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김동률의 감사 듣고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스승의 날이라고 선생님에게 감사 문자를 이렇게 보냈대요. 선생님, 엄마가 선생님 저녁 초대하고 싶다고 집으로 꼭 한번 데려오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선생님은 어떤 답장을 보내셨을까요? 맞아요. 고맙다. 근데 데려오라세요가 아니라 모셔오세요가 맞단다. 약간 일종의 직업병이죠. 예. 이렇게 높임말 실수를 교정한 문자가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 작은 오류도 기어이 수정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것도 못 말리는 약간 선생님들의 어떤 직업병이겠죠. 근데 이걸 직업병이라고 표현하는 게 또 맞는가 싶기도 한 게, 실수를 바로잡고 쓴소리하는 게 선생님들의 또 임무라서 그런 건 텐데, 어쩌면 그런 잔소리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자, 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죠. 문자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자, 마룬5의 슈거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오셨습니다. 1583님, 알디, 매일 방송 듣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음악도 좋고 멘트도 좋아서 자꾸 스며들어요. 어느새 아침이면 98.1 달달한 알디의 목소리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덕분에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진행을 해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약간 뭔가 월요일 다르고 약간 뭔가 수요일쯤 또 다르고 목요일은 그냥 다른 사람이고 또 금요일 또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적응해 놓으면 약간 이 버라이어티에 적응해 놓으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예. 오늘은 또 금요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톤을 고급지게 가져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1879님, 알디 아침에 딸아이하고 싸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자기 고집이 생기네요. 할아버지랑 저녁 먹을 거니까 예쁘게 차려입자고 입을 옷을 다 준비해 놨는데 아침에 무슨 추리닝 같은 걸 입고 나오는 거 있죠? 갈아입어라 싫다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그대로 입고 학교를 갔는데 아휴 벌써부터 저렇게 지고집대로라면 나중에 어떻게 할지 출근했는데도 아직 화가 가라앉질 않네요. 누굴 닮았나요? 그냥 또 요럴 때아 그래 뭐옷 입는 게 대수냐 요러고 또 지나갈 수도 있어야지 어머님도 나가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회사도 가셔야 되고 그죠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니면은 저녁에 밥 먹으러 갈때 그때 이제 아이 옷을 좀 예쁘게 입어볼까 우리 맛있고 좋은 데 가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격식에 좀 차려줘서 예쁜 옷을 입는 게 좋아 라고 말하면은 또 아이가 들을 수도 있죠 아침부터 약간 좀 그런 거 입고 가면은 학교에서 약간 좀 창피할까 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자, 미셸 윌리엄스의 Tight Rope 그리고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이렇게 두곡 듣고 영화 한편 보러 가시죠.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
3: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꿈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지금쯤 세계를 돌며 연주 여행을 다니고 있어야 했다. 비록 변두리에서 피아노 학원을 시작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피아니스트의 꿈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한때는 블라디미르 호르비츠처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부족한 재능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버린 수지씨, 지수씨. 낡은 상가 2층 모퉁이에 비엔나 피아노 학원을 열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사 온 첫날 학원에 메트로놈을 훔쳐 달아나는 이상한 아이 경민을 만나게 됩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경민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말썽꾸러기죠. 고물상을 하는 할머니 손에 버려지듯 자란 경민은 툭하면 지수의 학원을 찾아와 사고를 치고 가는데요. 경민의 잦은 말썽 때문에 속상해하던 지수는 경민이 절대 음감을 가진 음악 천재임을 알고는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경민이를 잘 가르쳐서 유명 콩쿨에 입상시키면 강남으로 진출하는 것쯤 일도 아니겠지? 아니야. 음악 신동

잊고 있던 순수한 열정을 조금씩 되찾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콩쿠르의 날. 지수는 한껏 기대를 안고 경민을 무대에 세우지만 경민은 무대 공포증과 과거의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단 한 음도 치지 못한 채 무대를 내려오고 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지수는 경민의 상처를 진심으로 마주하게 되죠.

스승은 허점투성이, 제자는 상처투성이, 지수는 자신의 욕심이 경민의 재능을 가두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경민이 더 넓은 세상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스승에게 경민을 보내기로 결심하죠.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진짜 호로비치가 되어야 해. 결국 지수는 경민을 유학 보내며 가슴 아픈 이별을 선택하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경민은 한국에서 열린 연주회에서 지수를 위한 앵콜 곡을 연주하는 것으로 영화는 깊은 여운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서로의 인생을 바꾸어준 기적 같은 사제간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였죠. 엄정화 주연의 2006년 영화 호로비치를 위하여였습니다.

전에 어린이 전경 중에 트로이 메라이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렸습니다. 여기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옆집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까지 유명한 클래식 소품들이 연달아 흘러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당신에게로 돌아갔나 채널이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네. 얼마든지 우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단아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몫은 아름다운 당신에게로 남겨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 영화 마지막에 우리 옆집 양반 네, 형님이죠. 정원 형이 특별 출연을 하세요. 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서 돌아온 그 성인 경민이 역할을 네, 맡아서 네, 특별 출연을 해 주십니다. 정원이 형님도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면서 네, 약간 아이돌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피아니스트였거든요. 네. 지금도 너무 형. 네. 너무 단아하고 우아하시죠. 예. 실제로 그 어린 경민 역할로 출연한 신의재 배우 역시 실제로 국내 피아노 콩쿨 입상자였다고 하죠. 영화에 출연했을 때 당시가 10살쯤이었으니까 지금 한 30살 정도 됐겠네요. 그죠? 자, 누구에게나 선생님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때로는 제자가 스승에게 삶을 가르치기도 한다는 걸 따뜻하게 일깨워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 스승의 날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해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2006년에 개봉한 우리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였어요.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는 2006년에 개봉한 작품이었습니다. 엄정화 박용우 주연의 호로비츠를 위하여였어요. 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슈마

몰튼 할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리고 아바의 I Do I Do I Do I Do 듣고 오셨습니다. 6375님 저는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우리 반 친구들 나중에 어떤 어른으로 자랄지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맞아요. 이 친구는 참 예뻐. 너무 예쁜데 눈빛도 너무 좋고 약간 호기심도 많고 아, 이 친구는 정말 배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반면에 이 친구는 정말 에너지도 넘치고 막 넘쳐나는 힘을 주제로 못해. 정말 좋은 코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약간 좀 이런 거죠. 근데 옛날에 그런 사진 여러분들 보신 거 기억나세요? 예. 박지성 씨의 발과 우리 대한민국의 되게 유명한 그 발레리나 네 발을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비교를 해놓고 약간 두 분의 발이 비슷하지만 네 구분은 할 수 있는 정도의 발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발이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발레리나를 축구선수로 키우고

계시질 않습니까? 약간 부모님의 약간 욕심 같은 거를 좀 꼬집어 주는 약간 그런 사진. 그런 광고 카피라이트도 있었죠. 궁금하긴 해요. 우리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그죠? 뭐 멀리 갈거 있겠습니까? 제가 연예인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플레이브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 그리고 보이넥스도어의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들려드립니다.

자, CBS 교사 작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에요. 0267님께서 신청하신 하이키의 나의 첫사랑에게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더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기분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0: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이순환 우수 제품.
2: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무상 방문 수거.
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2: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현지 시간 14일 정상회담은 치열한 전략 경쟁 속에서도 양국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발표를 종합하면 양국은 미중 관계 안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경제 무역 협력 확대와 중동 정세 관리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는 물론 통행료 부과에도 반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상호관세 인하나 대만 문제 관련 구체적 합의, 이란 문제 해법, 공동성명 발표 등 구체적인 성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마감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 등 모두 4,200여 명의 지역 일꾼과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후보자들의 재산과 전과 등 상세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시스템에 공개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1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유권자들은 이달 29일과 30일 사전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은행권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가상화폐 규제 체계 법안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4일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 일명 클래러티법을 공화당 의원 전원에 민주당 의원 2명 찬성으로 승인하고 법안을 상원 본회의로 넘겼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양원 조율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클래러티법이 최종 발효되는데 예측 시장에서는 클래러티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73%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5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6: CBS
7: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계절이 앞서가면서 한낮에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낮 동안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날씨를 보이면서 오늘 서울은 32도까지 오르겠고 철원과 광주 30도, 대전 31도, 대구 29도, 부산은 24도가 예상돼 날씨가 덥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외선 또한 강하기 때문에 때문에 외출 시 햇볕 차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한낮에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참고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6: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8: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9: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목표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을 쓰면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도 힘듭니다.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절망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낮추면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 쓰지 말고 삽시다.
1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SG워너비의 아리랑 띄워드렸습니다.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네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수프레딩군 고기 드리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시즌1에서 소개된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가맹점 리스트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녀오신 분들은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올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 새벽반 김치.
0: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새벽.

0: 세금 지킴이 맞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사자보이스, 소다팝, 그리고 BTS의 Butter 듣고 오셨습니다. 넌나비님, 예전에 남편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랑 고기를 먹었는데요. 드시기 전에 기도하고 고기를 한잔 드시더니 어머 맛있네, 믿음으로 구웠구나 하시길래 속으로 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시다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미디움으로 구웠구나 라고 아, 그것도 이상하긴 해. 그것도 이상하긴 해. 나는 그 얘기 들었으면은 예? 숯불로 구웠죠?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미디엄으로 구웠구나. 예. 근데 우리가 보통 먹는 한국식 바베큐를 미디엄 웰던으로 구분하나요? 네. 예.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구웠구나. 0267님, 뜨개질 하면서 그대창 듣고 있는데 1분에 한 번씩 게시판 글쓰기에 동참하고 싶어서 움찔움찔. 역시 그대창은 집중력 방해에 주범하셨습니다. 낄낄낄, 걸려들었어. 저희 뭐 늘 그렇습니다. 예. 자, 해피바님께서 신청하신 10cm의 서랍, 그리고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듣고 올게요.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 듣고 오셨습니다. 숲속 우주님, 16년 된 부모님 댁 소파를 바꿔드렸습니다. 분명 저 결혼할 때 소파는 좋은 걸 써야 한다면서 비싼 거를 사주셨었는데 정작 당신들은 싼 거 사서 잘 쓰면 된다고 저렴한 걸 고르시네요. 부모님 사랑은 평생 갚아야겠죠? 하셨습니다. 맞아요. 부모님들은 늘 항상 그러시죠. 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네 사서 저는 좀 드리는 편입니다. 옷도 좀 많이 바꿔드리고 신발도 좀 많이 달려. 아이고 엄마는 이게 좀 편하다 하는데 우리 진 여사님도 보시면은 밑창이 한쪽이 좀 이렇게 언이븐하게 네 이렇게 달아 있는 거 보면은 아이고 참 고집은 모시고 가고 신발도 사드리고 하는데 꼭 그렇게 안 비싼 거 고르시려고 그러고 그죠? 소파. 저는 부모님한테 이건 약간 좀 뭐야 예시를 들자면 소파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그만큼 누워서 보시는 것도 편하지만 2인 체어하고 네, 2인 소파 같은 거 있으면 양옆으로 이렇게 1인 소파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정도 이렇게 딱 놔 드릴 것 같아요. 마사지 좀 되는 걸로 시원하거든요. 스칼렛님, 자기 전에 그대창에 이 노래 신청해야지 하고 생각한 음악이 사연 쓰기 전에 흘러나오는 마법. 와, 소름이고요. 이러니 내가 그대창을 어떻게 안 사랑하냐고요. 저희가 좀 칩니다. 예.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딱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선곡이길 바라면서 빌리 아일시의 Birds of a Feather 그리고 사브리나 카펜터스의 에스프레소 듣고 올게요.

핫종님. 알디 안녕하세요. 3, 40대는 헬스장에서 체계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았는데 50대가 되니 자연 바라보면서 꽃향기도 맡아가며 운동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지금도 걷기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 밸런스를 좀 더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요? 체계적인 운동이 한 40이라면 조금 더 이렇게 걸으면서 하는 꽃향기도 맡고, 예, 유산소 쪽으로 지그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운동을 한 60 정도. 이게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운동량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이 제가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근육이 돈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돈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돈을 안 만들고 멈춘다? 돈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만들어내야겠죠. 뭐 물론 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부자면 또 부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너무 걷기만 하지 마시고, 네, 그 옛날에 하셨던 체계적인 운동도 어느 정도 남겨놓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희선님. 물건 정리하면서 듣고 있어요. 무거운 물건들이 많아서 자꾸 기압을 넣게 됩니다. 일상은 늘 똑같고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지만 그래도 음악이 있어서 견딜만한 것 같아요. 아, 기압. 뭐, 으짜, 으짜. 요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무거운 물건 들면서 기압 넣을 수 있으면 좋죠. 저는 요새 양말 신으면서도 으짜. 누가 이렇게 앞에 물건 떨구면은 짜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줍고 그러는데, 네, 그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왜 아니라고 거짓말은 안 하시길 바라요. 예. 자, 매일 빛나는 나님께서 신청하신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루시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듣고 올게요.

0: 주유님, 전 지난주에 양주에 있는 냉면 맛집에 다녀왔습니다. 숯불향 진하게 나는 고기랑 같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바야흐로 냉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야호.
1: 아,
0: 그 고기와 냉면의 그 쌈. 네, 와, 아우. 예,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여러분. 예. 자,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딱 던져놓고 가면은 점심 메뉴가 정해져 버리는 것 같잖아. 냉면 나쁘지 않네요. 예. 자, 저희 마칠 시간입니다. 11시 5분부터 김윤주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정된 공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물량 확대를 검토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주택 6,800호를 건설하는 태릉 골프장 개발을 애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에 착공하는 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강서군 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2,900호 공급 사업은 내년에 착공할 것이라며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 9천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고 이 가운데 13,400호 분양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융을 더 빈틈없이 관리하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달 6일 역대 처음 7,000선을 뚫은 지 9일 만에 거래일 기준으로는 7거래일 만에 사상 처음 8,000선 고지를 밟은 것입니다.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중 한때 8,046.78까지 올랐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1조 원 규모 지분을 인수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국내 시중은행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대규모로 사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두나무 지분 6.5%를 보유한 4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는 이번 매각으로 10.6%에 육박하던 지분이 4% 정도로 내려갑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와 완제품 DX 부문 사이의 입장 차이에 따른 노동조합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입니다. 노사 협상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DX 소속 조합원들이 현재 교섭권을 가진 DS 중심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DX 조합원을 중심으로 수백 명이 이 같은 움직임을 지지하면서 소송비도 상당액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는 21일 군 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전 장관에게 지난달 29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일정이 겹치면서 조사가 불발됐으며 지난 6일에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 피의자를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3일 반란죄 혐의 피의자 조사, 26일에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쯤 핵 추진 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잠 도입 사업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한미 간 후속 협의가 더딘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핵잠 도입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4: CBS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0: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딧불이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딧불이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5월은 이런저런 날들로 온통 시끌벅적한데 정작 스승의 날은 하루 만에 조용히 지나가니 아쉽죠. 베트남에선 스승의 날이 명절만큼 잔치 분위기래요. 졸업생들이 선생님 댁을 찾아가 요리도 해드리는 정겨운 풍경도 있고요. 우리도 예전엔 행사도 많았고 선생님께 편지나 마음을 전하는 제자나 부모님도 적지 않았는데요. 갈수록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일이 줄어서 안타깝기는 하죠.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 가장 바라는 건 꽃도 선물도 아닌 존경심이래요. 세상 모든 선생님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사제지간이 함께 즐겨도 행복해지는 불금 꼬꼬무송 레이스. 어떤 곡이 나오든 내 맘대로 다음 곡을 이으면 되는데요. 첫 곡 대기 중입니다. 이디어우면 딱 좋을 노래.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꼬꼬무송 레이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로 스타트.

0: K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우리의 감성과 텐션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 불금 꼬꼬무송 레이스. 어떤 노래가 나오든 다음 곡을 본능대로 내 마음대로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나만의 기발하고 쌈박한 이유를 달아준 무려 다섯 분께 화장품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들으셨고요. 보통날님께서 하늘을 달리다 다음에 무조건 이거라고. 거북이의 비행기. 이쁜 공주님, 달리기로 가볼까요?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천생연분님, 블랙핑크의 뛰어. 3280님, 하늘을 달려 그대에게. DJ DOC, 런투유. 이렇게만 그냥 쫙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다음에 이어서 들을 후보곡 만나보셨고요. 조금 더 시간 있습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다음에 뭐 들을지 그 다음에 뭐 들을지 계속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다 보면 화장품 당첨의 기회도 더 많아집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다음에 뭐 들을지 조금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다. 2분 20초 후에 다음 곡 공개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3: 르노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불금 꽃고무송 레이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에 이어서 DJ DOC Run to You 3280님 추천곡이었고요. 문경도련님 걸어서 하늘까지 비오기님 하늘을 걸어서 달려보고 싶어요. 걸어서 달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장현철의 노래 추천해 주셔서 여기까지 꽃고무송 레이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파이팅 넘치네요. 날이 더우니까 좀 신나는 노래가 필요하죠. 다음 꽃고무송 가겠습니다. 오늘 최다 신청곡인데요. 3650님 비행기는 아니지만 차 타고 영월 단종 유배지 구경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지만 마음은 날아가고 있어요. 거북이의 비행기. 아, 요즘 여기 되게 핫하죠. 단종 유배지 영월. 잘 다녀오세요. 스누피 키키님, 러블리 포스님, 은남매짱님, 5940 김선아, 보통날님 등등 모두가 거북이의 비행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거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들을까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뭐 들을지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우리의 감성과 텐션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 불금 꼬꼬무송 레이스. 거북이 비행기 오늘 최다 신청곡에 이어서 3123님께서 바다 간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타고 바다 가고 싶어요. 쿨의 해변의 여인 청해 주셨고요. 커플을 만들어 주셨어요. 해변의 여인의 바다의 왕자로. 1182님 지리사님의 꼬꼬무송 박명수 바다의 왕자까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나만 바라봄님, 여름같이 더워서 계속 신나는 노래로 가나요? 그렇다면 저는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커피 한잔

0: 근데 우리 오늘 발라드는 안 들어요? 뭐, 안 들어도 돼요.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니까 꼬꼬무송 레이스 여름아 부탁해 인디고 노래 듣고 뭐 들을지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다음 곡 추천해주세요.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코스모스 JJ 스쿠프 1435 김봉화 3177 5940님의 꼬꼬무송 추천곡 윤종신의 팥빙수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에 이어서 들으셨고요. 러브 유진님의 다음 꼬꼬무송입니다.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오늘 여름 노래 그냥 다 들어요. 좋아요. 요거 듣고 뭐 들을까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번으로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듣고 뭐 들을지 골라주세요.

0: 6316님이 핫텐션 쭉쭉 떨어지네요. 좋죠. 너무 좋죠. 우리 초반에 달렸으니까. 후반에는 뒷심 좀 빼고. 러브유진님의 꼬꼬무송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곰곰님이 이 노래 들으면서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들었으면 좋겠다. 와. 찰떡같이 알아듣고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하나 남았어요. 어떤 곡으로 마무리할까요? 다시 텐션 확 끌어올릴까요? 아니면은 잔잔하게 마무리할까요? 자, 마지막 꼬리는 내가 잡는다. 어떤 엔딩송으로 마무리할지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5: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0: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개별 연락 드렸고요. 김윤주의 랄랄라 홈페이지 선물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은남매짱님께서 오늘 노래가 여름 한가득이었으니까 여자친구의 여름 여름해로 마무리하자고 무카무카님도 상큼하게 이 노래 추천해 주셔서 여자친구 여름 여름해 들으면서 오늘도 룰루랄라

0: CBS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

0: 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 고지를 밟은 가운데 증시 상승 흐름이 반도체주를 넘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호텔 레저 등 저평가 업종을 비롯해 높아진 국제 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수혜주의 반등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앞서 진행한 중앙노동위원회와의 사후조정 회의 내용을 녹취해 조합원과 언론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위원장은 지난 11일과 12일 중노위의 중재하에 사측과 사후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노위 관계자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오늘 조합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비공개 회의였던 데다 상대 중재위원회 동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중노위에 대한 신뢰 훼손과 노조의 도덕성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CNN 방송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에 동행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26개 나라 정상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 경제, 군사적 역량을 공동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허용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뢰 제거 작전 등을 포함한 독립적이고 순수 방어 목적의 다국적 군사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과 진보당 신창현 사무총장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서 울산, 부산 지역 선거와 관련해 선거 연대와 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서 두 당은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하며 울산 동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가 사퇴하고 진보당 후보로, 북구청장과 중구청장 선거는 진보당 후보가 사퇴하고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울산뿐 아니라 부산 연제구청장 선거에서도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을 포함해 일가족 3명이 이웃집 개에게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어젯밤 10시 18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70대 남성 A씨가 이웃집 대형견의 목부위를 물려 중상을 입었으며 A씨를 구하려던 40대 딸과 10대 손녀도 팔부위를 물려 다쳤습니다. 경찰은 마당에 묶여있던 개가 집 안으로 들어온 A씨를 공격했고 뒤늦게 이를 말리던 가족들까지 공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1년 전보다 46% 가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집계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9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2: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4: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0: 알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처음인 초보 선생님이 연극을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들을 만나서 함께 성장해가는 예능 프로그램이 잔잔한 인기를 얻었는데요. 아이들과 만나기 하루 전날 부담감과 긴장감으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선생님도 사람이니까요. 많고 많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끄는 일은 남다른 사명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꿈을 키워주고 진로를 결정하고 때로는 인생을 좌우하는 일이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꽃봉오리에서 꽃을 피게 하고 덜 여문 열매를 연글게 해주는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스승의 날 해피송 시작합니다.

0: 5월 15일 금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요. 스승의 날입니다. 첫 곡은 나이도의 땡큐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어느 날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투정을 부렸더니 엄마가 가기 싫어도 그래도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이런 농담 들은 적 있었고요. 진짜 그 방학 끝날 쯤 되면은 선생님들 사연도 쏟아집니다. 개학이 너무 싫다고. 아, 정말 그런 것 같죠? 당연히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아, 그쵸.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데 남다른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듬어주시는 선생님께 오늘 감사하는 마음 가져보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금요일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8: 마더스테야.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12: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3: 빌딩앤 리치.
12: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3: 빌딩앤리치.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14: 돌아온 방탄꼭지.
1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0: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5: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6: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리우 이호 사랑해님. 오늘 무슨 날이죠? 제 플레이리스트가 다 라디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아,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요. 두 곡이었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또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까지 전했습니다. 0853 우리 해피영미님. 수학 강사인 저희 두 딸 최승연 또 최승주 스승의 날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오후 3시 출근이라 아직 자고 있겠지만요. 축하의 얘기 전하고 저는 친정엄마 수술이 있어 수술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상상만 해도 정말 후덜덜한 수학쌤이시네요. 두 분 다 우리 승현쌤, 승주쌤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딸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두 분 다 선생님으로 자라났잖아요. 우리 0853 영미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술도 잘 끝나시길요. 아이들의 손편지가 너무 좋아서 20년째 손편지가 제 보물입니다 하신 도로시님. 오늘 스승의 날이라 제자들이 학원으로 온다고 전화 왔어요. 너무 설레는데요. 다들 이제 의젓한 대학생이 돼서 찾아온다니까 참 좋습니다. 이따 오면 만난 거 사줘야지 하셨습니다. 아, 너무 정감 있어요. 때로는 이 작은 자잘하고 사사로운 일에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더 감동받고 때로는 더 상처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이 사랑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람보 곱돌님. 지수님 오늘 패션은 어깨만 시원한 패션이네요 하셨는데 뭐든 뭐 시원하면 됐지 뭐 어디든 시원하면 됐죠 뭐.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은 어깨 쪽 원단이 좀 부족했나요 지수님 하시면서 원단 보내드릴까요? 보내주시면 잘 기워 입어보겠습니다. 로즈리님 왜 지수님 옷을 찢으셨습니까? 하셨는데 오늘은 방송도 찢고 옷도 찢고 찢어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요. 보라 퀴즈 준비했습니다. 아, 아시죠? 스승의 날인 오늘 스승의 은혜를 목청껏 불러보겠습니다.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만나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린다조 리조예요. 북망 산천님 신청하셨고요. You're my first, you're my last.

지리사님 블루 시스템이었어요. My bed is too big. 린다 조 리조의 You're my first, you're my last 까지 전했습니다.

때가 이맘때면은 스승의 은혜를 목청껏 불렀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노랫말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이 노랫말에 이어서 스승은 마음에 삐리리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겠죠? 스승은 마음에 삐리리시다. 자, 여기서 이 삐리리는 무엇일까요? 아쉽죠, 뭐, 오늘. 자, 스승의 은혜 다들 한번 불러봅니다. 스승의 은혜는 점점점점 하다가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삐리리시다. 그러니까 육체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삐리리이신 우리 스승님. 무엇일까요? 삐리리가. 자, 오늘 주관식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얼마 전에 이 날이 지나갔지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차이. 스승은 마음에 삐리리시다. 자, 무엇일까요? 세 글자의 이것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함께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이님, 지수님 누가 머리 스타일 지적했나요? 하셨는데 아니 제가 보고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자,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오늘 퀴즈. 스승은 마음의 삐리리시다. 삐리리 무엇일까요? 정답 세 글자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은 글리에서 그 미드 글리에서 흘렀던 버전이고요. 4953-0853-6138 금섭님 또 산도님 To Serve With Love.

크로스비 스틸스 내시 앤 영의 Teach Your Children이었고요. 글리에서 나도 Do Sir With Love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 은혜를 목청껏 부르고 있습니다. 스승은 마음의 삐리리시다. 자, 삐리리는 무엇일까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삐리리 뾰로롱. 준호맘님은 아 아바이 순대가 생각이 나는 날입니다. 아바이 순대. 깻잎에 양배추 팍팍 넣고 볶은 저는 순대볶음이 갑자기 먹고 싶네요. 그림자님은 스승은 마음의 해피송이다 하셨는데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닌 것도 같고 맞는 듯 틀린 듯 해피송이 마음의 스승이 되어야 될까요? 스승이 마음의 해피송이 모르겠다. 소중한 사람 가수피님은 스승은 마음의 나침반 북극성 하셨는데 자, 뭐 좋습니다. 원곡을 떠올려 주세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삐리리 시탁. 자, 정답 아시면서 아직까지 정답 안 보내신 분들 자 보내주세요. 커피 쿠폰 또 넉넉하게 나눕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듣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옹달샘 통님 닐 다이아몬드예요. Solitary Man.

강병길님 잘 들으셨나요? 커피 쿠폰도 보내고요. 해리 닐슨의 Everybody's Talking 또 카펜터스의 Only Yesterday는 9381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소희님이 너무 늦어서 커피 쿠폰은 날라갔겠지만 그래도 정답 보냅니다 하셨거든요. 웬걸요. 당첨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됐는데요. 8332번으로 정하신 레인보우의 The Temple of the King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0: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와 추가 대화를 위한 핵심 쟁점을 담은 공문을 오늘 발송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기존 초과 이익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상한이 없는 특별 보상 제도를 신설해 보다 유연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타결을 바라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며 회사는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기업 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이행할 생각이라고 답해 파업 강행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여러 새로운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과 세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고 일련의 새로운 합의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란 문제에 관해 논의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본래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번 전쟁은 계속 진행해야 할 어떠한 필요성도 없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란 핵 등 문제에 관해 각국의 우려를 모두 고려하는 해결 방안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조속히 항로를 다시 개방하고 국제사회의 호소에 응답해 글로벌 산업망, 공급망의 원활한 흐름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9일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19일과 20일 1박 2일로 경북 안동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경제, 사회, 국민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특검에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44%가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고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43%, 반대 27%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14%, 반대 68%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중도층에서도 찬성 27, 반대 45%로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8.2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30살의 세계 100대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됐지만 암 선고를 받고 사망한 위지안의 저서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0: 1시 5분입니다.

0: 아, 오늘 1부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 은혜를 목청껏 불러봤습니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비리리시다. 자, 이 비리리는 무엇일까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카놀라유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쓰러지지 않도록. 어째 선생님보다 학생이 먼저 나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아, 자,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그 스승의 은혜 좀 불러볼까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자, 어버이시다가 정답이고요.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어버입니다. 마음의 어버이시다. 자, 많이들 정답은 알려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우리 미스터 론니님, 리멤버님, 토리천사, 5월의 햇살, 8885, 8162, 제자백가, 7991, 5938, 5708, 9020님께 시원한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 이분은 선생님 얘기 안 해볼 수 없겠죠? 인생 선생님, 인생 스승님, 잊을 수 없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는 긍정해님이들이니까. 저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 김한수, 김한자 숫자 선생님 계셨는데 중1 때도 중3 때도 담임쌤이셨고 덕분에 우리말에 관심이 참 많아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햇님이들은 선생님, 인생 스승님 어떤 분이 계신지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함께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인생 스승님 찾아봅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30km다.
1: 르노.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 르노.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해피 트리님, 어찌 제 뮤직 리스트를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찌찌뽕. 7686님, 리자드 막스의 Straight From My Heart였고요. 영화 진주만의 OST죠. 페인싱일의 There You Will Be, 또 칼럼스커 레오나 루이스의 You Are The Reason, 1182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인생 스승님,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좋은 선생님들 찾아봅니다. 옥주님, 중학교 1학년 때 체육쌤이요. 저보고 이룡언니라고 부르시면서 제가 물건 들고 가면 야 할머니 힘드시니까 좀 들어드리자 하고 뜀틀 할 때 할머니가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던 참 좋았던 쌤이세요. 진짜 그 체육 선생님 덕분에 중학교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진짜 학생 때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와, 저 선생님 진짜 학생들보다 장난기가 더 많다. 이런 쌤들도 계셨어요. 아이들하고 농담도 잘하고 잘 어울리시고. 동장님은 10남매의 8번째로 태어나신 저희 아버지는 뒤늦게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졸업식 날 한참 어린 담임 선생님께 그 추운 날 무릎 꿇고 큰절하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저와 엄마가 아버지 대학까지 보내드려서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졸업하시고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 그 담임 선생님도 아마 아버지 같은 마음, 우리 아버지 같다. 그런 마음으로 또 잘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코홀릭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쌤이셨어요. 첫눈이 펑펑 오는 날, 담임쌤이 첫눈 기념이라고 반 전체 친구들에게 초콜릿을 하나씩 사주셨어요. 그때 그 초콜릿 맛과 첫눈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금준 선생님 뵙고 싶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죠? 하시면서. 아, 선생님이 괜히 마음이 더 뒤숭숭하셨던 거 아닐까요? 뭔가 스스로 첫사랑 생각도 나시고 낭만 치사량이십니다. 가끔은 그 학생들보다 더 낭만을 찾는 쌤들이 계셔서 괜히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본인들이 이제 수업을 하기가 별로 껄쩍지근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괜히 주범 불러서 노래시키고 은근히 답가도 준비하시고 막 답가 안 나오면 서운해하시고. 6113번으로는 저 고등학교 발렌타인데이 때요. 직접 만든 쿠키랑 편지를 주면서 친구에게 고백했는데 차였습니다.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바로 수업 시작 전이었거든요. 눈물이 안 멈추는 겁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는데 그때 국어 시간이었거든요. 선생님이 보시더니 별 말씀 안 하시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지나가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지금은 성함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선생님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유형사 등장합니다. 아니 발렌타인데이는 2월 14일이고 보통은 이때 다 봄방학이잖아요. 특히 라떼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차여서 운다가 아니라 뭐 성적이 고민이다. 뭐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까 설마 쿡 직접 만든 쿡이랑 편지 주면서 차였다고 울고 있는 학생 아예 그랬겠지. 우리 선생님은 그래서 위로하셨겠지. 그죠 그죠. 좋은 마음으로. 6651님은 인생 스승님, 중학교 때 제 뒤에서 떠드는 친구들에게 선생님께서 칠판 지우개를 던지셨습니다. 근데 잘못 제가 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습니다. 그 후 선생님이 오렌지 주스 사들고 집에 오셔서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빚었어요. 그 이후로 학교에서는 별 추억은 없으나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는 그 모습이 참 멋지고 기억이 납니다. 와, 선생님 진짜 멋지시다. 되게 뭐라 그럴까. 그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실 것 같은 선생님 아니세요? 아니 근데 던지신 거는 좀 약간 선생님 너무 그 정의로우신데 승질은 약간 죽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선생님 아무튼 너무 멋지고 쉽지 않은 일이셨는데 선생님 짱이십니다. 6651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빛은 보이는 라디오 우리 인생 스승님 너무나 좋은 잊을 수 없는 선생님 알려주세요. 0527님 파렐 윌리엄스예요. 해피

보이는 라디오고요. 와, 진짜 세상 좁네. 동장님이 봄날 꽃핀 피러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 서로 이게 막 사연 주고받고 하시다가 하셨나 봐요. 우상훈 쌤. 우리 봄날 꽃핀 피러님의 이 사연입니다. 남녀공학 고등학교 때 남자 체육쌤이셨던 우상훈 선생님. 정말 다부지시고 남자다운 분이셨죠. 그 선생님을 하루 제가 97년이었나 친구랑 일 끝나고 그 고등학교 근처 아파트 상가 목욕탕에 가는. 어머나, 우상훈 선생님! 발가벗고 목욕을 하고 계셨어요. 옷을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나, 선생님 얼굴도 예전과 똑같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몸매도 똑같고 너무 좋으시고 저도 벗고 있어서 아는 척은 못했지만 2013년쯤 동원고 밴드가 활성화되고 밴드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계시길래 그때 그 사연을 남겼습니다. 선생님도 피식 웃으시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동원고 우상훈 체육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디서 고마워요? 몸매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셔서 지금까지? 아,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군요. 아, 이게 참 사립고등학교의 사립학교에도 장점인 것 같아요. 공립학교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시니까 나중에 그 연락처가 없으면 찾아뵙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공립을 나와서 그때 선생님들 기억이 나지만 어떻게 만나기가 어렵네요. 우리 창수님은 저희 선생님은 재활사시지만 제겐 선생님이셨던 이주미 선생님 제가 취업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다고. 아,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2280님은 중1 때 담임쌤이요. 중간 기말 시험 후에 개개인의 시험 점수 합산을 일일이 주산으로 다 하셔서 밤새워 하시고 알려주셨던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에요. 선생님, 요즘은 다 아마 엑셀 돌리고 선생님들 일이 아마 그런 좀 자잘한 일들을 많이 줄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1127님은 강원도 깡촌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서울로 고등학교 유학을 했는데 중학교 때 국어쌤, 유재락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제가 참고서는 사지도 못했는데 선생님이, 당시 선생님이 쓰시던 아이템플 참고서를 보라고 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서울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죠. 와, 아이템플 추억이다. 그거 약간 그 다달이 그 결제하는 거 아니었나? 저도 그 구독해서 저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우리 유재락 선생님 아마 수많은 학생들을 올바르게 잘 키워주셨을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은 스타쉽이에요. 세라.

윤정님 BTS 다이너마이트였고요. 보람님 에이바맥스의 So Am I, 또 파렐 윌리엄스의 해피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551님 팀장님과 출장 다녀오는데 너무 피곤해하십니다. 저희 팀장님 김계훈 팀장님 잠 좀 깨세요. 이름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9486님도 주셨어요. 판문점에 출장 다녀오는 길 김계훈 강원권 통일플러스 교육팀장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아 우리 계훈 팀장님 잘 들으셨죠? 신나는 곡이었습니다. 어디 졸음이 감히 강화도 호랭이님 사피르의 Shot in the Night이었습니다. 초록보리 두유님이 황인용 선생님이 모델이셨던 아이템풀 아 진짜 기억력 무엇입니까? 하하하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쌤이요. 최태선 선생님이셨는데 방학마다 편지 보내면 다정하게 답장을 주셨죠. 벌써 30년도 지났지만 그때 그 두 번의 편지를 아직까지 잘 갖고 있고 가끔 꺼내봅니다. 와 선생님도 최고시고 학생도 진짜 장난이 없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30년째 그 편지를 갖고 계시다니. 우리 초록보리 두유님, 하하하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4100님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하로 Getting to the Point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학교 가기 무서워요.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정말 저 아니에요.
4: 정교하게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 이제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몇 초의 조작이 피해자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딥페이크 대응 기술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만든 범죄, 이제는 더 강력한 기술로 막아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디지털 세상.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국빈 방중 마지막 날인 오늘 중국 베이징의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중난하이에서 차담을 하고 산책을 함께하며 정원의 장미들을 가리켜 가장 아름다운 장미들이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미 씨앗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즐겁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 배석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한 후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여러 미 행정부에서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대만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 변경 요구에 일정 부분 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국무장관이 양 정상의 회담 이후 직접 미국의 대만 정책이 그대로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관점에서는 어떤 강제적 현상 변경도 양국에 나쁠 것이라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발신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과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변 간 격차가 이전보다 다소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4%는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고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3%를 기록했습니다. 두 의견의 격차는 지난해 10월 3%포인트에서 점점 더 벌어지면서 올해 4월에는 17%포인트까지 커졌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1%포인트로 축소됐습니다. 서울은 여당 후보 당선과 야당 후보 당선이 각각 40%로 동률을 이루었고 울산, 부산, 경남의 경우 야당 후보 당선 답변이 46%로 여당 후보 당선 37%보다 다소 높았고 대구, 경북은 야당 46%, 여당 22%를 기록하며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선생님의 열정과 사명감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와 교실에서 땀 흘리고 계실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동학대로 신고나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를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 피소 불안감을 느낀다는 초등교사 비율은 85.8%에 달해 전학급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는 초등교사도 57.3%에 달했는데 결정적 원인으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2시 5분입니다.
3: 이봉규의 어떤 가요!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트랙은 아이브와 함께했어요. Rebel Heart.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보라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구수한 집된장에 갖은 해물 넣어 끓인 해물탕 대짜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오늘도 봉디는 봉디 그 이름처럼 생겼네 소리 듣는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접속 방법 너무나 쉽죠. C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설치해 주시거나 너튜브에서는 이봉규의 어떤가요 채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현재 기온 한번 살펴볼까요? 전국 기온. 서울이 지금 이미 30도를 넘었고요. 다른 지역은 그나마 서울보다는 온도가 좀 낮은데 대구 29.4, 수원 29.4, 30도에 육박하는 도시들 많이 보입니다. 전주도 또 전라도 광주도 많이 보이네요. 우리 봉팔님들 날 더운데 점심에 뭐 드셨어요? 시원한 냉면이라도 한 그릇 드셨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다가왔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중에 보이는 라디오를 보니까 상당히 오늘 화면의 이 구도 자체가 이 줌인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얼굴이 컸었나? 우리 밖에 계신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 우리 좀 줌아웃 좀 여기서 어디까지 줌아웃이 되죠? 최대로 줌아웃하면 어느 정도까지 얼굴이 작아 아니 줌인 말고요 줌아웃이 이게 최대치예요? 아 최대치인데 얼굴도 최대치네요. 사실 어제 저녁 당직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을 시원하게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볶음밥을 해놓고 남겨뒀길래 잠시 잔반 처리를 제가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눈이 아주 퉁퉁 부어가지고 야 제가

0: 제 모습을 봐도 못 봐주겠더라고요. 어쨌든 보이는 라디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봐야겠다. 도대체 봉디가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멘트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 A면 제가 라디오 하면서 우리 봉팔님들께 다양한 인생 꿀팁을 얻어가거든요. 인생 스승님들 또 인생 선배님들 모시고 운행해 보겠습니다. 만주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우리 선배님들 선생님들 늦지 않게 올라타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항상 무료입니다. 2분 부르고 달려갈게요. 광고 전에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이제 여행 갈 때마다
2: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마, 이어주는 트랙. 김건모의 노래입니다. 어떤 기다림.

0: 넥스트였습니다. 도시인이었고요. 그중 거 김건모와 함께했어요. 어떤 기다림. 저 첨단은 달리는 레트로 방송 2분기 어떤가요? A면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아, 파인코코님 문자 주셨습니다. 엄청 덥네요. 오늘 봉디 시원하고 드셨습니까? 저는 어제 그 저녁에 밤에 야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점심에 김밥 한 줄 먹고 말았습니다. 파인코코님은 만난 거 드셨습니까? 마녀삐아님 바빠서 귀만 쫑긋. 오늘 내일 서울 중랑 장미축제 하는데 봉디 안 오시나요? 오면 제가 아는 척 할 텐데요. 그래요? 서울 중랑 장미축제? 제가 가더라도 마녀삐아님 못 찾는 거 아닙니까? 장미 속에 숨어 계시면 닭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찾아야 아는 척 할 텐데. 서울 중랑 장미축제 언제까지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월 23일까지 중랑 장미공원에서 함께하네요. 23일이면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니까 아직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내일 첫날이라 좀 사람이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 오늘이 첫날이군요. 오늘이 첫날이라 좀 사람이 이제 내일은 많이 몰리겠네요. 좋은 성보 감사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봄님, 봉디는 목소리가 잘생겨서 괜찮아요. 아까 뉴스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봉팔님들이 하도 요새 제가 뉴스 할 때 웃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정말 뉴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알아주세요. 정말 진지하게 뉴스하고 있는데 자꾸 웃음이 새어나온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가요의 이봉교의 모습이 아닌 뉴스를 전달하는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또 가면인데 아이디 야스야스님 이제는 20대 성인이 된 새 아이를 지도해준 동네 태권도 관장님이 있어요. 카네이션 대신 텃밭에서 키운 상추 배달해 주러 갑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리 새 아이는 관장님 안 계셨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 관장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인성도 봐주시고 또 예의범절도 가르쳐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등하교 이후에 어떤 픽업, 픽드랍 요것도 우리 관장님들께서 정말 애쓰고 계시니까 항상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6746번님은 제가 정말 이런 내용의 문자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동안 라디오로 봉디 목소리만 듣다가 어젯밤에 갑자기 봉디 얼굴이 궁금해서 13일자 보이는 라디오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봉디 혹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 아세요? 봉디를 검색했는데 그분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13일에 김경일 교수님이 진행하셨었나요? 아니면 봉디가 김경일 교수님 부캐인가요? 아, 저를 이제 교수님으로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경일 교수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심리 잘 몰라요. 그냥 안경 쓴 거밖에 안 똑같잖아요. 뭐가 그렇게 똑같다고 그러시는지. 빵빵한 호랑이님도 저도 뉴스 할 때 안 웃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부서 부장님께 얘기해야겠습니다. 뉴스 빼달라고. 뉴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루나님 뉴스 할 때 괜히 채팅 가고 싶고 막 그냥 반가워요. 막 심각한 뉴스를 전달하는데 막 채팅 가고 싶고 그래요? 아 이게 어떤가요? 예, 너무 푹 빠져 계시는 봉팔님들 많네요. 이런 분들은 어떤가요? 청취를 좀 횟수를 줄이셔야 할 것으로 좀 사료됩니다. 줄이세요. 어떤가요? 좀. 너무 많이 지금 들으시니까 헤어나오질 못하잖아요. 아 저는 청취율 잘 안 나와도 되니까 우리 봉팔님들 빠져나오세요. 만취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렛츠 기릿.
1: 만 가지 추임새를 정복하는 남자 만추 이봉규와 함께하는 하이 텐션 업 타임. 지금부터 논스톱 뮤직과 함께 댄스 댄스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안녕하세요. 망가지 추임새를 정복하는 남자 만추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엔 감사할 분들이 참 많은 달이죠. 오늘은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마음을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봉팔님들도 저의 사부 스승님이세요. 제가 요즘 유행을 모르고 뭐가 재미진지 모를 때 언제나 우리 봉팔님들께서 알려주시고 간혹 제가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 그 뭐였죠? 이럴 때마다 명쾌하게 다 설명해주고 알려주신 우리 봉팔님들 덕분에 늘 매끄러운 척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봉팔님들께 늘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 텐션 열차에 실제로 또 선생님을 업으로 삼고 계신 봉팔님들 꼭 학교 선생님이 아니어도 뭐 학원 선생님도 있고 우리가 선생님을 부르는 다양한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가 선생님이다. 탑승 부탁드리면서 운행 시작하겠습니다. 하이텐션 댄스 뮤직과 함께하는 무아지경의 댄스 타임 만추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바야로 축제의 계절 엄정화와 함께하죠. 오늘의 첫 번째 스테이션 FESTIVAL 페스티벌. 이제는

것만 가득할 겁니다. 어떤가요? 텐션 열차 탑승한 사람들만. 저의 08 스승님, 카우보이님, 소리바다님, 0645번님, 동생 황선준 선생님과 함께 탑승! 오늘 선생님들 탑승해주시면 저희가 특별 서비스, 탄산수, 캔으로 된 거 3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4815번님, 저는 60대 할미예요. 딸내미도 저 때문에 찐팬 돼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 덕에 간식 세트도 먹고요. 어떤가요는 0세부터 100세까지 듣는 방송이기 때문에 60대면은 할미 축에 못 낍니다. 어떤가요에선 누나요, 누나. 아시겠죠? 4865번님. 어떤가요 듣는 한 우리에겐 매일매일이 청춘이다. 아이쑤! 아이쑤! 당신 날짜 어떻게 접속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냥 샵112 레인보우로 탑승! 탑승도 귀찮으면 TS라고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내보다 더 많이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아내에게보다 몸빨리 늦게 더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들 탑승하셨네요. 캔 탄산수 3잔 부탁드립니다. 지나가자님이세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

루이비션님, 봄, 송삼, 송이버님. 합승. 이정현 이어갑니다. 여름에 추는 춤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름에 추는 춤. 그렇습니다. Summer dance. 어렵게 생각 말아요.

손들어 주십시오. 어르신 큐센터 바르게 걷기 선생님이신 4846번님, 또 특수교사이신 샬랄라님께 바나나 드리면서 커피 쿠폰도 제공해 드립니다.

0: 매일 지나는 날 오늘도 놀자 올드 재즈님께도
1: 와피따
0: 카피따 바나나 우리 퐁팔님들 자리로 카피따 이번엔 바다의 노래로 이어갑니다
2: 피카피카피카부카
0: 오늘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의 연속 Mad 민방위 사이렌 아니에요. 바다의 소리예요. 막경이가 고등학교 2학년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중학교 선생님 때 가서 큰절하고 온다고 하네요. 이야 우리 아들 기특합니다. 수정님, 코스모스님,

모두가 드시고 싶으세요, 황금돌멩이님?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만들어 드립니다. 아, 바나나 프라푸치노로 드릴게요. 저희 그 기계 있죠? 아, 프라푸치노 기계 얼른 가져와 주세요. 어떤가요? 표 바나나 프라푸치노 맛있게 드세요. 돈 안 내셔도 돼요. 이츠 무료니까.

2학년 담임입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파티를 해줘서 행복한 스승의 날이네요. 우리 담임 맡고 계신 반의 아이들 올해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 2, 3번님도 남은 기간 파이팅! 얘들아, 선생님만 믿고 가는 거야! 서금이님, 잼마님, 덕돌이님.

페스티벌 임정 이정현의 서머 댄스 조이련 바나나 날라 바다 매드 오늘도 내정거장 안전하게 운행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저희 열차 정거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보답하는 텐션 열차로 운행을 했고요. 우리 선생님들 가르침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늘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늘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스승님 떠올려보면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참 제 인생에서 하나의 점을 찍으셨던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는데 연락처라도 알면 안부 인사드리고 싶은데 참 아쉽네요. 우리 스승님들 어디에 계시든 늘 건강하시고 늘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흐르는 음악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거울 속의 남자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어느 맑은 여름날 화려한 조명에 흔들리는 댄서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조명이 움직이는 겁니까? 댄서가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조명도 아니고 댄서도 아니며 서로의 인생뿐이다. 당신의 삶이 음악이 되는 순간, 이봉규의 어떤가요? 유재하 우리들의 사랑 들었고요. 그 전곡 김현철 까만 치마를 입고 였습니다. 3803번님이십니다. 인생 선생님들, 저는 36살에 다시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늦깎이 취준생이 됐습니다. 36살 너무 늦지 않은 걸까요?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들 답 알려주세요. 저는 뭐 제 기준으로는 일단은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누군가는 그냥 계속 관성대로 살고 그 익숙함에 머무르지만 우리 3803번님은 더 나은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을 선택하신 것 같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새는 이제 예전처럼 어떤 나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30대 중후반만의 강점이 있다고 믿어요. 사회 경험도 있고 또 그만한 책임감도 생겼고 사람을 대하는 여유도 생겼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했다라는 점을 저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가 절대 아니다. 앞으로 30, 40년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충분히 젊은 나이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화이팅! 그런 의미에서 A면 마지막 트랙 이 곡 준비했습니다. 녹색지대예요. 그래, 늦지 않았어.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미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2026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렬 행사로 서울 도심 장충단로와 종로 일대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연등 행렬 행사를 위해 사전 준비가 시작되는 오후 1시부터 모레 새벽 3시까지 종로 1가 교차로에서 흥인지문 교차로 지역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충단로는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우정궁로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교통을 통제합니다. 일요일에도 전통문화마당과 연등놀이 행사로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안국교차로에서 종로 1가 교차로에 교통을 통제합니다.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경기 중부권 11개 시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입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용 전기주

0: 주차권을 과다하게 발급해 공항 주차난을 가중시켰다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공사는 입장문을 내고 전기권 관리 소홀로 국민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부실했던 업무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기권 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과 인천공항공사 또 자회사 관계사 직원들이 인천공항 전체 주차 면적의 85%에 달하는 31,265건의 정기주차권을 발급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휴가철 해외여행 때 쓰는 등 사적으로 전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오는 22일 재단회의실에서 인공지능과 노동, 일자리를 주제로 경기 여성가족 미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역 일자리에 대한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 법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성평등한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풍수해 낙뢰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AI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침수감지 알림장치, 저수지 수위계 등 10개 사업에 434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은 31개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CCTV 약 19만 5천 대를 연계한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를 통해 광역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6도입니다. CBS 뉴스 임영희입니다.
1: CBS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 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5: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방문 수거.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5: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10: 아니 이거 어찌 된 셈인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아랫동네 윗동네 할 거 없이 산지사방에서 그냥 꾸역꾸역 몰려듭니다요. 벌써 떠나시는 겁니까요?
11: 벌써라니, 우린 더 이상 지찰 시간이 없네.
10: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침나절부터 지찰에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요.
11: 허 의원.
12: 예, 먼저 가십시오.
11: 먼저라니, 허면 허 의원은 안 갈 생각이요?
12: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11: 지금 제정신이요? 예서 한양까지는 260리길이란 말이요. 지금 가야 돼요.
13: 당신 뭐요? 뭐야? 댁은 나설 거 없어. 저기 저 의원님만 남으면 되니까 당신은 갈 길을 하시오.
11: 난 가리다.
12: 나는 입신양명에는 뜻이 없어.
14: 여기 있는 봉팔들을 돌봐야 하오.
11: 고맙습니다요. 고맙습니다요.
12: 나는 무조건 남겠소.
14: 자, 우리 모두 합심해서 힘껏 해봅시다. 청출 우상향, 한 번 더 가보자 이 말이오.
12: 봉팔님만 보고 가겠소. 이봉규에 어떤가요?

나는 오늘 뭔가 느낌이 좋다. 아침부터 시작이 좋았다. 괜히 기분이 좋다. 콧노래가 나온다. 이런 마음이 드는 봉팔님들은 이 코너 참여해 주십시오. 그 좋은 텐션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자, 이 시간 봉팔님이 보내주신 숫자와 저 번호판이 멈춘 숫자가 일치하면 됩니다. 보내주실 숫자는 00부터 99. 간혹 1, 2, 3 이런 한자리 숫자가 그냥 1, 2 이렇게 올 때가 제법 있는데요. 그럼 집계가 안 됩니다. 번호판을 두 번 돌리기 때문에 한자리 숫자를 보내고 싶다면 앞에 0을 붙여서 0, 1, 0, 2 이렇게 두 자리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는 1인 1숫자 한 사람당 하나씩만 보내주셔야 하고요.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십시오. 집계 시간 따로 있습니다. 시작 시간 3시 09분부터 집계를 하겠습니다. 3시 8분 현재 지나고 있고요. 3시 09분부터 집계 시작합니다. 행운의 주인공 선착순 1등에게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는 치콜 세트를 저희가 바로 챙겨드리고요. 같은 번호를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3시 8분 20초 지나고 있고 아직 집계 시작까지는 한 35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여유있게 오늘의 번호를 생각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선물은 총 5개입니다. 이왕이면 선착순으로 보내는 게 좋겠죠?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집계 시작 10초 전, 지카우, 아무 노래.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3시 09분 1초 전 집계 시작.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재미있게 숫자 하나 주세요. 밖에 있는 엔지니어, 엔지니어 선생님도 하나 주시길 바랍니다. 숫자를. 참고로 오늘 어떤가요? 보이는 라디오를 담당하고 있는.

몽골이니님, 880-3번님, 4449번님, 건우고노짱님, 4916번님, 2907번님, 8893번님, 4461번님, 0933번님 모두 숫자 접수 완료! 아무거나 라디오 들으면 안 돼요. 라디오는 CBS 음악 FM과 지금 듣고 계신 채널 표준 FM으로 이 울타리 안에만 계세요.

오빠는 두 번 돌립니다. 1회 자리 한 번, 10회 자리 한 번을 뽑는데 00부터 99까지가 나와요. 우리 봉팔님들 보내주신 숫자와 번호판이 일치했다. 그럼 선물을 받아가시는 시간입니다. 선착순 1등에겐 치콜 세트와 선착순 최대 4분께는 간식 세트를 챙겨드리고 현재 시간 3시 11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접수 마감 시간도 말씀드리죠. 접수 마감 시간 3시 16분 16분까지 여러분의 숫자 세시봉님 67. 저도 오늘 번호판이 어떤 번호에 멈춰줄지

될 수 있습니다. Twice 알콜 프리. 저수 마감 시간 3시 16분까지 약 3분 1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바울 2277번님 67, 슈름님 68, 우리 봉팔님들의 숫자 모두 하나하나 다 접수 중이고요. 제가 호명하지 않았더라도 접수 중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샵 112 또는 레인보우로 숫자만 보내셔도

1 접수 마감. 트와이스 슝슝바람. 아, 트와이스가 부른 슝슝바람이 아니죠. 슝슝바람님이 신청하신 트와이스의 알콜프리. 그렇게 알콜프리라고 얘기해놓고 아, 트와이스가 부른 슝슝바람이라고. 아, 좀처럼 이런 실수하지 않는데. 네, 슝슝바람님,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웃었습니다. 중북지회장 나야나님 신청해 주신 지코의 아무 노래 재생해 드렸고요.

자, 슝슝 돌려보겠습니다. 1회자리부터 돌아갑니다. 1회자리 준비하시고 쏘세요. 슝슝슝. 자, 오늘의 1회자리 이제 곧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0, 9, 8, 7, 6, 5. 한 번 더 가나요? 여기서 멈춥니까? 1회 자리는, 오! 8이었습니다. 자, 8. 1회 자리 8에서 멈췄고요. 자, 10회 자리 갑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1회 자리 8 나오신 분들 집중. 지난주에 저희가 제 기억이 맞다면 44가 나왔을 텐데. 자, 1회 자리 보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멈춥니다. 1회 자리는, 아니 10회 자리는 0. 1회 자리는 8. 그래서 오늘 숫자는 088입니다. NCT DREAM의 추인검 듣고 와서 오늘 돌려돌려 번호판 당첨자 발표해드리죠.

네, NCT 드림의 Chewing Gum 재생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행운의 번호 08이었고요. 집계 시간 안에 숫자 08을 보내주신 봉팔님 총 3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치콜 세트 주인공부터 발표해드리죠. 치콜 세트 휴대폰

짜리 7500번님 축하드립니다. 간식 세트 받으실 두 분이에요. 찐봉팔님 중에 찐봉팔님 소금이님 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알아맞히셨대요. 그리고 7106번님까지 두 분 저희가 간식 세트 보내드리죠. 오늘 총 세 분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333 퀴즈입니다.

이 코너 처음 듣는 새싹봉팔님들은 333이 뭐냐, 무슨 암호냐 하실 수 있는데, 3초 동안 흘러나오는 노래 전주 3번 듣고 세 가지의 힌트까지 들은 뒤에 정답을 맞춰보시라 하는 의미에서 333 퀴즈라 이름 지었습니다. 심지어 전주 3초만 듣고 정답 캐치하는 봉팔님들이 꽤 많아서 전주 1초 1번, 전주 3초 2번 이렇게 조정이 된 시간이기도 한데요. 오늘 저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제작진만 알고 있어요. 진짜로.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세 번째 힌트가 정답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전주 1초 들어보겠습니다. 3, 2, 1 하면 들을게요. 아시겠죠? 라디오 음량을 조금 키워주십시오. 네,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까? 좋습니다. 3, 2, 1, 1초 재생. 붕브락붕 붕브락붕 붕브락붕. 1초 듣고 장르는 감이 바로 오죠. 장르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지금 약간 헷갈려요, 지금. 전주 3초 들어보겠습니다. 전주 3초를 들으면 조금 더 선명해질 것 같아요. 3초 들어봅니다. This 이것은 This 아 헷갈리네요. 우리 봉팔님들 중에는 바로 정답 맞히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힌트로 넘어갈게요. 힌트 1번 클로징 3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모르겠지 아우. 디스로 시작해서 모르겠지 아우. 모르겠어요. 자, 힌트 2번 갑니다. 힌트 2번. 우리 제작진이 주는 초성 힌트입니다. 초성 힌트. 초성에 히읗이 들어가요. 초성에 히읗. 히읗이 들어가는 노래. 자, 힌트 3번 이제 저희 힌트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힙합곡입니다. 무조건 힙합곡이고 히읗은 제가 볼 때 영어일 것 같아요. 영어. 영어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자면 헬로우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헬로우를 한글로 쓸 때 헬을 적잖아요. 그러면 히읗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히읗으로 그렇게 준 것 같고. 지금 요 곡 자체가 4인조 힙합 그룹의 곡으로 헷갈립니다. 지금 4인조 아니면 2인조예요. 짝수예요. 2인조 아니면 4인조입니다. 아닙니다. 1인조입니다. 혼자 했어요. 이 곡은 혼자 불렀습니다. 혼자. 그리고 남자 래퍼예요. 남자 래퍼. 시대는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00년대 초반이에요. 꽤나 유명한 곡인데 지금 제가 그 정답의 가운데로 점을 찍지 못하고 계속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우리 봉팔님도 저와 같이 유추해 볼 수 있을 듯해요. 정답 캐치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우리 봄팔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가 힌트를 완전 잘못 드렸네요. 네, 힙합 곡이 아닙니다. 남자 래퍼 솔로도 아닙니다. 여성 솔로고요. 여성 솔로의 곡. 2000년대 초반도 아니에요. 자, 여성 솔로곡. 또 뮤지컬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그리고 발라드도 잘 부르는 바로 그 가수.

비비였습니다. 하늘땅 별땅 그전곡 채연 사랑 느낌이었어요. 자, 오늘의 전주 3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아, this. 이걸 제가 1초 만에 맞췄어야 되는 문제인데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계속 뚱드라닥뚱 땡 뚱드라닥 뚱땡 요걸 반복하다 보니까 요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요 테마가 이 곡에서 겨우 생각해냈네요. 저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해요. 여성 솔로곡 초성 히읗도 들어가는 곡입니다. 충북지회장 나연아님, 아 방탄소년단인데 만약 이 곡이 방탄소년단의 곡이라면 나연아님께 저의 전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너무 강한 부정을 했나요? 청취자분에게? 근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마녀삐아님, god의 애수. 애수도 약간 긴장감 있는 느낌으로 시작하죠. 6100번님, YG패밀리의 멋쟁이 신사. 4449번님, GD의 하트브레이커. 하트브레이커 어떻게 시작했었죠? 그 EDM 사운드로 짱짱짱짱짱짱 이렇게 시작했었나요? 아, 그렇죠.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힙합이라고 힌트를 드려가지고 이분들이 저 때문에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됐는데. 이현도 힙합 3765번님, 제시의 눈눈안나 9233번님, 임상아 뮤지컬 524번님, 그리고 하루나님은 와 봉디가 틀린 힌트를 줘도 정말 잘 맞히시는 분들 대단해요. 오늘의 정답은 아이비 아하였습니다. 들어볼까요? 아하 그녀는 모두게 조금씩 하

방금 재생해드린 두 곡 모두 응답하라 시리즈의 곡이었습니다. 응사 OST 김예림이 부른 행복한 날을이었고요. 그 전 곡 응팔 OST 디셈버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이었어요. 미드커피님 봉기 귀 정화되고 있어요. 우리 봉팔님들의 귀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응답하라 시리즈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답을 맞히셨던 1507번님 그 당시 아이비 언니 메이크업 스텝이었어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제가 아하라는 곡을 잠깐 열심히 따라 불렀는데 상당히 오염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추억까지 오염됐을까 염려가 되네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울산 소연 씨님이신데요. 아, 주식 계좌가 녹고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해요. 유유. 저희 방송 시간이 딱 장 마감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자가 잘 옵니다. 장이 좋을 때는 이런 문자 안 와요. 항상 파란불 켜졌을 때 오는데 오늘 코스피가 아침에 8000피 찍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6.12% 떨어졌습니다. 전일 대비. 갑자기 이러기 있기 없기. 우리 주말 동안은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말엔 장이 열리지 않아서. 이브의 곡 듣겠습니다. Lover.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천?
11: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0: 입니다.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 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4: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 신인류의 곡입니다. 한여름 방정식.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한 뒤 급락 전환에 단숨에 7,5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488.23포인트, 6.12% 내린 7,493.18에 장을 마쳐 종가 기준 코스피 하락폭은 역대 두 번째로 컸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8,046.78까지 올라 7거래일 만에 사상 처음 8,000선 고지를 밟았으나 이후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61.27포인트, 5.14% 급락한 1129.82에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9.8원 오른 1500.8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는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절대로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어제 X에 올린 글에서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규현 수석은 청와대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는 질문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삼성전자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며 국민 10명 중 1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고 협력업체도 1,700개가량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에게 한국의 혁신성장 전략에 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하윗 교수를 접견하고 하준경 경제수석의 스승님이라고 들었는데 오신 김에 대한민국 경제성장 전략에 관해 도움 말씀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0: 하위 교수도 하수석이 자신이 가르친 대로 잘 이행하고 있어 정말 기쁘다고 화답하며 한국은 AI와 반도체, 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라며 이 대통령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 주는 것을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에서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6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해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강압수사를 받은 고 홍성록 씨 유족에게 국가가 7,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9도, 습도는 30%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실과 외로움, 우린 그 앞에서 서툴게 휘청이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찮아, 다 그렇게 크는 거다 하시던 선생님의 그 덤덤한 위로요.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건 슬픈 일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오롯이 완성해가는 과정임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습니다.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신 덕분에 우린 또 일어날 힘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단단해진 마음으로 함께 들어봅니다. Alone Again.

0: 길버트 설리반의 Alone Again,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 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 내가 정말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가르쳐주신 분들을 생각해보면서 이 곡을 함께 들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홀로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신 많은 우리의 스승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효진의 Like It Pop,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0: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2: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3: 르노
4: 아, 또 눌어붙었네.
5: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유리스믹스의 Sweet Dreams였고요. 존 파의 Saint Elmo's Fire 그리고 옥수토박이님 신청곡이었어요. 노나 썸머의 Hot Stuff 들었습니다. 4292님이 오늘따라 그렇게 울던 저를 토닥토닥 달래주셨던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생각나요. 그때는 왜 그렇게 울었는지 선생님 잘 계시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왜 그렇게 울었나 몰라요.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다독여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질 때가 있죠. 이런 기념일을 맞아서 감사했던 분, 고마웠던 순간 생각해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는 표현할수록 더 커지고 이게 흘러흘러 가잖아요. 저도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별이님 신청곡이에요. 라이오넬 리치의 스톡 온 유 그리고 제니퍼 러쉬입니다. Power of Love.

분덜리희님이 골든 이어링의 트와일라이트 존 신청해 주셔서요. 이 곡과 함께 같은 이름이죠. 투 언리미티드의 트와일라이트 존까지 두 곡 함께 들었어요. 계속해서 우리 라이커님이 보내주신 신청곡 함께 들어보죠. 왕계민님이 청해 주셨어요.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이었습니다. 하효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어요. 액터 뮤지션이 완성하는 압도적인 무대, 뮤지컬 파가니니입니다. 이 공연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키팝으로 말머리 공연 달아서 신청해주세요. 자,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럭키비키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비틀즈의 Let It Be.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S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고 했는데요. 스승의 날인 오늘 더없이 높고도 높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햇볕이 너무 강해서 오늘도 30도 안팎의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 31.3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무려 8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도 이렇게 한여름 같은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도 무척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모두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출 시 이에 대한 대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때이른 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 공원에서 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 연구실.
2: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인공지능 확대와 세계 질서 변화로 지금 현실도 시장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 게 바로 에너지 분야인데요. 이 에너지 투자 장기적으로 연금처럼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와 본격적으로 전기화와 에너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11: 행복 짓는 건설 금융.
1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가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신.

0: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권여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도 이제 나와주셔서 중동 사태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특히 봉쇄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변화, 그리고 전기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에너지 분야의 변화 흐름에 맞는 투자란 무엇인지 이거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지난 시간에 아마 청취자들께서 전기화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전기화가 도대체 우리 경제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5: 네, 전기화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기존에 전기를 안 쓰던 분야에 전기를 쓰자는 겁니다.
4: 아, 그래요. 명확하네요.
5: 네, 대표적으로 집에 난방을 하는데 뭐 많은 경우에 이제 가스 보일러 그렇죠. 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전기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런 걸 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전기가 효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전기는 사실 이 얘를 열을 바꾸든 뭐 자동차를 굴리든 간에 매연이나 이 유해한 물질이 안 나옵니다.
4: 직접 사용할 때는 안 나오죠.
5: 안 나와요. 매우 네. 깨끗합니다. 네. 그래서 변환이 깨끗하고 효율적이다. 그다음에 전기는 매우 다양한 원에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자력이든 태양광이든 가스 발전기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자원의 수급에 이상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참 좋은 게 전기입니다. 석유는 내가 석유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석유가 공급이 안 되면 다른 걸 플라스틱 만드는 방법이 없는 건데
4: 그렇죠.
5: 만약에 석탄 수입이 안 된다. 그럼 석탄이 없으면 가스를 좀 써가지고 원자력을 더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래에 어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딱 맞는 수단인데, 이 전기를 점점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흐름을 전기화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4: 그래요. 그러면은 이 전기의 어떤 소비라는 것이 그것이 갖는 어떤 공학적인 기술적인 장점 외에도 실제로 뭐 산업 현장이나 어떤 설비나 또는 내구재나 또는 소비재나 이런 면에서 전기화를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기술도 개발하고 또 실제 제품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5: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4: 예.
5: 그 소재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특정한 어떤 그 금속을 가루로 만든 다음에 빵 굽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하면은. 근데 옛날에는 이 빵을 구울 때 이 가스불로 이 배터리 소재를 구웠어요. 근데 요즘 다 전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매우 정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13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4: 그게 되는 거예요.
5: 되죠. 전기는 전기라는 게 참 놀라운 게, 우리 컴퓨터 핸드폰 들어가는 그것도 전기. 그 다음에 이 거대한 도시 돌리는 것 전기. 즉 전기는 초정밀한 세계도 거대한 동력도 다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기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에너지 기술인데, 유일한 단점이 있습니다. 저장이 안 돼요.
4: 아하.
5: 그래서 그것만 빼면은 전기를 쓰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4: 네.
5: 깨끗하고 많은 경우에 가격도 절감이 된다.
4: 맞아요. 그 저희 집도 작년에 취사를 저는 가스로 했는데 이제 전기로 바꿨더라고요.
5: 네네.
4: 제가 라면 끓이려고 물을 끓여봤더니 전기가 훨씬 빨리 이게 끓더라고요.
5: 네, 맞습니다.
4: 물도
5: 빨리 끓고요. 전기차하고 휘발유차 요즘 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전기차 오너인데요. 서울에서 완충된 상태에서 부산까지 도착하면 배터리가 한 25% 남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그럼 그동안 그 전기료가 얼마 드느냐? 2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휘발유차로 가면은 훨씬 많이 들죠.
4: 그렇죠.
5: 그러니까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연료비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화를 하자고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전기 여러 가지 환경적 이유를 듣고 끄덕끄덕 하지만은 그게 경제에도 도움이 되나? 이러다가 전기차 얘기 되면 깜짝 놀라시는 거죠. 택시는 요즘 보면 거의 새로 택시 사시는 분들은 반 이상 다 전기택시예요.
4: 네.
5: 연료비가 비교가
4: 연료비가 안 되겠다. 싸니까.
5: 근데 가장 큰 장점은 깨끗하고 조용해집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에요.
4: 아.
5: 최근에 이제 중국의 어떤 션전이라는 도시

0: 이는 돌아다니는 차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됐는데 도시가 조용해졌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할 때 제 집 앞에서 버스를 타면 요즘 전기버스가 한 두 대 중에 한 대 전기버스가
1: 있죠.
0: 걸리는데
1: 맞아요.
0: 전기버스를 탄 날하고 일반 버스 탄 날하고 몸이 느낀 게 달라요. 어허. 전기버스가 훨씬 편안합니다.
1: 그 얘기는 우리 경제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업무 생산성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0: 맞습니다.
1: 기분도 좋고 하니까.
0: 네. 그래서 전기화라는 것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가스레인지를 계속 키다 보면은 겨울에 좀 공기가 탁탁해지거나
1: 확실히 그래요.
0: 그름이 생깁니다. 이 가스레인지 주변에. 네. 근데 전기를 하면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한다. 그러면은 공기도 깨끗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1: 그래요. 네. 또 이렇게 이제 화석연료 중심 우리나라는 뭐 현재는 여전히 전력 공급을 또 6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재생에너지 전기 위주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송전망이라든지 또 발전 시스템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뭐 VPP다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AI 기술을 뭐 도입해서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또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무난히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좀 예상됩니까?
0: 상당한 기술 개발과 추가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전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는 이런 새로운 전기화 시대에 투자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전기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전기화는 원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다가 이제 이거를 확 가속화시키는 일이 AI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AI는 뭐 한 건물이 도시 전체 전기를 먹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제 전기 소비처인데 이런 게 수십 개 수백 개 생기니까 갑자기 전기가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송전망, 배전망 여러 가지 관련된 설비 이런 주문들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수치의 주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1: 수요가 그냥 폭등하고 있군요.
0: 네, 수요 폭등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에 기존의 전력망도 바꾸는 겁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전기화를 해야 되니까 전력 공부를 더 해야지. 전기화 해야 되고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발전소 같은 게 생기면은 관련된 많은 설비들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좀 투자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니까 좀 쉽지 않네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빅테크가 와가지고 우리가 돈은 원한테 다 줄 테니까 전력 설비 주시오 개발하시오 망 까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AI 시대와 전기화 시대에 전기와 관련된 분야의 투자가 굉장히 유망하고 사실 제가 뭐 이 얘기를 드린 게 이미 늦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왜냐하면 무슨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한 뒤에 일렉트릭 붙는 회사들 주가가 3년 사이에 많은 어떤 회사는 30배 올랐거든요.
1: 30배요? 네,
0: 30배. 그러니까 이미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거 뭐 다
1: 알 사람 다 알고 있다.
0: 알 사람 다 알고 재료가 반영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주식 투자에 무슨 종목을 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1: 네네.
0: 그건 뭐 싸고 비싸고는 네. 이제 개인이 판단을 하는 거고 당연히 일시적으로 더 가격이 너무 비쌀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전기화 트렌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1: 아하.
0: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 세계 평균이 성균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현재 30%밖에 전기를 충당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전기가 아닌 뭐 석유, 가스, 석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화는 앞으로 한참 더 가야 되는데
1: 네.
0: 한참 더 감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과 소재와 제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선이 필요하고 변압기가 필요하고 전기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니까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많은 기술과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러한 산업과 기업과 이 생태계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1: 그래요.
0: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트렌드는 기니까 길게 보고
1: 네.
0: 투자를 하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네.
1: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담아서 이 연금 부자되는 에너지 투자 이 책을 최근에 집필을 하셨어요. 여기 재밌는 게 이 에너지 투자 앞에 연금 들어가고 저도 이거는 상당히 참신하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조합하신 이유는 뭐죠?
0: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몇 년 전에 제 이제 그 퇴직연금 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수익률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게 이제 원금 그 보장형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채권에 투자하던 건데 물가 인상률만큼도 수익이 발생을 안
1: 그랬군요.
0: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똑같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20년, 30년 부어온 연금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연금 투자 자체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뭘 바꿀 거냐? 우리가 주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0: 할 수 있지만 저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권하는 거예요.
1: 아.
0: 왜냐하면은 에너지 인프라라는 거는 에너지는 물과 공기처럼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송하고 나눠주는 이 인프라는 인류가 존재하는 날 계속 수요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인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좋고 주식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에요.
1: 아.
0: 그 중간에 있는. 그래서 이제
1: 여타 어떤 주식 종목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말씀이군요.
0: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왜 열심히 했느냐. 그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많은 돈들이 연기금에서 왔어요.
1: 아.
0: 똑같은 발상을 한 거죠. 이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기 풍력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한다. 그걸 봤더니 정부가 20년 동안 수입 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연 10% 20%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들 기준 금리가 2%인데 여기는 뭐 다 해서 7%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투자를 하는 거예요.
1: 그냥 연기금 같은 데는 장기성 어떤 안정성 이게 제일 그렇죠. 핵심이잖아요.
0: 왜냐하면 20년 30년 지나서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때 AI 빅테크 하나 투자를 했는데 돈이 막 늘다가 죄송한데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20년 26년 전 닷컴 버블 때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1: 많이 봤죠.
0: 예. 그러니까 지금 좋은 회사가 20년 30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구글이 20년이 있었습니까? 그 20년 전에 생긴 회사예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거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수입을 보장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그런 메가 트렌드에 부합하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매우 좋은 아이템이다.
1: 네.
0: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연기금들이 이미 그런 투자를 한 지가 꽤 됐는데 아, 우리도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제 책의 포인트입니다.
1: 그래요. 그러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이 이제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그런 어떤 기업, 산업을 쭉 주시한다면 훨씬 더 장기적인 투자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가능해서 이게 마치 연금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자기의
0: 네, 그렇습니다.
1: 노후에 이런 어떤 관점이시네요.
0: 네.
1: 그래요. 화석 연료로는 이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 어떤 그런 티핑 포인트 이제 이게 이제 곧 온다는 겁니까? 그래서
0: 저도 그거를 기대하는 사람이지만은
1: 네.
0: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은 화석 연료를 의존하고 사용하는 거는 수십 년은 갈 거라 봅니다.
1: 앞으로도 비중은 좀 줄 수 있겠죠.
0: 비중은 그렇죠? 지금도 계속 줄고 있는데 네.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현재 인류가 한 80% 정도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데 그 비중은 연간 한 빠르면 1% 포인트, 느리면 0.5 포인트 포인트씩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화석 연료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나지를 않으니까 투자에 매우 제한적인 거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게 변동성이 워낙 심하고
1: 맞아요.
0: 그다음에 그 화석 연료가 나오는 나라의 국가 안정성 자체에 이슈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장기 투자 자산으로는 권하고 싶은 자산은 아닙니다.
1: 지정학적 요인이 너무 커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1: 네. 자, 그럼 전기화 또 관련된 재생에너지 그리고 그에 수반돼서 꼭 필요한 에너지였던 인프라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투자의 방향을 이제 좌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결국 전기라는 게 또 제가 한번 어느 중학교인가 가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학생이 교수님 전기 무선으로 못 보내요 뭐 이런 것도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발전, 송전, 배전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공급망도 복잡하고 또 AI 아까 말씀하셨듯이 AI 기술도 여기 많이 접목이 되어야 되고 투자자들이 이런 이 복잡한 과정 공학적인 이런 지식 이거 다 갖고 있어야만 이게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겁니까?
0: 그렇지는 않습니다.
1: 그렇진 않아요?
0: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은 이제 그 금융시장에 워낙 그 여러 가지 상품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시면은 뭐 그런 펀드도 많이 있고요. ETF도 많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많이 있습니다.
1: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0: 네,
1: 가는.
0: 네. 그러니까 이미 국내 시장에 상장된 에너지 인프라 ETF도 몇 개 나왔고 펀드도 이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뭐 글로벌 투자 시대니까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보면은 이런 ETF나 펀드는 여러 수십 개가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 분산해서 투자하실 수도 있고 특정 나라 투자할 수도 있고 나는 뭐 전기 설비만 하고 싶다 하실 수도 있고 그 유틸리티 산업이라고 하는데 한전 같은데 이런 데 투자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즘 또 인공지능 똑똑하니까 인공지능에 물어보시면은 많이 추천해 줄 겁니다.
1: 그래. 그래도 투자자 중에는 아주 열성적인 분들 또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0: 그래도 좀이 어떤 전력 공급에 있어서의 이런 핵심적인 포인트 이런 건난더 공부하고 싶다. 그랬을 때 투자자로서 그런 것이 주는 좀어좀더 이익이랄까? 정말 제대로 종목을 파악하는 뭐 이런 좀 가능성도 있을까요?
1: 그런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문 투자자 레벨에 열정 가진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0: 네.
1: 제가 이제 이런 전기 쪽, 에너지 전환 쪽에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한게한 15년 됐는데 처음엔 좀 고비가 있어요.
0: 네.
1: 전기가 워낙 그 개념이 난해하고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전기는.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난해하지만 요즘은 또 AI 선생이 똑똑하니까 계속 문답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 저는 이제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많은 경우에 기사나 언론들은 어쩔 수 없이 제한된 분량 안에서 화제성 있는 뉴스를 전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단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시다 보면은 전체 그림 보기가 어려운 거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하는 21세기지만 책이 좋습니다. 책을 몇권 사셔가지고 찬찬히 보시면은 에너지 시장의 전체 구조, 전기가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은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이런 상황을 이런 전력화 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은 뭐 이른바 이제 슈퍼 사이클이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럼 이게 사이클이라는 얘기는 올라가면 내려오는 점도 있다는 건데 이게 내려오게 되면 그럼 전력 회사들 또뭐 이런 에너지 인프라 회사들의 실적도 좀 낮아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아까 처음에는 그냥 쭉갈 거다 당분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떻습니까? 이 이른바 슈퍼 사이클의 실체는 전력에서는 어떤 겁니까?
1: 이제 모든 산업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과 기업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건데 핵심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17년까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산 기자재를 별로 걱정과 의심 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그 미국과 유럽의 회사들이 중국 가서 공장을 지어갖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0: 그랬죠.
1: 중국산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2017년 트럼프 1기 이후부터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중국이라는 세계의 공장이 많은 분야, 많은 산업에 있어서 차단당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전기화가 진행이 되니까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이 공급을 해야 되니까 공급이 매우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막 설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비 늘리고 증설하는 속도를 감안하면 저는 2, 3년은 좋고 앞으로 충분히. 근데 그 이후에는 당연히 새로운 어떤 설비 증설을 인한 공급 과잉 당연히 일시적으로 올수 있고요. 그다음에 AI 붐이 뭐 5년, 10년 간다는 말이 나올 때가 거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 경제 위기나 거품은 그 안에서는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안 좋은 때도 올 거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1년, 2년에 대한 투자의 철학이 아니에요. 20년, 3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년, 30년을 봤을 때는 특정한 기술이나 특정한 종목 테마를 하는 게 아니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필요한 어떤 그런 분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에너지고 그런 분야가 트렌드가 에너지 전환이고 전기화다. 그래서 이제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0: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AI는 없어도 인류가 살지만 에너지하고 식량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미국에 말씀하셨던 이런 특히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폭등하는 전력 수요에 맞는 거기에 이제 걸맞는 그런 에너지 인프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1: 네, 한국 기업들이 뭐 훨훨 날고 있습니다.
0: 그
1: 네,
0: 정도예요.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 전력 그 설비, 이 깔려있는 전력 설비의 상당 부분 최근 만들어진 것들이 절반 이상 중국에 깔렸기 때문에 중국 전력 설비 회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데 이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완전히 차단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력 설비 회사들이 뭐 미국에 가서 이제 활개를 치고 있고 정말로 뭐 공장을 짓는 족족 다 물건이 팔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0: 그래요.
1: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전 세계 GDP의 한 4분의 1 정도 차지를 하고 소비 시장으로는 더 규모가 큰데 특이한

0: 거는 그 미국 안에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1: 맞아요.
0: 근데 이 제조업 기반이 그럼 다 어디로 가느냐? 미국이 중국을 옮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중국하고 미국하고 과거 같은 밀월 관계는 안 되고 일반 소비재는 모르겠는데 소위 인프라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산을 지금 대대적으로 다 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년, 30년 쓴 물건을 내가 샀는데 부품도 받아와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미래 적성 국가다, 뭐 적이다, 경쟁자다, 아, 내가 저 나라를 좀 눌러야 된다 하는 나라 걸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급하게 중국 걸 다 빼고 있고 자기 나라 안에서의 산업 기반은 없으니까 결국은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거는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그래서 이제 독일, 일본, 뭐 한국 이런 나라들의 제조업 회사들은 기존의 다른 어떤 산업 자체의 사이클 플러스 거대한 이런 지정학적인 패권 경쟁에 따른 수혜를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요즘 뭐 저는 그 새 신조어를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반바지로 조방원이라는 예, 이게 뭐냐면 이 반도체 바이오 뭐 그다음에 조선 방산 그런 각 그 섹터의 첫 글자 딴 건데 반바지로 조방원이라는 산업들이 이런 패권 경쟁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데 우리나라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이 지난 10년, 15년 동안 중국하고의 처절한 원가 경쟁에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 실력이 있고 내구성이 있는 회사들인데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지금 뭐 주가 지수 7천을 넘고 수출 기업들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이유가 그동안 중국 등극살에 매우 힘들었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늘에 준 기회가 왔다.
1: 네.
0: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다른 트렌드까지 있어서 상황이 좋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1: 대표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요.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한 주요 미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각 산업 부문에 필요한 공급을 한국 기업들이 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이래서 만약에 우리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미국 내에 계속 이루어지고 사실 바이든 정부 이래로 이미 그거는 일관된 정책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를 것 같아요. 미국 내에 완결된 공급망을 만들겠다. 그리고 구축하겠다. 그걸 원하면 너희들이 와서 직접 투자하고 돈 벌어가라. 그럼 만약에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다 미국 가서 투자하고 한국엔 투자 안 하게 되면 한국 경제는 이게 자연스럽게 수출이 되는 구조가 되면 좋은데 미국 내에서 공급망이 구축이 돼버리면 한국은 수출도 잘 안 되고 투자도 적어지고 그러면 일자리도 별로 안 늘고 이런 좀 암울한 상황에 위험은 없는 겁니까?
0: 뭐 말씀하신 이슈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효과나 뭐 미중 관계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에너지 위기 뭐 반도체 특수 AI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1: 네.
0: 소위 수출 대기업은 너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수출 대기업의 특수가 국내 투자와 국내 일자리로 연결될 거냐. 또 설령 연결되더라도 이것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 효과를 줄 것이냐. 상당히 이제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미국이 거대 시장이고 수요가 있지만은 거기다가 다 가서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실용적이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일본이 많이 그런 걸 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산업 기반을 옮기는 게 아니고 주로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 과실을 많이 빼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다가 미국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변압기가 없다. 변압기를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생산해달라 했을 때 우리는 한 공장 문 닫고 미국 가서 미국 변압기 짓자. 이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미국의 기존 공장을 사는 거예요. 미국의 기존 변압기 공장이 있었는데 이제 경쟁력이 없어져가지고 문을 닫니 많이 이런 공장을 하나 사서 거기를 돈을 넣어가지고 이제 쓸만하게 고치는 거죠. 그런데 핵심 부품이나 기술은 다 일본에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1: 자연스러운 수출 구조가 형성이 되는
0: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미국산 물건인데 뜯어보면은 네 일본산 부품을 많이 쓰는 그런 그거는 사실은 말이 쉽지 대단히 이제 복잡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1: 그렇죠. 아주 전략적인 접근.
0: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해야 되고. 그 금융을 굉장히 잘해야 돼.
1: 네.
0: 금융과 기업 운영과 국제적인 어떤 거래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할 때가 됐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이 모든 이런 수출 산업의 특수 반도체 호황에 기저에는 화석연료 의존이라는 게 현실로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번 돈으로 이러한 좀 약점을 보완하고 말씀하신 해외 투자를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좋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CBS.
1: Don't you know I'm losing control.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I'm falling apart right in front of you. Can't you see?
0: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목표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을 쓰면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도 힘듭니다.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절망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낮추면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 쓰지 말고 삽시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급락하며 단숨에 7,500선까지 내줬습니다. 영업이익의 10% 이상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 정부의 대화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하루에만 8%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박 3일 일정의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네, 첫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8,000선을 돌파한 직후 하락 전환에 7,40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한국 증시의 몸집이 단기간에 커진 만큼 변동성도 극대화됐다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코스피는 개장 직후에 상승세를 타고 역사상 처음 8,000선을 뚫었습니다. 7,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불과 7거래일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8,000피 축포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개장 30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오후 들어 낙폭을 훨씬 키웠습니다. 개인들이 무려 7조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급락장이 이어지면서 오후 한때 5분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어제보다 6.12% 하락한 7,493.18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상승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도 8% 넘게 빠졌고 SK하이닉스도 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7거래일 연속 지속되고 있는데 코스피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단기간 급등세한 만큼 차익 실현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 달 만에 장중 1,500원대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건 지난달 7일 이후 처음입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0: 삼성전자 노조가 10%가 넘는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며 사측을 압박한 데 이어 정부의 조정 시도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파업 위기가 고조되자 결국 삼성전자 사장단과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노조를 찾았지만 상황 반전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 조합원이 대다수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사측이 핵심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18일 동안 파업할 것이라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영업이익의 13에서 15%를 떼어내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걸 제도로 못 박자는 겁니다. 이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면 올해 성과급 제한은 40조 원이 넘고 메모리 사업부의 직원은 평균 6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사측이 이 핵심 요구를 긍정적으로 반영한 안을 갖고 오지 않는 이상 추가 대화가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부회장을 비롯한 사장단이 오늘 오후 경기 평택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찾아 초기업 노조 최승호 위원장에게 교섭 재개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노조 방문에 앞서 노사 문제로 국민과 주주, 정부에 큰 부담을 끼쳤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장단에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를 방문해 막판 중재 시도에 나섰습니다. 만약 6일 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에 따른 경제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와 맞물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파업을 제안하는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0: 삼성전자 노조처럼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가 다른 산업계로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카카오 5개 법인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이어 오늘 카카오페이에 대한 조정 역시 협상 결렬을 뜻하는 조정 중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카카오사 측은 영업이익의 10% 정도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13% 이상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카카오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유플러스와 HD 현대중공업 현대차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이미 1차 파업을 벌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들불처럼 전 산업계로 번지면서 기업의 투자 유축은 물론 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입니다.
4: 삼성전자 협상 결과는 모든 기업의 성과금이 기준이 된다는 면에서 영업이익으로 기준을 삼을 때 과도한 원가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국민 후생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3: 또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에서 주주보다 먼저 노조가 성과를 챙기는 건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이자 등 금융비용과 법인세를 제외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먼저 노조의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효진입니다.
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값이 나라

0: 회의를 열고 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과천 경마장과 태릉 골프장 택지 공급 일정을 1년 앞당기고 강서 군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 개발 사업도 조기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금융 규제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투자에 우회 활용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도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금융과 부동산의 절연 기조를 거듭 강조하며 시장 과열 차단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1: 네, 오늘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과 부산 연제구 후보 단일화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을과 부산 북구 갑의 단일화 소식은 아직 없는데요. 정치부 김수진 기자와 오늘 정치권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해야 투표용지에 그 이름이 빠지니까 오늘이 단일화의 실질적 시한인데 울산에선 결국 단일화를 하기로 했네요.
2: 네, 오늘 오전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랑 진보당 신창현 사무총장이 직접 나와서 울산과 부산 연제구의 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단일 후보를 가리기로 했는데요. 어제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는 민주당 김상욱 후보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포기했고 사실상 범야권의 3개당이 손을 잡은 그림이 됐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3: 단 1%의 승리 가능성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당을 위해 결단해 주신 후보들에게도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단일화에 속도가 붙은 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영향이 컸는데요. KBS 울산과 울산매일신문이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37%로 가장 앞서고요.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33%에 그쳤는데요. 이렇게 야권이 분열한 채로는 역전하기가 어렵다는 위기감이 생기면서 협상의 동력이 됐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초단체장 단일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지역마다 방식이 다른데요. 울산 동구청장은 민주당이 사퇴를 하면서 진보당으로 단일화가 됐고요. 북구와 중구청장은 반대로 진보당이 사퇴를 하면서 민주당으로 단일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장과 울주 군수, 그리고 부산 연제구청장은 울산시장이랑 동일하게 경선 방식으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정의용 사무총장은 울산시장 단일화가 표만 노린 묻지마 단일화이자 나눠먹기식 야합이라고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평택을은 이번 그 단일화 합의에서 빠져 있는 거죠?
2: 네, 평택을은 단일화 합의에 포함이 되지가 않아서 결국 민주당 김용남 후보, 혁신당 조국 후보, 그리고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난립한 채 치러지게 됐는데요. 다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3: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울산을 기본으로 해서 연제를 추가해서 논의한 것이지 나머지 지역들은 없고, 경남의 경우에는 뭐 진주나 등등 기타 지역에서 각 지역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있고, 그거는 뭐 중앙당에서 크게 관여하거나 뭐 하진 않았고요.
2: 네, 특히 조국과 김용남 두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이랑 보수정당 시절의 뭐 전력 이런 것들을 두고서 감정싸움이 굉장히 깊어져서 단일화가 멀어진 상태인데요. 다만 민주당에서 단일화가 후보들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당 차원이 아니라 후보 차원의 여지를 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1: 네. 그리고 범야권의 단일화가 그 주목되는 부산 북구갑 상황은 어떻습니까?
2: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9%로 선두를 지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 50%에 달하기 때문에 보수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 17명 가운데 10명도 단일화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표심만 계산하는 단일화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가 않는다 이러면서 자신의 SNS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후보 등록 이후에는 그 단일화가 불가능한가요?
2: 그렇지는 않고요. 이후 절차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고 후보들의 기호는 내일까지

0: 부여가 되고요. 투표용지 인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쇄를 하고 나면 투표용지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 마지노선을 일요일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에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유권자들이 좀 혼란스럽기는 하겠지만 단일화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울산은 21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전까지 단일화 후보를 확정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습니다.
1: 네. 그 앞서 인용된 울산시장 여론조사는 지난 4일과 5일 울산 거주 유권자 804명을 유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실시로 지난 12일, 13일 부산 북구 거주 유권자 508명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수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까지 지방선거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 대부분은 정당의 공천을 거쳐 선발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후보 선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상의 부정, 그리고 금품 제공 같은 고질적인 병폐가 이번에도 되풀이됐습니다. 현재의 공천제도 이대로 괜찮은지 전북 CBS 심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어제 전북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금품 살포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 후보는 당의 공천을 사익 공천이라 비판하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식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 또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누가 당선되든 사법 리스크에 따른 도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임실과 진안 등 전북 기초단체장 경선지에서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현금 봉투 전달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일당 독점 체제 속에서 후보들이 권리당원 확보와 조직 동원에만 혈안이 된 탓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공천 심사의 구체적인 가감점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밀실 공천이라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 제도가 지역 정치의 다양성을 해치고 기득권을 고착화한다고 지적합니다.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3: 호남권처럼 어느 한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화에서는 이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제도가 사실상 조직선거, 패거리선거, 부정적인 영향으로 흐를 수 있어서
2: 이에 따라 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완전 국민참여경선 도입 등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복되는 공천 잡음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심동훈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미중 정상은 오늘 중국 권력의 심장부로 불리는 베이징 중난하에서 차담과 오찬을 하며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안정관계를 위한 새로운 입장을 함께 수립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회담 내내 미중 간 협력과 공존을 강조해온 시 주석은 1970년대 미중 간 대탕트, 즉 긴장 완화의 물꼬를 튼 중난하이를 마지막 회담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시 주석은 안정적인 경제무역 관계 유지와 협력 확대에 대해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양국이 중요한 합의를 도출하고 여러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 모든 것이 양국과 세계에 매우 유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을 오랜 친구이자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부르면서 다시 한번 시 주석 부부의 9월 미국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대 현안인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보유 반대의 뜻을 같이 했다고 했지만 중국은 대화를 통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미국 국무장관은 대만 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1: 스승의 날인 오늘 교육부가 주관한 기념식을 교원단체가 사실상 보이콧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저희 교육 활동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안전이 지켜져야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만이 아니라 예.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이 교육 공교육 현실.

0: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1: 최근 한 간담회에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해 주목받았던 강속조 초등교사 노조 위원장이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전한 교사들의 호소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 붕괴를 우려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승의 날인 오늘 교육부가 주관한 기념식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1982년 스승의 날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교육부와 교총이 별도 기념식을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총은 교육부가 초청하려 한 일부 단체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가 기념식 행사 중 교육활동 회복을 선언하는 교사의 다짐 프로그램을 추진한 데 대해 교총은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다짐을 요구하는 방식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교권 보호와 학생의 배움, 학부모의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교육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반면 별도 기념식을 진행한 교총의 강주호 회장은 땜질식 처방으론 공교육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3: 똑같이 아동학대를 겪고 집을 나와 시설에서 생활했지만 어떤 시설에 머물렀느냐에 따라 20살이 된 자립준비 청년들의 출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관부처와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수준이 엇갈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아버지의 폭언과 체벌을 피해 중학생 때 그룹홈 시설에 들어간 22살 가영 씨. 성인이 된 뒤 자립정착금 1천만 원과 함께 매달 180만 원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똑같이 학대 피해로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했던 동갑내기 준성 씨는 정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출신 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복지시설 출신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 각종 지원을 패키지로 받지만 성평등가족부 산하 쉼터 출신은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시설 입소가 청소년의 선택이 아니라 당시 시설 정원과 지역 여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무작위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쉼터 퇴소 청년들은 아동복지시설 출신보다 대학 진학률은 낮고 채무 수준은 더 높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도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지원 수준을 맞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지원 수준보단 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5: 당사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가 핵심인 거잖아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빠뜨리지 않고 촘촘하게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일 걸로 보이거든요.
4: 아픈 유년 시절의 경험을 딛고 이제는 20살이 돼 사회로 진출하려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차별 없는 지원과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때입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3: 한 소방구급대원이 상사의 폭언 피해를 신고한 직후 도리어 10여 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감찰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일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박모 씨는 지난해 9월 동료 직원 30명 정도가 모인 자리에서 같은 팀 상사 A 씨로부터 원색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일산소방서는 감찰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닷새 뒤 감찰팀은 욕설 피해자인 박 씨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 씨 역시 평소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감찰팀은 동료들을 상대로 A씨의 비위 행위뿐 아니라 박씨에게도 문제가 없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제보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박씨의 비위 행위 여부를 함께 확인한 겁니다. 감찰 사안엔 박씨의 미담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박씨의 도움을 받은 환자가 올린 칭찬글이 사실은 박씨의 자작극이었다는 겁니다. 감찰팀은 박씨가 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환자가 자필로 쓴 확인서로 박씨를 옹호했고 경찰 수사 역시 불송치로 결정나면서 감찰은 종결됐습니다. 폭언 피해자에서 하루아침에 문제대원이 된 박씨는 매일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박씨에 대한 비위 제보가 접수돼 확인한 것이라며 감찰팀이 증거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CBS 뉴스 정성욱입니다.
7: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3: 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가져온 소식 어떤 겁니까?
0: 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떠난 60대 교수의 생명 나눔입니다.
3: 아, 어떤 사연인가요?
0: 그 20년 동안

0: 제자를 가르쳐온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삼성 그 창원병원에서 간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3명의 환자에게 생명을 나눠줬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 김미항 교수인데요. 지난 4월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상태였고요. 가족들은 평소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온 고인의 뜻을 떠올려 장기 기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측은 스승의 날 전해진 이 소식이 생명 나눔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네, 편안한 안식을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0: 실형받고 또 음주운전한 배우입니다.
1: 아, 그 윤창호법이 적용됐던 그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 이야기죠?
0: 네, 맞습니다. 그 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승원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이 됐는데요. 그 손 씨는 지난해 11월에 만취 상태로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2배를 넘는 상태였는데요.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음주사고를 내 징역 1년 6개월 선고가 됐었거든요. 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그 아시죠?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된 연예인의 첫 사례였습니다.
1: 연예인 첫 사례였어요.
0: 네, 술을 끊겠다고 반성문도 썼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1: 네.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고요. 그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김수진 기상리포터.
2: 네, 연일 때일은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3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난 곳이 많았고요. 이번 주말 주일 동안에도 3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때이르게 찾아온 더위에 지치시지 않도록 당분간 건강관리 더욱더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춘천, 대전, 광주 15도, 대구 13도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3도까지 치솟겠고 원주 32도, 서울과 청주, 광주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더불어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모두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출 시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때이르게 찾아온 여름 더위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대비 잘 해주셔야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 더위는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8도, 습도는 46%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 네, 코트 페이지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외국인의 팔자 행렬에 하락 반전하더니 500포인트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매우 큰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오롯이 져야 하는 만큼 과도하게 빚을 내 투자하는 건 현명한 자산관리 방식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지원의 뉴스톡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공식 후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죠. 점차 더워지는 날씨와 함께 이번 주말 선거일기도 함께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절차 다음 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 재보선해도 단일화 바람이 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경북 안동에서 초등학교 은사를 만난 데 이어서 대구 군위군 농촌을 찾아 모내기 체험을 했습니다.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10: 잘 돌아갑니다.
11: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3: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산적.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N코.
0: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N코.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 공제조합 KPN코.
2: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

0: 1-800-35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0: 캠핑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2: 르노.
3: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5: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6: 예, 박종현 판성도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반갑습니다.
6: 네,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6: 자, 5월 15일 자, 스승의 날입니다. 아, 오늘 스승의 날에 맞아서 많은 분들이 또 선생님께 전화 드리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경북 안동을 가서 초등학교 때 은사를 만났다고요?
7: 네,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낮 안동의 한 식당에서 3개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시기 담임이었던 박병기 교사와 초등학교 동문들을 만나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6: 예.
7: 동문들은 식당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박수로 맞이했고요. 이 대통령은 박 교사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포옹했습니다. 박 교사는 정말 감격스럽다면서 어떤 선생님이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싶다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6: 예.
7: 또 박 교사는 이 대통령에게 나라를 제자리로 잡아줘서 고맙다면서 가는 곳마다 이재명 잘한다 얘기가 많이 들려 기분이 참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6: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안동을 방문한 다음에 또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7: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6: 예.
7: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구시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재원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6: 예.
7: 또 이후에는 모내기 체험, 농민 세참 간담회 등을 가지면서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 농업을 강조를 했고
6: 예.
7: 자율주행 이안기를 직접 써보기도 했습니다.
6: 예, 또 사진상으로는 오늘 이제 대구를 찾아서 모내기 체험도 하고 새참도 먹는 사진 자료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의 이제 스승의 날에 맞아서 고향 가서 이제 은사도 만나고 또 갔던 지역이 또 TK 지역이네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일단 스승의 날을 맞은 행보 어떻게 보셨는지 박 의원님부터.
8: 아니, 스승의 날 목요일 찾아서 그 어릴 적에 뭐 은사님이나 친구들하고 식사한 건데 할 수 있죠. 그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선거 개입한다 이렇게 뭐 비판을 하던데
6: 예.
8: 선거 기간에 대통령은 청와대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6: 아무것도 하지 말고.
8: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도
6: 예.
8: 선거 때 다 뭐 이런저런 민생 행보도 하고 하셨어요.
6: 예.
8: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검증이 안 됩니다. 그게 뭐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6: 예.
8: 다만 야당이 또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높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 자체가 메시지인데 하필이면 대구 경북 지역에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접전 지역 아닙니까? 신경이 쓰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뭐 편하게 가가지고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6: 예.
8: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울산도 갔었고 모란시장도 갔었는데 어쨌든 명분 있는 민생 행보들을 한 거기 때문에
6: 예.
8: 야당이 비판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뭐 선거 때까지 비슷한 일정이 몇 번 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0: 청와대도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그렇게 노골적인 행보를 하지 않겠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 아예 가가지고 그냥 민생 간담회를 수뢰하면서 했잖아요.
1: 기억납니다.
0: 효과도 예. 효과도 없었지만
1: 효과도 없었지만 효과가 미세하게 있었을 수 있죠. 아니,
0: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1: 예. 예. 이재용 의원님
2: 담임 만나러 가는 거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 초등학교 선생님.
2: 네. 예. 뭐 스승의 날.
1: 예.
2: 뭐 대통령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1: 예.
2: 대구가 됐던 경북이 됐던 본인이 안동에서 자랐으니까 가는 거 갈 수 있죠.
1: 예.
2: 근데 이거를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별 영향이 없다고 봐요.
1: 아. 네.
2: 왜냐하면
1: 예.
2: 이게 만약 그 지금 현재 지방선거 판세가 한 두 달 전이었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도 높긴 하지만.
1: 예.
2: 뭐 민주당의 지지율뿐만 아니고 뭐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시작 안 된 상태에서 했다면은 아마 선거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1: 예.
2: 근데 지금은 공소취소 그 법안 때문에
1: 예.
2: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특히 보수 결집이 됐다.
1: 예.
2: 보수 결집이 보통 어디서 됐냐면 영남 지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나는 뭐 지금 결집하는 걸 멈춰야지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1: 이미 결집이 시작했다.
2: 이미 결집이 시작했고 이미 벌써 그 공소 취소라는 그 큰 틀에서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던져줬기 때문에
1: 예.
2: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간다 한들 이 지역에서는 별 효과가 없을
1: 효과 없을 것이다.
2: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자, 우리 경북 출신인 김승인 평론가께서는 대통령의 네. 저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아무 영향 없습니까?
3: 영향을 안 끼치려고 안 끼친다고 생각하고 이런 행보를 했을 리는
1: 없다라고
3: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대통령의 언행이라는 게 뭐 선거법에 걸릴 정도가 아니면
1: 그렇죠.
3: 네, 뭐 그리고 특히 매 정권마다 대통령이 선거 때 지역 행보를 하면은 야당은 비판을 하는데 그 야당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1: 예.
3: 앞으로도 아마 점점 대통령들이 선거 때 이곳저곳으로 가기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게 누적이 돼 왔기 때문에.
1: 보란듯이.
3: 네. 근데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긍정적 영향
1: 예.
3: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부정적 영향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좀 하나만한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관건은 오늘 이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얘기를 했거든요.
1: 맞아요.
3: 예, 그것이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김부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다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 예.
3: 근데 이제 여기서 관건은 지금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 컸었는데 이거를 현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대통령도 재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재원 문제를 현 정부가 해결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좀 단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또 주말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말에 또 대구는 굉장히 뜨거울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대통령이 모내기 한 장면
0: 예.
1: 사실은 대통령이 모내기 하는 장면은 제 기억엔 어렸을 때 대통령 관련 사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0: 그렇죠.
1: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분들이 많이 했던 제 어린 잔상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 외 대통령은 크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0: 별로 기억이 안 남죠.
1: 그렇죠.
0: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자주 연출했어요.
1: 그렇죠.
0: 모내기하고 네. 그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1: 마시고. 맞아요. 네.
0: 또 새마을 운동하던 시절이었으니까
1: 예,
0: 예. 그때는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어요.
1: 그래서
0: 대통령의 예. 민생 행보는 농업 현장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저런 모습 저도 근래 처음 좀 드물게 본 것 같아요.
1: 예, 예.
0: 근래 대통령들은 주로 시장을 갔죠.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도 갔지만 지금 또 모내기 철이기도 해요.
1: 예.
0: 모내기 현장에 가서 어쩌면은 저게 계산된 행보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역에는 박정희 향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1: 예, 예.
0: 거기서 밀짚 모자 쓰고 그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이건 상당히 과거의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는 연출이잖아요.
1: 예. 예.
0: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얼핏 드네요.
1: 예. 자 일단 대통령의 DK 지역 방문 왜 이재명 의원님이 아니에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2: 아니. 재밌었겠다.
1: 재밌었겠다.
2: 왜 모내기 차 끌고 그거 뭐라 그러죠?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1: 이양기
2: 그래. 예. 죄송해요. 제가 안 해봐가지고 꽃
1: 예.
2: 타고 쭉 가는 거잖아요.
1: 예.
2: 재밌었겠다. 뭐 이상한 들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재명 의원님 좋아하실 만한 얘기일 것 같아서 자 서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주치 폭력 사건 관련 공방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성평등 가족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 네, 국회에서 성평등 가족위원회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 후보가 직접 나서서 성매매 강요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1: 예.
3: 앞서서 제기한 의혹 1995년 폭행 사건 당시에 5.18 문제로 싸웠던 것이 아니라 정원호 후보가 카페 여성 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했다.

0: 이 의혹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1995년 10월 11일 23시경 신정 5동 가해에서 성매매 요구가 있었나, 거절하는 업주를 협박까지 했나라고 물으면서 떳떳하다면 왜 부인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1: 예.
0: 또 정 후보가 판결문 내용대로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 정 후보가 그토록 강조하는 판결문에도 5.18의 5자조차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고요.
1: 예.
0: 또 기자회견에 앞서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요구로 성평등 가족 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정부 여당 불참으로 정회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측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면서 유흥업소가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예, 또 정원 후보 측 역시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0: 네, 정원 후보는 공약 발표 행사를 국회에서 가졌는데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에 대해 네거티브나 마타도 아니면 이번 선거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하고 있는 허위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예.
0: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고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또 판결문뿐만 아니라 다섯 개 언론사에 기사가 남아있다고 강조를 했고 외박 강요가 없었는지 질문이 이어지자 말씀드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편 사건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은 JTBC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1: 예.
0: 그 술자리에서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5.18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자신이 폭행을 했고 정 후보는 수습하다 휘말렸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정 후보만 기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은 구속이 풀리자마자 바로 사표를 제출했고 정 후보가 현직 실장으로서 책임지고 기소되었거나 혹은 자신이 민사 합의가 돼서였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1: 예, 짧게 31년 전 사건 1995년 10월로 자꾸 이제 기억이 소환되는 상황이고 당시 또 기사가 다섯 건이 있었다. 다섯 개 언론사가 썼다라는 것이고 이제 양측이 서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 추가 증거를 내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당시 당사자 중에 한 분이 또 증언도 이어가고 있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그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파묘인 것 같아요.
1: 파묘, 과거.
2: 아. 지금 뭐 평택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31년 전 행적까지
1: 예.
2: 이렇게 샅샅이 확인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폭로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당시에 무슨 일이 실제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1: 예.
2: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1: 예.
2: 두 개의 기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 예.
2: 하나는 판결문이 있는 거고
1: 하나는 속기록.
2: 양천구 의회 구정질의 속기록이 있는 건데
1: 예.
2: 근데 각각의 기록의 성격상 판결문은 쌍방 주장을 다 감안해서
1: 예.
2: 경찰 그 조사 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예요. 그에 반해서 그 구의 속기록도 법적 그 문서긴 하지만 그건 주장이거든요. 상대방의 반박은 뭐 따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반박이
1: 예.
2: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1: 예.
2: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정원 후보 측이 주장하는 당시에 정치적 언쟁을 하다가 다툼이 있었고 폭력을 행사했다. 물론 정치적 언쟁 끝에 혹여 5.18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사람 때리는 건 안 되죠. 그건 잘못한
1: 예.
2: 거죠.
1: 예.
2: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듯이 뭐 여정업원 외박 이제 그런 이제 선정적인 문제 제기가 과연 사실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원 후보 측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미지에는 영향을 줄 겁니다. 이미지 타격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1: 예.
2: 그게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 하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31년 전에 이런 폭행 사건이 있었고 출동한 경찰한테도 폭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았고
1: 맞아요.
2: 이런 건 환기가 되는 거잖아요.
1: 예.
2: 뭐 후보에게 좋을 일은 없겠죠.
1: 이재용 의원님.
3: 일단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하고 속기록이라는 텍스트가 남아있잖아요.
1: 예.
3: 뭐 그거는 팽팽히 맞선다 치더라도 일단 속기록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당시 그 구의원이 질의를 할 때 이 너무나도 구체적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그럼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 동네에서 뭐 이런 제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1: 예.
3: 그러니까 지금의 뭐 속기록에 대해서 한쪽에서 공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 하더라도
1: 예.
3: 저희가 모든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뭐 인터뷰를 할 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의혹 제기를 할 때는 꽤 뭐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1: 예.
3: 그 부분은 이것이 뭐 가짜다라고만 얘기하는 민주당 얘기는 들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 텍스트 이후에 두 개가 더 나왔죠. 당사자들의 인터뷰가 양측에서 나왔잖아요.
1: 예.
3: 근데 그거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거 저는 그 누구죠? 김석영 전 그
1: 양천구청
3: 비서실장 그분의 인터뷰를 봤어요.
1: 예.
3: 일단 오마이뉴스에

0: 에서 나왔고 JTBC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봤는데 전 그걸 보면서 만에 하나 정원호 측에서 이거를 세팅을 한 거다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되게 잘못된 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해자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나는 사과도 안 받았고 5.18 얘기로 싸운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가해자가 나는 때렸고 사과했다고 했고 그다가 5.18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 이미 위치가 맞지가 않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가해자가 자기가 다 책임졌다고 했잖아요. 네. 자기가 했다.
1: 자기 주도했다.
0: 그러면 자기가 얘기하는 판결문도 좀 정원호 측에서 얘기하는 판결문 봐라. 이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박원석 선배가 날 때렸어.
2: 나는 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
0: 많이, 날 때렸어.
1: 이거 속기록 이거 아닙니다.
0: 예. 날 때렸는데 여기 김수희 평화가 말렸어.
1: 예.
0: 그래가지고 박원석 앵커께서 예. 당신 잘못됐어요. 나가.
1: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앵커 이제 더 이상 한 판승을 못한단 말이죠. 예. 근데 갑자기 이분은 관뒀으니까 갑자기 말린 사람이 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 재판관이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그 경찰까지 때린 사람이 벌을 받은 게 맞지. 어떻게 자기는 일을 관뒀기 때문에
1: 수습하다 휘말렸다.
0: 휘말리면은 패도 되는 거예요, 사람은?
2: 아니, 저도 그 해명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공범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분은 구속이 됐다가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어요.
0: 맞아요.
2: 근데 또 판결문을 통해서 기소돼 가지고 기록이 남은 거는 정원호 네. 네. 청장만 남았어요. 네. 좀 이상한데.
1: 네.
2: 근데 그분이 나서서 지금 사실 그때 그 폭행을 주도했던 건 나였고 정원호는 이따가 휘말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피해자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주진우 의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난 것 같지는 않고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녹취. 얘기하는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1: 예.
2: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피해자 내세울 가능성이 있죠. 그럼 점점 수렁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예. 저는 정원호 의원 측에서 정원호 후보 측에서 그냥 심플하게 잘못한 건 잘못했고
1: 예.
2: 사실이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뭐 이제 뭐 법적 대응하고 뭐 그 당시에 공범이라는 사람 내세우고 이럴 문제가 아니다. 자꾸 이제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당시 카페 사장 그분이 나서거나 해당 뭐 종업원이 등장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까요?
2: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1: 예. 우리 김승희 평론가는 관련 네. 공방 어떻게 보시는지.
3: 방금 말씀하신 그 당시에 다른 관계자들
1: 예, 예, 예.
3: 워낙 30년 전의 사건이어서
1: 1995년
3: 네, 최근에 10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정치권 사건들도 당사자가 다 나타나고 이런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3: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피해자라고 하는 쪽하고 정원호 구청 정원호 후보라든지
1: 네.
3: 이번에 이제 김석영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1: 예.
3: 이쪽에 좀 공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1: 예.
3: 일단 이제 좀 걸러야 될 부분들은 그 속기록에 구체적인 저항이 나왔다라고 예. 하는데 근데 그 예. 속기록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도 장내 소란한다거나
1: 맞아요.
3: 회의가 20분 정해된다거나
1: 맞아요.
3: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이게 확정된 사실은 아니었고 이제 당시 구청장이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근데
1: 예.
3: 구청장이 그때 얘기한 말이 답변 때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할
1: 맞아요.
3: 말은 많지만 할 수 없다.
1: 예.
3: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1: 근데 예.
3: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또 한편 의문이 제기되는 게 그러면 정원호 후보가 말리다가 결국에 연루가 됐다는 건데
1: 예.
3: 왜 정원호 후보만 처벌받았는가 혹시나 무리하게 감싸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은 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이재용 님 더 하실 말씀이 있다고.
0: 조금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자꾸 끝에 가서는 5.18 걸고 넘어집니다. 3.15면 5.18이잖아요.
1: 월요일.
0: 네, 근데 네. 이 피해자가 당시에 이제 박범진 전 의원의 보좌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0: 박전진 의원이 누구세요? 14대 15대 했지만 YS의 비서실장 했죠. 대변인 했죠. 그리고 이 재정법에 참여했고 그거를 자신의 정치 역사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인데
1: 예.
0: 이분의 보좌진하고 5.18에 대해서 싸웠다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럼 5.18에 반대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1: 예.
0: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5.18을 활용해서 악용했다는 이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1: 발언 맥락은 정확히 모르니까 무슨 말을 요구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0: 아,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5.18을 활용했던 건 나는 5.18을 보호하기 위해서 5.18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권력을 활용하려고 했던 이 경찰들을 내가 때려눕힌 거야

0: 라고 처음에 인식이 되게끔.
1: 경찰도 그런 말 했어요?
0: 아니 경찰이라는 게 아, 아니고 예. 제 말은 예. 그때 와서 경찰들한테 자기가 폭행을 했던 알겠습니다. 이유가 5.18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나오니까 지금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변명과 해명이 거짓의 거짓으로 될 수 있다는 요 느낌의 느낌, 느낌적 느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1: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일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단일화입니다. 파묘위에서 또 왔다는 키워드 단일화인데 울산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합의를 했네요.
2: 네,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관계자들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김상욱,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경선으로 단일화를 하기로 했고요.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대신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사퇴하고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북구청장, 중구청장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고 남구청장과 울주군수, 울산 4개 선거구 광역의원은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1: 예.
2: 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단일화를 울산 시민의 명령이라고 표현했고요. 변화하는 AI 시대에 노동 중심의 산업 대전환을 선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1: 예.
2: 진보당 김종훈 후보는 산업 대전환기를 사람 중심으로 맞이하기 위해 적극 준비하고 지방 균형 발전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울산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일단 울산 지역에서 범여권 진보 진영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일단 울산시장 후보들은 다음 주에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확정한다는 거죠? 네.
3: 그 오늘 후보 등록들은 다 마친 것 예, 같아요. 예, 예. 일단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되 공식선거운동 개시 이전에 후보 단일화를 완수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인 것 같고요.
1: 예.
3: 뭐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이나 문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 합의만 마치면 다음 주 초에 곧바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물밑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진통이 좀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울산은 진보당의 세가 만만치 않은 곳이고 후보도 많이 냈습니다.
1: 예.
3: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울산시장만이 아니라 구청장, 뭐 광역시의원 이 전체를 놓고서 일종의 패키지들이 진행이 된 건데 김상욱 후보가 중앙당에서 좀 조정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아마 막판에 중앙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1: 예.
3: 관건은 이제 이 지역의 단일화가 저는 뭐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흐름으로 보면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1: 울산시장은.
3: 예. 그리고 구청장도 이미 민주당 후보로 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진보당 후보로 된 데도 있고 일부는 또 이제 경선 남겨두고 있는데 관건은 다른 지역의 단일화에 영향을 줄 거냐. 요게 관건입니다. 특히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
1: 예.
3: 진보당 김재현 대표가 출마해 있고 김재현 대표는 계속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간의 당대당 연대를 요구를 해왔어요. 지금 이제 가능성이 좀 멀어졌는데 조금 울산에서 단일화로 변화가 생긴 것 같거든요. 요게 평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게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1: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또 이제 울산에서 이 진보 진영 단일화 되면 또 보수 진영 통합도 중요할 텐데 네. 이재영 의원님은
0: 앞서 말하신 부분 다 동의하고요. 이 박맹우 후보가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 여론조사 꽤 나오더라고요.
1: 한 자릿수지만 네. 후반부로 나오기도 하고
0: 꽤 예. 나오고요. 예. 그래서 김두겸 이제 후보가 있는데 이제 단일화가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뭐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이 우리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1: 예, 그러니까. 예,
0: 그러면 이제
1: 필요성.
0: 근데 지도부가 이제 박맹우 후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뭐 이 부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줄 게 뭐가 있을까 하면 별로 줄 게 없을 것 같기도 해서.
1: 민주당 진보당 그래도 어느 한 구청장은 진보당이 바로 가져가고 또 민주당이 또 가져갈 게 교환이 있었어요.
0: 물물 교환할 네, 것들이 많은데 있었어요. 여기는 별로 없거든요.
1: 없어요.
0: 그래서 네. 그게 큰 이제 허들이 됐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박맹우 후보도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다.
0: 맞아요.
1: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0: 근데 또 풀어줘야죠.
1: 이재용 의원님 내려가서 화해 전도사로 할 일이 많으시네.
0: 저 서울만 이기면 됩니다. 저는 우리 박원석 선배한테 반드시 밥을 얻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1: 아, 김수인 평론가 단일화 가능성.
2: 아 김두겸 박명호
1: 예, 보수.
2: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 예.
2: 어떤 주고받을 만한 것이 없거든요.
1: 예.
2: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힘 측 관계자들이 호소할 것은 역사가 아닐까.
1: 역사?
2: 선배님 역사에 어떻게 남으실 겁니까? 뭐 이런.
1: 지부진영은 통합해서 이겠는데 보수의 역사에 네,
2: 그래서 존경받는 원로로 남아주십시오라는 호소 전략이 남아 있잖아요.
3: 시장 입장에서 반문할 것 같아요.

0: 니들은 애국심이 있냐? 아. 반문하지 않을까?
1: 애국심보다 이제 애당심을 강조를 하는 거겠죠.
2: 선당우사. 네. 네. 자, 일단 울산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김수인 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2: 예, 박정희 한판 승부, 여의도 외전.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면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2: 자, 정옥임 전 의원님, 엘레강스 정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2: 오늘 의상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8: 이거 되게 오래된 옷이에요. 그리고 아. 코리아 국산 옷입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아, 댓글에 네. 명품 같다고 그래가지고.
9: 정옥임은 아. 코리아를 입는다.
10: 아, 아니, 그래, 사람이 진짜. 명품이니까 멀리 보는 멀리 보다 보이잖아요.
2: 아,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품격을 올려주셨고요. 자, 일단 우린 또 우리 선거 얘기로 넘어가 바로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아우, 벌써 덥네요. 후보자 공식 등록이 조금 전 마감이 됐는데, 자, 일단 한동훈 후보는 하정우 박민식 후보보다 하루 늦은 오늘 등록을 했고, 자, 지금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땐 투표용지 인쇄 전날까지 단연론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동학 최고부터.
10: 아니, 일단은 뭐 후보 등록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2: 예.
10: 어쨌거나 단일화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2등 싸움, 2등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다. 그냥 보수 패권을 두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박민식 후보가 과연 대가 있는가, 이 대라고 대가 있는 이게 버틸 힘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는 안 된다 하더라도 막판에 가서 이거 한동훈 패권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장동혁의 공천 준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무시해버리고 후보를 사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2: 후보 사퇴?
10: 지금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2: 네.
10: 제가 볼 때 그런 방향이 나올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2: 예.
10: 실제로 뭐 유권자 단일화 얘기를 국민의힘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한동훈 쪽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 해도 예, 그 승부는 하정우 수석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2: 예.
10: 아니, 부산 북구 주민들 역시도 대통령과 함께 또 그 부산 시장 전재수 후보와 함께 뭔가 결을 맞춰가지고 더 부산 발전을 더 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2: 계속 네. 말씀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정옥 의원이 계속 의미심장의 웃음이 아우 열심히 한다 이런 의미야, 그렇지? 맞지?
8: 내 맘이야.
2: 웃어. 그러니까 이동학 계속 말하고 있는데
10: 제 평론이 너무 명품. 않습니까?
8: 열심히 한다 맞았는데
2: 열심히 한다
8: 열심히 한다에 한 글자 더 들어가 열심히도 한다
2: 열심히 애쓴다. 자, 우리 정옥 의원님 말씀 주세요.
8: 까먹었어 내가.
2: 저에게 허를 끼셨죠.
10: 내 전략이 너무 오잖아요.
8: 맞아요. 네.
2: 자,
8: 부산이 지금 이제 경향성으로 봐야 되는데
2: 네.
8: 박민식 후보가 잘 떨어지진 않아요. 20%대에서
2: 네.
8: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2: 예.
8: 하정우 후보는 그 탄탄한 민주당의 구도 속에서
2: 예.
8: 마치도 길 잃은 양 한 마리처럼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맞지? 그래가지고 이 다음 주까지의
2: 예.
8: 여론 동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2: 예.
8: 현장에 가 있는

0: 그 기자분들에 따르면
1: 예.
0: 현장 분위기는 아마 한동훈 후보가 제일 좋은가 봐.
1: 아.
0: 저는 뭐 누구에 대한 선호 이런 거 없어요. 객관적으로
1: 예.
0: 하려고 애를 쓰는데
1: 네네.
0: 그 얘기를 기자분이 하더라고요.
1: 아.
0: 굉장히 그 뭐 할머니, 아주머니 또
1: 아.
0: 남성들에게까지
1: 예.
0: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스킨십이라 그러죠.
1: 어.
0: 그런 게 잘 되고 있나 봐요. 이제 하정우 후보와 관련해서는
1: 예.
0: 분명히 이 지역 출신인데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로 왜 좀 잘하지 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런데 단일화는 지금 현실적으로
1: 불가능하다?
0: 아니요. 불가능한지 모든 일에는
1: 100%
0: 절대로
1: 없다.
0: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없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1: 예.
0: 그 왜 유권자 단일화 말씀하시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유권자 단일화가 탄력을 받도록 그 단일화를 원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그 좀 소구력 있는 호소, 설득 이러한 그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설득력 있는.
1: 박민식 후보가 우리나라 여론조사 허망하다, 돈값 못한다 또 이런 말씀하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좀 불만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안 나오면 늘 저런 불만들을.
1: 허망하다, 돈값 못한다.
2: 제기해요.
1: 예.
2: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개소식이 있었잖아요.
1: 예.
2: 그 개소식 이후로 여론조사 나온 흐름을 보면
1: 아.
2: 확실히 박민식 후보가 처지는 것 같아요.
1: 아, 하락세다?
2: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하고 차이가 조금씩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1: 예.
2: 그런데 그게 아직은 뭐 승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 여전히 하정우 후보가 우위에 있어요.
1: 예.
2: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3자 대결하고 가상 양자 대결을 물어보면
1: 예.
2: 그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물어보는 건데 두 후보의 산수를 한 만큼 안 나와요.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때.
1: 그러니까 한동훈 박민식 더 한 숫자만큼이 네,
2: 그리고 이제
1: 나온다는
2: 투표 의향을 물어보면 네. 그 두 후보 지지층 중에 각 한 30%에서 40% 정도만
1: 어.
2: 그 흡수되는 걸로.
1: 어.
2: 즉 박민식 지지자의 한 30, 40%만 한동훈한테 흡수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1: 예.
2: 단일화가 돼도 시너지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들이 벌써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교착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 변수는 국민의힘의 부산 지역 의원들은 단일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박형준 시장도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1: 맞아요.
2: 그리고 여론조사에 응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단일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를 원하는데 문제는 누가 그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이게 없어요.
1: 예.
2: 박민식 후보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당 지도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1: 예.
2: 부산 지역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총궐기를 하든 아니면 지금 지도부와는 다른 결이 다른 당내 의견이 총궐기를 하든 근데 제가 거듭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에요. 어떤 정치적 권위도 없어요. 당 지도부가 권위가 없잖아요.
1: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2: 네, 그리고 당내 야당도 별로 권위가 없고 그리고 막 얼라들이 고문한테 메타인지가 안 된다 그러고
1: 아.
2: 이런 당이에요.
1: 아.
2: 그러면 성사가 안 돼요 저게.
1: 아하.
2: 그냥 저러다 마는 거죠. 그럼 마지막 가서는 민심 단일화 이것만 남는 건데 그 측면에서는 한동훈 후보 확실히 유리하죠. 근데 이제 박민식 후보를 한 20% 밑으로 10%대로 확 찌그러뜨릴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이고 다음 주 초반에 여론조사 흐름이 좀 되게 중요할 거다.
1: 이번 주말 지나서 흐름. 자, 이재용 의원님 빙그레 웃고 계세요?
3: 아니, 저는 박민식 제가 만약 박민식 후보라면
1: 예.
3: 현 지도부가 너무 미울 것 같아요, 이제.
1: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
3: 왜냐면 개소식 때 우르르 내려갔잖아요.
1: 그렇죠.
3: 어,
1: 중진들도 많이 갔고.
3: 중진들 다 갔잖아요.
1: 네. 원희룡, 박영원 의원.
3: 근데 선거에는 전 악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1: 아.
3: 네. 이 왜냐하면 그때 지도부가 내려가서 개소식은 뭐 성황리에 치렀을지언정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최고위원을 그 현장에서 하려고 했더니 부산에서 나온 시구위원들하고 이제 지자체장들이 안 된다 하지 말아라고 해서 반대를 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그게 민심일 거 아니겠어요?
1: 아하.
3: 부산 민심.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반대되는 개소식을 했던 우리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 손해를 봤을 거다. 그리고 최근에 조강원 최고가 그 말을 했잖아요. 단일화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관두면 여기서 드랍을 시키면 네. 드랍을 해주면
1: 네.
3: 당에 다시 입당시키는 복당시킬 수도 있다.
1: 네.
3: 이게 그냥 박민식 후보한테 비수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고 있나 보네 완전히 이거를 지금 확인시켜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박민식 후보라면 당장 전화해서 왜 그딴 소리

0: 그러니까 개수씨 컨셉이 안 나오잖아요. 당직도부도 그렇죠. 안 가면. 예. 그래서 본인이 원했을 거예요.
1: 예.
0: 그리고 당에서 공천장 줄 공천장 줄 때 엊그저께 박민식 후보만 갔어요.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유일하게 대구의 이진숙 후보하고 선대위 출범식에 그거 안 갔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 바쁜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당사에서 선대위 출범식에 나타난 거는 믿을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본인이 의지할 때가 그래서 지금 지도부 의견하고 박민식 후보 의견이 거의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2: 박민식 후보는 지금 사실 워딩도 그러니까 뉴스에서 사라졌어요.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동훈 얘기나 아니면 뭐 이 하정우 후보 얘기할 때 그냥 덤으로 얘기해 주는 거지.
1: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박민식 후보
2: 그러니까 덤으로 얘기해 주는 거지. 이게 지금 무슨 어떤 전략인지 뭔가 뭐 노이즈를 만든다든가 뭔가 없어요. 그런 게.
3: 아니 저기야 장동혁 대표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
2: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한동훈인데. 보수 안에서
3: 아니 박원석 의원님이 그러셨나? 박민식 장동혁 단일화가 완성됐다고.
0: 아 그런 얘기들이 파다하죠.
3: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전에 그 조강
1: 한채고
3: 그 사람이 한동훈 후보에게 사퇴해서 사퇴를 하면 입당시켜서 뭐 복당을 단일화 양보하면.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거 굉장히 오만한 얘기거든요.
1: 거의 당대표가 하도 이상한 얘기인데. 근데
3: 전직 당대표한테 마치도 당 솔직히 진짜 당이 당신 거야 하고 내가 진짜 반문하고 싶을 정도의 이런 아주 오만한 발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는 한동훈 후보에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오만방자한 이런 그 당 지도부의 태도는 지금 그 호롤 단신 혼자서 저렇게 뛰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성국 의원이나 진종 의원이 뭐 단일화를 위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다, 결단이다, 당 지도부 나서라 이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그 소위 친한계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말 생각이 있으면 이 사람들도 같이 스킨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으면은요. 김대식, 곽규태, 김도읍 의원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1: 부산시
3: 지금
1: 의원들?
3: 친한계, 친윤계 이게 지금 의미가 없이 지금 당이 이런 그 위기 누란의 와중인데 이러한 그 목표 때문에 우리가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선배들이 지금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호소해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단일화 안 될 거예요. 거의 안 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의원이나 지금 지방선거에 뛰는 후보나 또 유권자들이 야 그래도 한동훈이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저 지금 한동훈 후보님 제가 잘 돕고 있나요? 마치 이런 거 보여주듯이 마이크는 우리가 잡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전략 전술을 좀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그 박민식 후보에게 박민식 후보가 굉장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난하잖아요. 저는 똑같이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1: 장동혁 대표가 또 SNS에 이제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단순히 표만 계산하는 단일화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만 계산하는 단일화 요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합치면 명확하게 한동훈 후보 이기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것들 계속 압력이 높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이러한 일관된 모습 굉장히 힘이 되시죠?
2: 스스로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단일화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갔는데 제가 볼 땐 거대한 당의 후보잖아요. 박민식 후보는.
1: 그렇죠.
2: 그런데 지금 굉장히 쇠약해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호렬 단신인 한동훈 후보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이 2등 싸움은요. 한동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추후에 부산 현역 의원들도 제가 볼 때 한동훈계에서 적극적으로 영입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박민식 후보고 주저앉아라 이렇게 얘기할 그 작전을 좀 짜면 좋을 것 같은데 장동혁계에서는 이걸 그대로 눈 뜨고 보고만 있을 거냐. 이거 자체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박민식 후보 자체 개인기는 없고 그냥 장동혁 대표 역시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니까 이분도 뭔가 일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0: 바로 개소식 때 보여줬던 중앙 스타 군단들 있잖아요. 일부 예. 극우 보수들의 어떤 네. 스타 군단들 예. 그런 분들이 계속 북구를 찾아가지고 박민식 후보 옆에서 계속 선거를 같이 해줘야 돼요.
1: 아.
0: 그렇지 않고서는 방안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한동훈 대 장동혁의 싸움인데 그 예.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거고 예.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만약에 지게 될 경우에는 장동혁 역시도 치명상을 입게 될 겁니다.
2: 왜 그렇게 남 걱정을 많이 해. 민주당이나 잘하면 됐지.
0: 국민의힘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3: 싸움이 좋은 아니, 거지.
1: 그 뒤에서 이게 한동훈 후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얘기하시는데
3: 근데 저는 저게 굉장히 자기 파괴 적인 정치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네.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마 박민식 후보는 2년 뒤가 총선인데 네. 뭐 굳이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안 되면 그 한동훈은 떠날 거고 그러면 지금 당권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내가 또 공천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예. 뭐 이 계산을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민심이라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이 뭐 부산을 포함해서 참패하면 그 상황에서 장동혁 리더십이 보전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 그 박민식 후보도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자기 정치가 없어요. 어떤 메시지도 없어요. 그냥 나 여기 출신이고 남들은 다 외진이다. 외지에서 굴러 들어왔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 강경한 한동훈은 배신자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구도 밖으로 자꾸 밀려나는 거고 그럼 차이가 나요. 전 다음 주부터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 다만 이게 3자 구도에서도 이 보수 정당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차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절묘하게. 이게 이제 답답한 거죠. 한동훈 후보로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열어놓잖아요. 그거는 꼭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어서 열어놓는 게 아니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박민식 흔들어서 표 빼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열어놓는 거라고 보고 근데 진짜 제대로 선거를 하려면 박민식, 장동혁 이 커플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 내용도. 저렇게 정치하는 거는 저는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저게 무슨 정치입니까?
1: 자, 이런 건데 이제 하정우 후보가 이제 공약을 냈는데 그 지역 내 총생산 GRDP 수치를 또 잘못 포기한 게 생겨서 이제 박민식 후보라든지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옥희 의원님부터.
4: 그 당당하게 1억 몇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1: 예, 1억 2천만 원.
4: 네. 아, 정말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1: 왜 이렇게 많이 벌나?
4: 근데 부산 평균이 한 몇천, 3천 예. 뭐 얼마라고 하던데. 아, 그러니까 진짜 하정우 후보가 이 그 외모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평범한 외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부담감이 없고 또 금세 친해질 수 예. 있는 그리고 또 본인이 실력자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실력이 지금 발휘되지 않는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실수를 하면서 예. 거기다 정치를 처음 하니까 아 이게 진짜 이 판은 진짜 짬밥이 중요하구나.
1: 짬밥이라면?
4: 그러니까 경력?
1: 아, 짬밥.
4: 경력이 예, 필요한 예, 예. 짬밥이구나. 짬밥. 예.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다른 후보들로부터 맹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도대체 AI 전문가라 그러는데 그냥 하고 다니는 거 봐서는 전혀 AI 전문가 같지도 않고 그 구포하고 AI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지 난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 그 시장에도 로봇가 다닌다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거하고도 연결을 못 짓느냐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5: 그 주문 받는 그 로봇 말하는 거.
4: 그러니까 예. 차라리 그러면은 그 예. 로봇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AI 전문가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든지 또 막 짜장면 나르다가 야단도 맞고 막 정말 그냥 TV 화면을 보면서도 막 민망해. 야단 맞는 게 한편으로는 참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진짜 서글프다는 마음도 들 것 같아요.
6: AI는 AI인데 홀루시네이션을 엄청 하는 거지.
4: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예. 여전히 지금 뭐 많든 적든 오차범위 내에서라도 예. 아직까지는 그 1등을 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경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일단 올라가는 트렌드, 후보가 추세. 그 좀 더 그 결국은 이제 한동훈 후보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동훈 후보가 이제 지면 떠난다 그러는데 이 정치인도 떠날 수 없어요. 거기 네. 있어야지.
1: 네, 거기 계속 있겠다 그랬어요.
4: 아니 네, 거기 본인이. 있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데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1: 저도.
4: 그렇죠. 그리고 이기면 예. 이기면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 180도 반전이에요.
1: 그렇죠.
4: 그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의 정치인들도 네. 이제 그때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생각을 한다면 지금도 뭐 굉장히 막 힘이 들어.

0: 떼어서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떼어야 될 수밖에 없어.
1: 더 당연히. 열심히 해라.
0: 더 열심히 해야지 뭐.
1: 더 열심히 해라. 어.
0: 그냥 여기서 나 죽겠습니다.
1: 아, 더 해라.
0: 몇 번 쓰러져야 돼.
1: 그리고 하정 후보에게도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2: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
2: 실수했습니다. 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이러지 않겠습니다. 아. 동료들과 아, 더 진짜. 진절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0: 이동학 최고가 진짜 잘한다. 저렇게 응원을 해줘야 본인에게도 인천인데. 도움이 돼요. 에. 여기다가 뭘 잘못했어 하정우가 막 이렇게 나오면 아유 넌 좀 더 맞아야겠다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진짜 잘하시네.
2: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실수했을 때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예. 모습 보여주는 게 오히려 예. 유권자들한테 맞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상대방들이 예. 상대방 약점 잡고 물고 늘어지고 이거 대표 선수가 한동훈 후보잖아요. 아. 이게 완전히 약점을 이번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걸 딱 짚고 들어오는 건데 하정 후보가 이러한 빌미를 주지 않는 것도 제가 볼 땐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지금까지 요 몇 주간 보여줬던 것에서 실점을 좀 줄일 수 있는 길인 것 같다라는 아. 생각도 듭니다.
0: 아, 그 말씀 예. 들으니까 짧게 어. 그 이제 GRDP 1억 예. 2천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는 네네. 그거는 상대 후보로서는 당연한 건데 그 스타일이 어. 꼭 약점 잡아갖고 이렇게 비트는 것 같은 느낌을 어. 주는데 예. 그거보다는 어. 그냥 점잖게 어. 그거 잘못이거든요. 많이 부족하십니다. 이렇게 좀 점잖게.
1: 그런 거는 이재용 의원이 잘하실 것 같아요.
0: 어, 잘할 것
1: 자, 해보세요. 어떻게 어. 해보세요.
0: 해봐봐.
1: 자, 하정우 후보가 앞에 있다.
0: 1억 2천이라 그랬어. 어. GRDP를.
3: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1: 그렇게 하면 안 돼.
3: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0: 아, 틀렸다는 얘기야. 틀려. 너 잘못했어. 너
4: 저희 캠프로 들어올 생각 없으니까.
5: 저거는 상대 후보의 메시지가 아니고 같은 캠프 내에서 옆에 참모의 메시지. 후보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1: 레드팀, 레드팀, 레드팀. 하정 후보를 돕기 위해서 내려가.
5: 이재용 의원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1: 아, 그래
5: 저렇게밖에 안 돼.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훨씬 공격적으로 바뀌었는데 이 정도의 매너, 젠틀맨이에요.
5: 아니 근데 하정 후보가
3: 품격을 지킵시다.
5: 하정 후보가 바로 사과했더라고요. 본인 잘못 시인하고 잘했고요. 그 신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얼떨떨한 게 여러 가지가 있고 예.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자기 지지하지 않는 후보한테 예. 약간 막 거부당하고 이러면 당황해요.
1: 아, 유권자한테. 아니,
5: 저희처럼 뭐 선거 여러 번 나갔던 사람도 당황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1: 그렇겠죠.
5: 그리고 크면서 살면서 예. 칭찬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지.
1: 그러니까.
5: 좋은 직장에 갔지.
1: 아, 좋은 직장.
5: 대통령이 뛰어가지고 청와대 수석도 했지. 공천도 받았지. 그런데 예.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막 이제 그
1: 싫어하는 사람을 듣고 만나니까.
5: 당황스럽죠. 예. 이제 어쨌든 본인이 선거하려고 나왔으니까 극복해야 될 문제고. 예. 그러니까 저는 하정우 후보는 뭘 특별히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실수를 줄이고 본인의 그 배경과 전문성과 장점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어필할까 여기에 집중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AI라는 건 거대한 산업적 비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북구에서 국포시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자꾸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몰아붙이던데 그건 예. 뭘 모르는 소리니까 아하.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아. 어쨌든 부산 발전이라는 지금 전재수 후보하고 약간 파트너잖아요.
1: 그렇죠.
5: 그런 큰 맥락에서 본인이 전문가로서 갖고 있는 비전을 예. 어떻게 이제 부산을 위해서 쓸 거냐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쓸 거냐 이런 비전 내놓으면 돼요.
1: 전재수 후보랑도 좀 최근 통화해 보셨어요?
5: 최근에는 못했는데 예. 뭐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예요.
3: 그런데 저는 예. 이분들이 말씀하신
1: 이분들?
3: 이 두 분이 말씀하신 하정우 후보에 대한 이 조언이 너무나도 가혹하다 하정우한테.
1: 아, 그래요?
3: 왜냐하면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프로는 실수가 있으면 바로 태세전환 됩니다. 아마추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근데 예.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하라 그러시는 거는
1: 더 무서운 말이네.
0: 이게 가혹해요.
3: 아니 제가 봤을 땐 그게 아주 가혹한 진짜 조언이고 제가 봤을 땐 지금 하정훈 의원 후보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여론조사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1: 예예.
3: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한동훈하고 박민식입니다. 하정우는 그냥 쭉
1: 일관된 흐름이 있다.
3: 일관되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티핑 포인트는 오히려 여기서 생길 거다. 야당 쪽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는 그냥 침대 축구한다. 그냥 가만히 있다. 저는 실패하는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오히려 공세적으로 TV 토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정우 후보에게 도움될 그렇죠. 것이다.
3: 그럼요. 네.
0: 정원호 후보도 그렇게 네. 해야 되는데.
3: 맞아요.
2: 네. 이런 조언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1: 속지 말고.
3: 안 돼요.
1: 아, 속으면 안 됩니까?
5: 하정우 후보 속지 말고. 하던 페이스를 유지해라.
1: 하던 페이스 유지해라. 토론 같은 거 많이 하지 마라.

0: 아,
1: 유재라.
0: 유재라.
1: 지역구 후보가 무슨 토론이에요. 지역구 누가 토론을 본다고.
2: 오히려 소규모 모임을 아니요, 더 그러니까 하면서.
3: 오히려 지역구 후보들이 토론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토론을 피한다 그러면 그 자체는 인식을 하거든요.
1: 그렇지, 그렇지.
3: 차라리 맞아. 토론을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예. 보든 말든 하면 거의 안 봐요. 아. 그래도 아 열심히 저렇게 토론에 임하는 거 보면 자신이 예. 있나 보다. 아. 그런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아유 쟤 뭐 무서운 것도 많고 저 어떡하냐 저거.
2: 백포동의합니다.
3: 어? 저 오빠 하라 그러면 오빠 하고 짜장면 하라 그러면 짜장면 나르다가 야단이나 맞고 어? 깨빡이나 치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잖아요.
1: 이 얘기는 정원 후보가 들어야 되고 예. 하정 후보는 하던 대로 해라. 아~ 중요하지 않다.
0: 그러니까 서울시장 네. 도전자는 더 강하게 해라고.
1: 유권자 12만에 60% 투표 잡으면 7만 2천 명 투표하는 거고 예. 3만 5천 표 잡으면 이긴다. 아~ 신경 쓰지 말고 가도 하던 대로 선거운동해라.
0: 이번에 선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3: 예. 근데 그 얘기 듣는 북갑 주민들이 예. 반가워하실지 모르겠어요.
1: 아. 전재수가 지난 3연승 하는 동안에 4만 8천 표씩 얻었다.
3: 아무튼 그 아마 한동훈 후보가 예, 예. 딱 그 전재수 전 의원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는 거는 그 지역구 발로 뛰면서 살갑게 그렇죠. 그 어르신들 예. 공양하고 애들한테 따뜻하게 예. 하고 그거를 아주 정말 아니 그 환경은 오히려 그 한동훈 후보가 더 그런 거에 아마추어 같을 텐데 그걸 하더라고요.
0: 예, 박정희 한판 승부. 자, 여의도 회전. 2부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4: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연일 5월답지 않은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역 곳곳에서 30도 안팎의 뜨거운 날씨를 보였고요. 이번 주말 주일 동안 역시도 3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 바깥 활동 계획 있으시다면 때이른 더위와 함께 여러모로 대비를 잘 해주셔야 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춘천과 대전, 광주 15도, 대구 13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원주 32도, 서울과 청주, 광주 31도, 강릉 30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이렇게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다가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Don't you know?
5: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시키겠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박종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금요일의 핵심 코너 여의도 외전 함께하고 있죠.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과 이동학 전 최고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서울시장 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 폭행 관련 사건 얘기가 지금 다시 끄집어내져서 관련 또 동석자들의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기록, 판결문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또 정호김 의원님과 또 이동학 전 최고가 또 양 진영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셨다고 그래서, 일단 우리 정 의원님.
1: 저는 뭐 진영은 없지만,
0: 예,
1: 그냥
0: 보수 입장에서,
1: 예, 그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개탄스러워서.
0: 개탄스러워서.
1: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예, 예. 근데 지금 이 논란이 정원호 후보의 바람처럼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네요.
0: 아, 그래요?
1: 예,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고, 아직도 본인 스스로가 명징하게 나는 그러한 속기록에 있는 그러한 허접한 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한마디를 자신 있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 판결문을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정치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 그 과거에 왜 클린턴 생각나세요? 거짓말도 아주 자신있게 하잖아. 나는 그 여인과 아무런
0: 네. 섹슈얼 릴레이션십이라고
1: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은
0: 예.
1: 내가 내 입으로 안 했어. 어쨌든 예. 그렇게 하잖아요. 예. 나중에 거짓말임이 예. 근데 들통나지 예.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는 그 엊그젠가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렇고 이제 대응을 하는데 과연 이게 여기서 정리가 될까? 아마 민주당 내에 고민도 꽤 있으리라 생각돼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좀 길어져서 예. 한 말씀 할 말씀 하시면 제가
0: 야,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
2: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0: 처음부터
2: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거는 진흙 던지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흙판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논의를 하면 할수록 부정 요소를 가지고 정원호 후보가 링크가 되기 때문에 예. 논의를 하든 해명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2주 안에 이게 판결도 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론전에서 진흙을 던지고 아, 그 오세훈 시장은 진흙 장사예요. 왜 이렇게 진흙이 많아요? 이렇게 진흙을 다 막 던져가지고 진흙판을 만들어 놓는 이 수법이 예.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0: 오세훈 시장은 네. 아니고 이제 김재섭 의원이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2: 아니, 오세훈 후보 측입니다.
0: 오세훈 측인가요? 아, 예.
1: 속기록이 진흙이에요?
2: 아니 이제 속기록은요 이렇게 봐야 돼요. 아. 2021년도에 아. 경기도 당시 국감을 할 때 아. 국민의힘 의원이 들고 나와가지고 돈다발 사진 딱 드러내고 이재명 아. 뭐 이거 얘기 연결해가지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예.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돈다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해가지고 줬잖아요. 이거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돈다발 예. 사진부터가 다 가짜였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그 속기록을 근거로 그것도 민주자유당 당시 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그 사람의 일방적 주장일 뿐인 그 속기록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지금 서울시장 공론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예.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오세훈 시장이 뭔가 할 얘기가 없고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부정적 요소로 정원호 후보를 계속 엮어매서 이 선거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1: 아니 그러면 네. 이동학 최고께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은 그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폭행은 진짜잖아요. 순경이 다친 것도 진짜예요.
2: 그렇죠. 네, 그건 인정했어요.
1: 여기 네. 여기서 얼마 안 가 홍익병원에 그 순경들하고 다친 사람이 입원했었어. 그리고 그 속기록

0: 기록에 보면은 CBS 기자분이 그 취재를
1: 보도가 있었어요.
0: 그렇죠. 예, 그럼 예. 제가 볼 때 그분 여기 계실 것 같아. 안 계셔요?
2: 아,
0: 확인 안 해보셨어요?
2: 누가 기사 썼는지 아직 저희가 취재가 안 되긴
0: 아,
2: 했어요.
0: 예. 근데 그 속기록의 내용이 예. 너무 자세해요. 아. 너무 디테일한 데다가 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순경의 성이 있죠. 성.
2: 예.
0: 그리고 지금 그 돈따바라고 이거는 비유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게 속기록 내용이 완전히 허구라면은 사실은 5.18 논의를 하면서 순경을 때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서는 안 됐던 거지. 심지어는 이 구 의원이 예. 소위 이제 카페라고 했는데 예. 카페 이름도 다 나왔어. 근데 예. 그 카페에 대해서 구청장은 아예 유흥 없어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답변을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까 저 오면서 저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맞아요. 아주 파묘하는데 대한민국은 군사적으로 굴 파는 거하고 이 파묘하는 거는 진짜 최고의 수준인 것
2: 땅굴.
0: 같아. 네. 예. 그래가지고선 지금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 구청장의 과거가 무엇이었으며 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하고 같이 연루된 비서실장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 나오거든요.
2: 예.
0: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면 돼. 본인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는 절대 그날 술자리에서 그 뭐야 폭행이 있었고 내가 누구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어떤 외박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 외박 요구를 강요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김재섭, 그다음에 주진우 내 손으로 고소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일단 진실이 무엇이든 아, 저 정도로 억울한가 보다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거든.
3: 네, 저는 저런 얘기에 답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갔던
2: 아,
3: 얘기이기
2: 그래요?
3: 때문에
2: 아.
3: 딴 얘기해라. 자기 선거하고 자기 비전 얘기하고
2: 아.
3: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 측에서 계속 저 얘기를 하든 말든
2: 예.
3: 정원호 시장은 정원호 시장의 선거를 해라.
2: 그러니까
3: 지금 어쨌든 처벌받은 건 사실이고
2: 예.
3: 그거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5.18이 어쩌니 이런 얘기도 사족 같은 얘기입니다. 5.18이라고 사람 때린 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 얘기 반복하지 말고
2: 예.
3: 이제 뭐 나올 거 다 나왔다. 그리고 그건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고 본인 선거를 해라. 근데 그 차원에서 보면 정원호 후보의 선거운동이 잘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2: 예.
3: 보세요. 이게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높고 당 지지율 높고 국민의힘에 대한 여전히 그 심판론이 있고
2: 예.
3: 오세훈 시정에 대한 심판론도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시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정원호 그 시장의 선거운동이 별로 도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세훈 10년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2: 네.
3: 이거 이제 심판해야 되고 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내란 심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하는 유능한 지방정부, 유능한 서울시 본인이 또 성동구청장 유능했다 그래서 발탁이 된 거 아니에요.
2: 예.
3: 대통령 낙점 맞고 그걸 보일 수 있는 뭐 하나의 비전, 뭐 하나의 슬로건, 하나의 공약 그게 선거판에 확 쟁점을 만들어 보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아웃복싱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도 하던데 이거 먼저 제가 썼던 표현이거든요.
2: 예, 예.
3: 아웃복싱을 해요. 토론에도 피하고 뭐 쟁점화도 피하고 또 대변인이 오세훈 시장에서 냈던 네거티브 논평을 다 지웠어요. 우리는 정책 대결하겠다 이러면서. 근데 정책 대결 하자면서 TV 토론 또 안 나온대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런 그 오세훈 시장 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답변할 게 아니고 자기 선거를 돌아봐라. 뭐가 없다 지금 선거가. 그래서 그냥 이 구조적 위에만 편승해가지고 가려는 선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오세훈 시장 지지율은 그대로예요. 38.9%. 정원호 후보 지지율이 점점 줄어요. 50% 초반대에서 40% 중반대로.
2: 예.
3: 이 원인을 찾아야 된다.
0: 아니,
3: 그게 지금 오세훈 시장, 정원호 후보가 네. 집중해야 될 일이다.
0: 네거티브 뭐 마타도어라 그러는데 아까 뭘 던졌다 그러셨지?
1: 진흙을
0: 던졌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김재섭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이 그냥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속기록이라는 데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기록이 있는데 서울시장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검증, 자질검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한 표 한 표를 국민 유권자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2: 예.
0: 근데 좋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정원호 후보가 자 이제 서울시 공약 이거 이겁니다라고 한들 계속해서 뭔가 그 팩트가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2: 예.
0: 그러면 언론은 여기에 주목할 거예요. 엊그저께도 그랬잖아요. 공약 발표를 했는데 질문에서 이 언론인들이 이걸 질문을 하는데 본인이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마 자기

0: 얘기는 공약에 집중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예? 안 먹히니까 지금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모 언론하고 또 인터뷰를 해서 하고 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예. 그 인터뷰 자체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과거에 폭력을 둘이 했다 그러고 그 한국일보에 따르면은 두 사람이 구속됐다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재판 기록을 보면은 지금 정원호 후보만 처벌을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공소도 안 됐다는 거예요.
1: 본인은 사표 내고 나와서 바로.
0: 근데 네. 사표 내고 나왔다고 폭력을 했는데
1: 그러니까요?
0: 이게 네. 말이 돼요? 아니 이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이제는 하도 법적인 문제들을 정치권에서 많이 그 초래하기 네. 때문에 그 네. 정도 법상식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저는 이거를 그렇게 본인이 자신 있게 말하기 전에는 이거는 그냥 네거티브라고 보기에는
1: 예.
0: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니 누가 이동아 우리 최고위원이 스물 몇 살에 그랬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난 안 그랬는데. 가만히 못 있지. 내 인생을 파탄시키려고. 아니 구의원이 왜 그래?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가만히 있겠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2: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31년 전 얘기를 저희가 재각색해가지고 지금 네.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금 여러 주장들이 막 난무하잖아요.
1: 예, 그때
2: 당시
1: 짧게.
2: 비서실장 때문에 시비가 붙은 건 맞았던 것 같고 예, 당시 예. 그 순간에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1: 휩쓸렸다.
2: 이걸 하는데 휩쓸렸다. 이제 비서실장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진 건 맞는데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정치 이야기가 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고
1: 예.
2: 하니까
1: 예.
2: 그것 때문에 붕괴해서 뭐 젊은 심정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뭐 거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인정을 하고
1: 예.
2: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데
1: 예.
2: 문제는 판결문에도 그러한 부분 정치적 쟁점 때문에 이 시비가 붙었고 그리고 그거를 취재했던 기자들
1: 예.
2: 심지어 그때 시비가 붙었던 그 비서에
1: 예.
2: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조선일보 예. 출신이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조차에서도 여성과 관련된 여종업원 얘기가 안 나옵니다.
1: 기사에.
2: 예,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런 부분, 그 속기록 빼고 나머지 객관적인 증언들에 의해서 이 밝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는데 도대체 그건 뭐냐. 그리고 녹취해가지고 그분이 나왔는데
1: 예.
2: 당시 문제 일으켰었던 맞았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1: 예.
2: 그분이 여종업원과 관련된 얘기는 명시적으로 하질 않아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
1: 예.
2: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1: 알겠습니다.
2: 도대체 이게 뭔가.
1: 자 방금 발표된 KBS 여론조사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건데요. 지난 5월 10일에서 14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서울고주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이 조사는 정원호 43%, 오세훈 32%가 나왔다라는 점. 아까 또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통계는 CBS 의뢰로 KSY가 지난 11월 13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무선전화 ARS 방식 정원 후보 44.9, 오세훈 후보 39.8% 뭐 이런 조사 흐름 아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이건 얘기 그만하고 감사의 정원으로 갈까요?
3: 예.
1: 이제 충분히 약간 일부에 얘기해가지고 감사의 정원 일단 이재영 의원님 감사의 정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가보셨죠 당연히
4: 안 가봤어요.
1: 아 그래요?
4: 네.
1: 사진들만 보셨습니까?
4: 사진으로만 봤고
1: 예.
4: 저 바빠요 요즘에.
1: 나중에 꼭 가보세요.
4: 아, 네. 예. 기회가 되면 갈게요.
1: 예, 광화문에 있어요.
4: 네,
1: 예.
4: 광화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 예.
4: 근데 내용은 뭔지는 충분히 읽긴 읽었거든요.
1: 아, 네.
4: 근데 물론 제가 안 가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 예.
4: 오, 저는 의미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예.
4: 네, 그래서 23개국을 이제 대표한 그때 참전했던
1: 한국전
4: 조형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밭들어 총보 이거 가지고 뭐 난리 났잖아요.
1: 예, 예, 예.
4: 좀 송구로 생각한 게 아니 뭐 대통령 오거나 누가 오거나 대통령이 가거나 하면 맨날 저 의장 사열단 이거 밭들어 총 하고 있잖아요.
1: 네, 예.
4: 그 어찌 보면은 상대방 국가 원수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잖아요.
1: 예.
4: 그거는 괜찮고 이건 안 괜찮은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어차피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
1: 예.
4: 기념한다는 거를 서울 광장에 두는 게 뭐가 문제인가?
1: 네.
4: 왜 안 되죠? 저는 그게 아예 이해가 안 됩니다.
3: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타임스퀘어나 샹젤리제 거리에 전쟁 기념물 설치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기념물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메모리얼 플레이스들이 있잖아요. 전쟁 기념관 같은
1: 예.
3: 거기다
1: 예.
3: 하면 돼요.
1: 예.
3: 누가 뭐라 그럽니까?
1: 예.
3: 근데 원래 저게 원 버전이 뭐였어요? 100m짜리 국기 개양대였잖아요.
1: 태극기.
3: 그거 가지고 욕 먹으니까는. 그거 대신에

0: 이걸로 대체로 갈아낀 거예요. 일종의 안보 상업주의인 거죠. 그래가지고 보수 지지층들 표 좀 모아보겠다. 저는 가봤어요. 무슨 공룡뼈 같은 거 이렇게 세워져 있고 밑에는 솔직히 말해서 관자 같아요. 흉물스럽습니다.
1: 아...
0: 그게 그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 있어요. 근데 광화문이라는 거는 역사적 문화적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리이고
1: 예.
0: 최근에 이제 BTS 공연도 있어가지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데
1: 예.
0: 그걸 보고서 참전국에서 온 그 외국 관광객이 대한민국이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 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전쟁 기념관 넓어요 엄청. 거기 갖다 놓으면 돼요.
1: 용산에.
0: 왜 부득불 그거를 그 광화문 광장 되게 복잡합니다 요즘에.
1: 뭐가 많아요?
0: 한시적 설치물들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1: 네, 많아요.
0: 근데 광장은 좀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와서 광장의 의미를 채우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그 한 구석에다 20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1: 207억. 예.
0: 그리고 저런 걸 하려면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서울 시민들. 근데 광장이 오세훈 시장 땅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거 정원 후보가 되면 오세훈 시장이 되면 안 옮기겠지만 당장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기념관으로 옮기든지 그 어쨌든 조형물이 어울리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걸 기념하기에.
1: 광화문은 그래도 여기 사람 굉장히 많이 오고 사실은 또 한복 입고 막 사진 찍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쪽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좀 보여줄 수도 있고.
0: 그게 전쟁 조형물이 어울려요 거기.
2: 아니 또 아니, 근데 예, 보수주의 저도 가보니까
1: 예, 예.
2: 저도 그냥 동물 사체 거꾸로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1: 어.
2: 이게 만약에 제3자들한테 이게 뭐 그때 당시 참전했던 사람들을 기리려고 하는 거야라고 그 맥락이 이해가 안 돼요. 일단
1: 예,
2: 동상
1: 예.
2: 자체가 예. 오히려 23개국의 청년 군인들을 동상화 해가지고 어깨동무하는 뭐 이런 직관적으로 그냥 딱 이해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게 그런 게 전혀 안 돼요. 근데 이 과정도 공감대 형성이 일단 안 된 거잖아요. 서로 사회적 합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세훈 시장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미숙한 것 같아요. 뭔가 이걸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지금 없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원래 이 동물사체 뼈다귀처럼 생긴 이게
1: 예.
2: 심의 과정에서 줄어든 거래요.
1: 어.
2: 훨씬 더 컸대요.
1: 어.
2: 훨씬 더 컸대요.
1: 어.
2: 근데 이제 경관이라든가 도시랑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광장이고
1: 예.
2: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축소하고 축소한 게 이제 그 크기가 됐다고 하는 건데 전 여전히 약간 흉물스럽다라고 생각하고 한국 전쟁을 기리고 그다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참전해준 국가들에 대해서 왜 감사함을 느끼지 않겠어요? 당연히
1: 예.
2: 감사하고 그거는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도움 주고 도움받고 하는 활용거리도 충분히
1: 예.
2: 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요거는 번지수가 잘못됐다.
1: 네. 정의용 의원님도
3: 저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1: 예.
3: 시장이 바뀌었다 그래. 그래갖고 200몇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만든 그 기념물을 철거하는 거에는 반대예요. 우리나라 정권만 바뀌면은 먼저 정권이 한 거 하는데 그걸 그럼 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세계의 청년들을 또 이렇게 형상화해서 뭘 하든지 그런 게 맞고요. 사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시장이나
1: 예.
3: 꼭 자기의 어떤 치적 때문에
1: 예.
3: 저는 또 뭐가 그렇게 거슬렸냐면
1: 예.
3: 박원순 전 시장 때 그 고가도로 위에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하이라인을 원용해가지고 근데 거기 올라가 보면은 그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하고는 진짜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앞으로는 누가 시장이 되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우리 진영 사람이 시장이 됐을 땐 가만히 있고 상대 진영 사람이 시장이 됐을 때 말하기보다는 지금 좋은 말씀 하셨어. 사회적인 그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하나의 레슨이다. 근데 철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0: 아니 철거가 여기까지? 아니고 이전이죠.
3: 이전하는데 비용 또 들어요. 그리고 전쟁기념관에 비슷한 거 있어서 거기다 그냥 놔두는 게 나아.
1: 이 비슷한 거 있긴 해요.
3: 네.
1: 작은 뭐 있어요.
3: 맞습니다.
1: 자 내일 또 평택이 뜨겁습니다. 아, 개소식을 하는데 김용남 의원, 조국 후보 두 분이 개소식을 하면 한 분은 2시, 한 분은 3시에 하게 되는데 조국 후보가 2시고 아마 민주당이 3시에 합니다. 내일 이제 김용남 후보 개소식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참석할 예정이고 이제 이호철 친문 핵심 중에 한 분이었죠. 이분이 근데 이제 조국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나를 징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해당 행위 맞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당내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가십니까 혹시?
0: 제가 왜요?
1: 친구 용남이
0: 개인적으로 응원하면 되는 거지.
1: 개인적으로
0: 개소식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 이호철 전 수석이 조국 대표 그 사무실 방문하고 지지 선언한 게 시작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방문이 이호철 수석 말고도 지난주에 많았는데

0: 그 중에 이제 민주당원 아닌 분들도 있지만 예. 민주당원인 분들 중에 친문계 혹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의 이게 약간 봇물 터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 치러야 될 비용이에요. 정체성 검증이라는 게 건너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은 안 된다고 당부를 했는데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범죄자에 대한 알레르기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1: 아,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가?
0: 그거 너무 검사 같아 보였잖아요.
1: 아, 예,
0: 그리고
1: 예.
0: 그거는 민주당원들 중에 상대적으로 조국 후보에 대해서 조금 연민 같은 걸 갖고 있는 예. 그런 당원들의 감정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별로 지금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빨리 단일화를 해라 김재현 후보하고 아. 김용남 후보는 아. 그거밖에 없다.
1: 민주당 진보당.
0: 네, 그러면 약간 구조적으로 다시 우위를 점하면서 선거를 끝낼 수 있다.
1: 왜 웃으세요, 김재현?
2: 아니 저희가 처음에 부산 북감 얘기하면서 네. 단일화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 단일화가 네. 여기보다 훨씬 쉬울 것 같아요.
1: 아 한동훈 박민식보다
0: 안 된대.
2: 병태근이 되게 힘들어 보인다.
0: 평택은. 아니 조국 병태근이. 후보하고는 안 돼요 단일화.
2: 그러니까 조국 후보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데 사실 단일화 얘기할 때. 네. 거기가 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핫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예, 솔직히 예. 말해서. 근데 뭐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것 같아 보인다. 근데 거기 이제 김재현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하면 김재현 후보가 거의 몇 프로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 예.
2: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인데 뭐 일단은 뭐 분위기는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단일화로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과연 진짜 현재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친문이 됐던 뭐 지금 현재 그 지도부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 예. 뭉쳤을 때보다 강할까 저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큰 싸움이 났다. 저는 그렇게
1: 민주당 괜찮습니까?
3: 아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예. 혼자서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단일화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1: 예.
3: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꾸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거는 상황이 안 맞아요.
1: 유희동 후보.
3: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김재현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가 김용남 후보가 잘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1등과 2등의 차이를 훨씬 더 벌릴 수 있는 전략인 거고 구도를 더 간명하게 만드는 거죠. 어차피 1, 2등 싸움인데
1: 예.
3: 그것도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1: 예.
3: 그리고 지금 약간의 분란의 소지가 저도 좀 느껴지긴 하네요. 약간 민주당을 공격하는 느낌이 있고 또 김용남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조국혁신당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3: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니 뭐 그래도 큰 틀에서는 우리가 동지인 건 맞고 서로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 예.
3: 그리고 김용남 후보의 경우도 지난 대선 때 어찌됐건 세운 거 아닙니까? 보수 진영에서 넘어오게 되면서 보수 쪽을 이제 공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편을 이제 들면서 실제로 공을 세운 거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일단 대충 묻어두고 갑시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됐었던 거고 선거 앞두고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일정 부분 또 사과할 건 또 사과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쪽이 있다면 그 선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향후에 생겨날 동지애가 이제 줄어드는 결과가 훨씬 더 크게 될 거고 이 선거로 인해서 분열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네요.
1: 의원이 조국 후보는 민주당의 동지고 김용남 후보는 민주당의 동업자 같은 분이다. 보입도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논란이긴 한데 우리 정욱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자 평택을
4: 네.
1: 앞으로의 대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4: 저는 이 두 사람한테 관심 없고요. 황교안 후보가
1: 유희동.
4: 아니 황교안 후보가 사퇴를 해야지. 근데 유희동 후보는 여기서 3선씩이나 했는데
1: 예, 예.
4: 참 잘 안 올라가네요.
1: 아니, 너무 논평이 좋아서 진솔해서 예 걱정하는 마음.
4: 아 정말 걱정해서
3: 아, 오늘 맛집 가면 그 짜장면집 가도 짜장면이나 저 탕수육에 눈이 가지.
4: 네.
3: 이 닭광에 눈이 갑니까?
4: 누가 닭광에
2: 무슨 삼선?
4: 아니 누가 탕수육이야?
1: 저 짬뽕 정도는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한판승부. 자 여의도 예정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저 주말 잘 보내시고요.
4: 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6: 아, 또 눌어붙었네.
7: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7: 스마트하게 달리고,
8: 기름값 걱정 날리고,
7: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8: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7: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8: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7: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레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셨습니다. 자, 한판승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또 이번 6월 재보선 핫플레이스 중 하나죠. 부산 북갑 현지 취재를 한번 다녀올 예정입니다. 현지 취재를 열심히 주말 동안 해서 월요일날 취재물을 들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CBS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4: 올해의 목표가 늘

깜짝 놀라는 것인 동료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태양의 빛이 곧 소멸되어 버릴 것처럼 저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 것처럼 아침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매 순간 새롭기를. 현자란 모든 것에 놀라는 자이다. 책 속 이야기,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 중 한 구절이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1번째 페이지. 여러분, 손오공 좋아하십니까? 나라라 슈퍼보드,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이 작품들은 중국 소설 서유기를 모티프로 한 작품들이죠. 원작 서유기는 어떤 세계관과 역사를 품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고대사 전공이신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접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에서 중국 고대 중세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성원입니다. 아.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네네.
1: 나와주셔서 저희가 고맙습니다. 네. 요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교수님께서는 나라라 슈퍼보드나 드래곤볼 같은 서유기를 모티프로 한 애니메이션을 먼저 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서유기 원작을 먼저 접하셨습니까?
2: 저도 애니메이션, 영화 그런 걸로 먼저 접했던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대학원 가서 중국 역사와 문화를 전공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서유기를 제대로 한번 접해본 것 같아요.
1: 원작 서유기를 제대로 접한 사람은 그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본 분들에 비해서 수가 많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작 서유기는 진짜 이런 점이 매력이다.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글쎄요. 아마도 웅대한 동아시아적 판타지의 집대성이자 정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멋있다, 멋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기대가 됩니다. 그 서유기 워낙 이제 방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의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작품 속의 상징이나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캐릭터들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을 최대한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서유기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가령 뭐 삼국지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2: 그렇죠. 예, 이제 보통 중국 문학사에서 중국인들이 4대 기서라고 하면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금병매를 꼽기도 하고요. 혹은 뭐 중국 역사상의 4대 소설, 그러면 역시도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홍루몽을 꼽기도 해요.
1: 홍루몽.
2: 그러니까 이제 금병매와 홍루몽은 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를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하는 거죠. 거의 같은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교수님은 삼국지가 더 재밌으세요? 서유기가 더 재밌으세요? 개인적으로.
2: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공하는 분야와 시대는 삼국지에 가깝고, 그리고 판타지적인 그런 낭만은 서유기가 더 재밌다라고 생각됩니다.
1: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판타지적인 낭만이라고 하셨는데, 서유기를 딱 보면 이제 확실히 픽션은 픽션인데 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당시 뭐 지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 이름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서유기의 출발점이 실제 역사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뭐 진짜인 겁니까?
2: 이제 서유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은 허구와 그리고 공상과 그 판타지가 많이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의 구도, 다시 말해서 삼장법사를 모시고 그 세 제자가 불경, 그것도 진경을 구하기 위해서 구범여행을 떠나가는 이야기, 그러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깨달아가는 이 과정의 이야기는 실제 고대 중세에 수많은 불자들과 순례자들이 인도로 구범여행을 떠났던 그 이야기의 얼기하고는 역사적 실제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그중에서도 당나라의

0: 전승이자 명승이었던 법명은 현장이고 세계의 불경에 도통했다라는 삼장법사라는 그 설정은 상당히 역사에 근거하고 그 유명한 여행기인 대당서역기의 이야기의 모티브를 따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실존 인물인 현장법사가 구법여행을 하면서 뭐 이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이제 대당서역기?
0: 그렇죠.
1: 로 이제 엮어낸 건데 그걸 네. 모티프로 소설 서유기가 탄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0: 그렇죠. 아. 예.
1: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실제 이야기라고 하면 당나라에서 이제 서역 그러니까 천축국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지금의 인도.
0: 네네.
1: 거기까지 여정을 한다는 건 진짜 목숨 건 여정 아닙니까?
0: 예, 네, 맞습니다. 오늘날 이 길을 뭐 오스트리아 지리학자의 리텐오펜이 표현한 소위 자이덴슈트라세 영어로는 뭐 실크로드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불려지다 보니까 이 여행 경로에 무슨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초원과 사막과 수많은 준엄한 산맥들로 되어 있는 이 여정은 숨을 걸고 가는 길이고 전혀 어떤 루트가 없이 사실은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따라가는 험준한 과정이에요. 사실 오아시스를 확보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네. 수많은 여행자들은 결국 길을 잃고 네.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목숨을 걸고 떠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예.
0: 그 과정에 고비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천산산맥, 골륜산맥, 뭐 힌두쿠시 산맥 같은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험준한 지형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여정만 해도 네. 천수백 킬로가 넘는 과정이라서
1: 저희 지금 지도 하나 띄워드리고 있는데 저게 지금처럼 내비 찍고 최단거리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 엄청 돌아서 험준한 데로 갔네 진짜.
0: 그렇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떠날 때는 천산산맥 쪽으로 가는 북로로 가서 네. 인도 각지를 성지순례하고 약 18년 만에 돌아올 때에는
1: 네.
0: 골륜산맥이라고 하는 바로 서역 남로로 돌아서 장안으로 돌아오는 아마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목숨을 잃었을 테고 대상들, 캐라반들도 그렇고
1: 네.
0: 사절단들이 1년에 딱 짧은 적정한 네. 계절에만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때 워낙 이제 험난한 여정이다 보니까 좀 시종들이 같이 따라다녔던 모양이에요. 현장법사를.
0: 네, 사실 저 과정에는 수많은 이교도들의 땅이고 네. 이역의 땅이다 보니까 현장법사가 12권 분량으로 저술한 이 대당서역기에는 사실 객관적인 여행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낯설고 이국적인 그 풍광이나 모습 때문에 그 내용 안에 다분히 사실 판타지적인 요소가 물론 있죠.
1: 네.
0: 그리고 그 정보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는 현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요.
1: 아.
0: 예를 들면 당시 중세 투르판에 있었던 고창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1: 네네.
0: 그 고창국의 국왕인 이 국문태의 환대를 받게 되고 현지인들의 바로 수행원들을 따라 보내게 되는데
1: 네.
0: 그 수행원들 가운데 이름에는 바로 오공, 오정, 오능 등의 시종들이 함께했다는 기록도 보여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사실 이 인명들이 네. 나중에 서유기에서의 그 우리가 말하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의 사오정. 모티브가
1: 저팔계가 저오능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름이 저오능, 법명이 저오능이니까 그대로 적용된 거죠.
1: 그러네.
0: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1: 네.
0: 천신만고 끝에 현장법사가 인도에 도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1: 네. 그 대당서역기 여행기에는 중앙 유라시아 산지한 138개국의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고 들은 이야기들에 온갖 요괴들을 비롯한 SF적인 요소가 곁들여져서 서유기가 탄생한 건데 서유기는 누가 완성을 시킨 겁니까?
0: 네,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서유기 판본은 이제 명대 4대 부인 오승은이 100회 분량으로 이제 완성한 그 서유기를 우리가 주로 접하고 있지만 이 서유기가 오승인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한 창작으로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승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무려 약 2000년간에 걸쳐서 중국에
1: 네.
0: 전승되어 왔던 도교 사상 그 가운데서도 신선 사상
1: 예.
0: 불경의 세계
1: 네.
0: 그리고 중세 수많은 요괴와 마귀와 악기들에 전하는 그런 전기 소설 위의 이야기들 또 신마류 소설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크로드를 따라 전승

0: 했던 수많은 중앙 유라시아와 네. 인도의 설화, 민담. 사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예, 융합이 되면서
1: 예, 예.
0: 그것을 오승은이 좀 더 집대성하고 정리해서 물론 오승은의 스토리텔링도 가미가 되면서
1: 네, 네.
0: 약 100회 분량으로 오늘날 완성돼서 전해졌다고 볼 수 있는

0: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1: 네. 오승훈은 지은이이기도 하지만 역근이 역할에도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수많은 그렇죠. 설화나 네,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네. 네. 그 현장법사의 구법여행이 이야기의 핵심 줄기인데요. 당시 중국 사회에서 불교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을지도 궁금합니다.
0: 네, 이제 뭐 불교가 대략 그 인도에서 뭐 기원전 6세기경 시작이 돼서 이 불교가 주변 문화로 확산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인도랑 중국이 물리적인 지리적인 거리는 가까운 것 같지만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는 데는 다시 약 5,6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래요.
1: 네.
0: 그것은 우리가 지도를 보시게 되면 네. 바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지구의 바로 지붕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과 힌두쿠시 산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전혀 이질적인 문화로 인도 문화권과 중국 문화가 성장했던 거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불교가 남북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 유라시아로 퍼지게 되고
1: 네.
0: 그리고 그것이 다시 중국으로 전파되는 것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서기 68년경에 바로 인도의 승려.
1: 네.
0: 인도의 승려를 우리는 축승이라고 하는데
1: 축승.
0: 그렇죠. 예. 가섬마등과 축범난이라고 하는 축승이
1: 예.
0: 하얀 말을 타고 지금의 낙양 근처에 와서 부처님의 말씀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에
1: 예.
0: 불교가 전파됐던 시작이라고 해서
1: 네.
0: 오늘날도 중국 낙양 외곽에 가시면 바로 백마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1: 예.
0: 이 백마를 타고 온 축승이 전파한 불교의 세계인 거죠. 바로 동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1: 예.
0: 고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그런데
0: 이 불교가 우리 동아시아, 중국과 동아시아에 또 확산되는 데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1: 네.
0: 여전히 동아시아에는 유교 문화가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1: 네.
0: 한 제국은 당시에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1: 예.
0: 불교가 전파된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경의 세계가 우리 동아시아인들에게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1: 네.
0: 그리고 산스크리트의 불경이 중앙아시아로 번역이 됐다가 이것이 다시 중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 오역과 오해 과정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다가 한제국이 붕괴되고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와 위진남북조 시대로 전개되는 약 4세기 전후에서
1: 네.
0: 서서히 이제 불교가 지배계층과 민중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1: 네.
0: 불교가 이때 발전하는 거죠.
1: 아.
0: 특히 이제 유목민족 계통의 유목국가들이 중국을 지배했던 중세의 북이왕조
1: 예.
0: 그리고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처럼 이민족 왕조가 들어섰던 이 경우에는
1: 네.
0: 대부분 불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서
1: 예.
0: 불교를 적극 권장하면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 아.
0: 그러면서 흔히 말해서 우리는 중세 시대를 종교의 시대라고 하는데 로만 캐톨릭 이후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문화권
1: 네.
0: 지중해 그리고 무함마드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종교가 확산되면서 중앙 유라시아 그리고 중국 당나라의 장안을 중심으로 한 불교 문화권이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에 각각 불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문명의 센터 역할을 하면서 중세 시대에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 축을 각각 담당하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축승이 낙양까지 와서 불교를 전파한 이후에 이제 동아시아에 또 불교가 전파된 내력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실존 인물인 현장법사는 왜 불경을 얻으러 서역까지 갔어야만 했던 것인지. 예.
0: 네, 그 처음에는 뭐 불경이 전파가 됐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그때 중세에 그래도 많은 기여를 했었던 중앙 유라시아의 승려들 이들을 이제 호승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 호승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불경이 중국에 전파는 됐어요.
1: 네.
0: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든가
1: 예, 예.
0: 뭐 극락의 세계라든가
1: 예.
0: 뭐 지옥의 세계라든가 이런 한자 용어나 개념어는 바로 호승들의 번역에 의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1: 예.
0: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불경의 세계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불교가 성장하게 되면서
1: 네.
0: 자신감을 갖고
1: 네.
0: 점차 불교의 본산지인

0: 인도에 직접 가서 직접 산스크리트로 된 불경을 배우고 부처와 관련된 성지 순례를 직접 경험하고 싶은 그런 자발적인 욕망과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서 네. 그때 당대 번영의 정점이었던 당 태종 시기에 네. 무려 세계의 불경의 도통에 따르는 이 삼장법사 법명은 정확히는 현장이었죠.
1: 예.
0: 그가 꿈에도 그리던 네. 바로 저 천축국이 있는 서역을 향해서 네. 이제 구범여행을 떠나게 돼요. 사실 몰래 떠났다고 그러는데.
1: 몰래 떠났다고요?
0: 예, 통행증이나 이런 것도 없이 네. 오로지 불교에 대한 그 야망을 갖고 열망을 갖고 이 승려는 드디어 구범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목숨을 건 매우 네. 모험적인 여행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1: 네.
0: 그 모든 험난한 과정을 뚫고
1: 예.
0: 그는 드디어 인도에 도착을 해서
1: 네.
0: 모든 성지 순례를 경험하고 특히 인도에서도 최고의 불교 대학인 나란다 사원에서
1: 네.
0: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1: 네.
0: 현장법사는 인도에서도 명망 있는 고승의 반열에까지 올랐다 그래요. 그렇게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1: 네.
0: 현장법사는 수많은 불경들을 짊어지고 꿈에 그리던 이제 고향
1: 야.
0: 당나라 장안을의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데 이 과정이 무려 18년에 걸친
1: 야.
0: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1: 네. 실제 현장법사의 구범여행도 이제 성공적으로 마친 건데 네. 이후에 현장법사는 어떤 업적을 남기나요?
0: 네. 그렇게 해서 그는 장안에 돌아와서 네. 자은사라고 하는 사찰에 머물면서 평생을 불경을 번역하고 설법을 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임종의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바로 동아시아적 불교의 정착에 공헌을 하게 되고
1: 네.
0: 그리고 만년에 그가 다녀왔던 구범여행의 기록을 그 여행을 12권 분량의 기록으로 남긴 이 대당서역기를 완성하게 됐어요.
1: 네.
0: 현장법사의 이 구범여행과 대당서역기 그리고 불경의 번역은
1: 네.
0: 동아시아적 불교의 정착에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대당서역기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1: 네.
0: 바로 실크로드 여행에 대한 그런 낭만과 동경과 모티브를 주게 됐고
1: 네.
0: 거기에는 동아시아인뿐만 아니라 바로 오승 같은 사람들의 서유기도 영향을 줬지만
1: 네.
0: 사실 20세기 전반부에 다시 이 실크로드 대탐험에 나섰던 유럽의 탐험가들
1: 네.
0: 대표적으로 영국인이었던 오럴 슈타인 같은 사람도
1: 네.
0: 대당서역기의 영감을 받으면서 그 실크로드의 여정에 가게 되면서
1: 예.
0: 모래 속에 묻혀졌던 수많은 바로 실크로드의 유적지들을 바로 슈타인이 탐험을 통해 밝혀내기도 했었어요.
1: 현장법사가 한참 후에 서양인 탐험가에게도 이제 영감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이제 서유계 4인방이죠.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이제 만화 때문이라도 참 우리에게 익숙한데 자세한 캐릭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2편에서 마저 해보도록 하고요. 캐릭터는 익숙해도 정작 원작 서유기의 줄거리를 이렇게 꿰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작이 워낙 방대하긴 합니다만 오늘 이 큰 이야기 흐름을 교수님께서 좀 옛날 이야기 해주시듯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소설의 도입부는 손오공의 탄생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0: 네네, 그렇습니다. 네. 1회에서 약 9회분 분량 정도의 이제 전반부 이야기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한 5분의 4 이상의 이야기들은 후반부 구범여행의 이야기가 되는데
1: 네.
0: 많은 사람들은 이 전반부 이야기에서만으로도
1: 네.
0: 이 설기 이야기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는데
1: 네.
0: 그 중심 테마는 바로 손오공이라고 하는 이 대체불가한 이 캐릭터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약 2000년 전 원숭이 나라인 화과산에서 거대한 돌을 뚫고 거기서 손오공이라고 하는 이 원숭이가 태어나서 그는 화과산의 바로 왕이 되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1: 네.
0: 그가 석가모니의 제자인 수보리조사에게서 술법과 도술을 익히고
1: 네.
0: 그리고 천하무적의 그야말로 죽지 않는 무적의 육체를 갖게 되면서 그야말로 그 오만함과 방자함 그리고 그의 힘에 의해서
1: 네.
0: 그는 드디어 천계에 올라 옥황상제를 만나고 옥황상제를 요란시키는 엄청난 난동을 부리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러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옥황

0: 상제는 그에게 소위 제천대성이라고 하는 일종의 명예직 같은 건데요.
1: 네네.
0: 그거를 받게 되고 만족하지만
1: 네.
0: 그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 도교에서 최고의 여신이자
1: 네.
0: 삶과 죽음의 세계를 주제하는 서왕무. 그 서왕무가 정성스럽게 가꾸는 바로 천년 복숭아의 밭에 가서 이 반도원이라고 하는 이 복숭아들을 다 먹는다든가
1: 네.
0: 이 요란을 피우자 도교 세계의 신선들의 모든 위대한 네. 성왕들이 그를 진압하려고 해도
1: 네.
0: 그를 막을 수가
1: 막을
0: 없어요.
1: 수가 없어. 네. 그 복숭아는 하나 따먹으면 막 엄청 오래 살고 거의
0: 그렇죠.
1: 불로장생급으로.
0: 뭐 불로장생을 할 수 네. 있다는 그런 거를 다 먹게 되면서.
1: 그걸 다 따먹었잖아요.
0: 네. 선호공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는데
1: 네. 징계위원회 열려야죠.
0: 그렇죠.
1: 예.
0: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형적인 중국의 도교와 신선들의 세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물론 매력이 충분한데 결국 통제불능의 선홍홍을 장악한 자는
1: 네.
0: 바로 석가열애가 그의 손아귀로 선홍홍을 제압하게 되는 거죠.
1: 예.
0: 이렇게 되면서 이 이야기의 구도는
1: 네.
0: 도교적 세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불교의 세계로 전환이 되고
1: 예예.
0: 도교의 세계에서도 통제할 수 없었던 선호공을 제압한 자는 불교의 석가열애가 되는 존재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오승은의 설교의 이야기가
1: 네.
0: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석가열애는 그의 손아귀로 선호공을 제압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는 흔히 오행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석가열애의 다섯 손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1: 네.
0: 오지산이라고 하는 산에 그 산 밑에 그를 묻어두고 감금하면서
1: 네네.
0: 무려 500년간의 수행과 고통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1: 예, 예.
0: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전반부가 좀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네, 그런데 500여 년이 지나 그 500여 년이라는 건 꼭 절대 수치의 500년이 아닐 수도 있고 음양오행의 오행의 억겁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죠.
1: 네.
0: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때는 이제 당나라 시기,
1: 당태종
0: 그렇죠. 그 시기에 이제 삼장법사가 진경의 불경을 바로 영취산에서 석가모니에게 그 불경을 얻기 위해 드디어 구범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
1: 네.
0: 바로 그 오행산에서 선호공을 만나게 되면서 석가모니에게 그를 구원하고 나를 호위하여 구범 여행에 함께 대동할 것을 요청하게 되면서
1: 네.
0: 어떻게 보면 뜻밖에도 너무도 나약하고 한 자연인에 불과한 삼장법사가 그를 구원해서 끄집어내서 함께 대동하고 구범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여정은 무려 10만 8천 리의 여정이고 5048일이 걸리는 이 장도의 여정이었어요.
1: 예.
0: 단 이 여정에 석가열애가 내건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1: 네.
0: 그 과정에 81가지의 고난을 극복하고
1: 네.
0: 해결해야만이 이 구범여행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조건과 단서를 달아놓은 거죠.
1: 예.
0: 사실 이 81가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호공이라는 한 개인으로 보면 너무도 손쉽고 그리고 그 장도도
1: 네.
0: 단 하루 만에 날아갔다 올 수 있는 여정일 수도 있어요.
1: 네, 그렇죠.
0: 그러나
1: 네.
0: 그것은 자연인으로서의 현장법사, 삼장법사를 모시고 인간적인 한계를 내정하며 반드시 그 고통과 고난을 극복해야만 된다라는 단서를
1: 네.
0: 여기에 준 거죠.
1: 아.
0: 그 과정에서 결국 저팔계와 사오정도 만나게 되면서 이들은 정말로 81가지의 모든 고통을 직면하고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1: 네.
0: 마침내 영취산에서 불경을 구하고 장안으로 귀국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영화로 보면 거대한 로드무비이고 또 어떤 의미에선 주인공 모두가 통찰과 성장을 하는 성장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요약을 이렇게 깔끔하게 재밌게 해주십니까? 81가지 고난에서 그 81이라는 숫자도 좀 상징성이 있는 숫자일까요?
0: 그렇죠.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오승은이었다면 뭐 108가지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108번뇌를 상징하는. 그러나 여기서 81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것을 이 수치적 적용을 전통적으로 중국의 수술학 혹은 반대말로 술수학이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중국

0: 인들은 모든 만물의 현상들을 특정 숫자에 맞춰서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오랜 전통이 있는데
1: 네.
0: 그중에서 최대의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자 완전성을 의미하는 수치가 9라고 할 수가 있어요.
1: 9.
0: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는 모든 의례와 의례와 절차에 9라는 숫자는 황제에게 적용되는 수치도 9예요.
1: 아, 예.
0: 그 9가 두 번이나 적용된 것이 81이라는 것은
1: 네네.
0: 단순히 81이라는 81가지라기보단 최대의 고난, 가장 많은 고통과 고난 이것을 극복하라라는
1: 네.
0: 상징적 숫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1: 최대의 고난 이런 뜻이겠네요.
0: 그렇죠.
1: 자, 중국 고전 중에 고전으로 꼽히는 서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된 소설이고 또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캐릭터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뜻과 상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교수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7: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9: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장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전?
1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2: 닥터 캡슐.
1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기.

손오공이 탄생했다는 화과산. 중국 장쑤성 련인강시에 실제로 화과산이 있습니다. 서유기 화과산의 모티프가 된 산이 맞는지 확실하진 않다고 하지만 장쑤성 화과산에 가면 곳곳에 손오공 동상들이 있고요. 서유기에 나오는 부처 손바닥 조형물도 있고요. 손오공이 원숭이 왕이 되었다는 전설적인 동굴 수렴동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화과산에는 실제 원숭이들이 엄청 많이 살아서 마니아들이 서유기에 몰입할 수 있는 관광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 주 서유기 2탄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0: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 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분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선박을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는 잔해는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항공편으로 도착했다며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잔해는 비행체 엔진 부위로 정부는 정밀 조사를 통해 해당 비행체가 드론 또는 미사일인지 등 기종에서부터 공격 주체가 이란이 맞는지까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후보 등록 결과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시흥시장의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임병택 시장은 초선 당시 43살로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장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이번엔 최연소 3선 시장이자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진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초선의 뜨거웠던 열정은 그대로지만 이젠 행정의 무게를 견디는 책임감도 커졌다며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검증된 실력으로 시흥 미래 100년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구간 연결을 목표로 종합시범 운행 중인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시공 오류를 확인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당 구간 건설 공사를 시행 중인 서울시는 지난달 국토부에 해당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해 보강 방안을 수립했다고 보고했고, 이에 국토부는 심각한 시공 오류가 발생됐고 오류를 인지한 작년 11월 이후 뒤늦게 보고된 점을 문제 삼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 등에 대해서는 공인기관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1년 전보다 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이 대규모 유심정보 유출 사태로 무려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1,7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유출 원인별로는 해킹이 62%로 가장 많았고 업무 과실 25%, 시스템 오류 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한 뒤 급락 전환에 단숨에 7,5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488.23포인트, 6.12% 내린 7,493.18의 장을 마쳐 종가 기준 코스피 하락폭은 역대 두 번째로 컸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8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3: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0: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서 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더 열린 기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AI 시대 성공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과실현 AI 미래 포럼 공동의장 오순영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파다한 지금 우리는 코딩 공부를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광고 듣고 오순영 씨의 강연 시작합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5: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4: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5: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입학 지원에서 달라져라.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인분들한테 인공지능을 이제 쉽게 전달하는 것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지금 과학 관련 NGO입니다. 과실현 AI 미래 포럼에서 공동의장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어려운 주제를 쉽고 하지만 뭔가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들 AI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AI 배워야 한다. AI가 이제 진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대.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어떤 분들은 마치 당장에 외계인 침공처럼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는 식의 두모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AI가 인류의 많은 난제들을 풀고 인간을 도울 것이라는 부모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들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얼마나 체감하고 계세요? 느껴지시나요? 막 피부로? 인공지능이 느껴지시나요? 일단 우리는 AI 스피커, AI 번역기 등으로 인공지능을 접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쓸만하지 않았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내지는 네, 상담원 연결해 드릴까요? 그런 얘기를 저희가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선택이었었어요. 저희가 필요해서 뭔가 찾아서 썼었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 나오는 핸드폰에는 AI가 인공지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고요. 가전도 그렇죠. 저희 집에 있는 정수기도 그렇고요. 세탁기도 그렇습니다. 돌면서 다 판단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상에 보편적으로 들어오는 기술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파고만큼이나 많이 들어보셨을 챗GPT를 시작으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AI는 그렇게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할 정도의 아직 제대로 된 경험을 저희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 관점에서 보면요, 국내 기술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기술들, 그 다음에 학계 연구들을 통해서는 이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수준의 AI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일상에서 접하고 있진 않지만 실제 회사 생활을 해보시면요, 어떤 업무에 AI를 쓸 수 있다부터 AI가 책을 썼대, 시를 썼대, 그림을 그렸대, 영상을 만들어냈대, 어떤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예술 창작의 영역에도 지금 AI가 들어오고 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어요. 그럼 요즘 AI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더 해볼게요. 어린이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참 뭔가 이걸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요즘 AI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AI 에이전트, 뭐 AI 비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에이전트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그리고 자율 에이전트, 마지막으로는 멀티 에이전트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면 사람처럼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음성으로 이해하고 텍스트 자체로 의미를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한 것을 음성이나 텍스트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이나 영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멀티모달 AI입니다. 그리고 자율 에이전트라는 것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요, 스탠포드 대학과 구글이 같이 연구한 거예요. 어떤 마을입니다. 스몰빌이라는 가상의 마을이 있고요. 여기 25명의 사람이라고 해도 될까요? 25개의 에이전트가 마치 우리 사람 듯이 하듯이 하루 일과를 보내요. 양치질도 하고요. 커피도 마셔요. 그리고 에이전트 간에 서로 약속도 잡고 파티도 합니다. 마치 사람처럼. 사람을 흉내낸 것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스스로 기억을 하고 검색을 하고 그걸 반영해요. 그리고 또 다시 계획을 세워요.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람과 유사한 형태로 통합된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의 환경에 대한 것들의 어떤 높은 이해력을 가지는 거죠. 마치 인간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 에이전트란 것은 여러 개, 멀티잖아요?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합동으로 어떤 일을 뭐 A에서 Z까지로 설명한다면 A부터 Z까지 어떤 미션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협업해서 사람과 같이 복잡한 대화나 감정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통합된 지

식을 기반으로 해서 해결하고 마치 인간처럼 유사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AI가 정보나 지식은 사람보다 월등하게 많은 지식을 분명 AI는 알고 있어요. 복잡한 내용도 금방 분석하고요. 계산, 뭐 창작, 예술적인 부분 역시 사람보다 더 잘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마치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일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사람을 흉내내고요. 어떤 영역에서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생각해야죠. 우리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나 학습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송두리째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지? 그런 생각하시겠죠? 아니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 바뀌어야 해요. 네, 저희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뭘 바꿔야 할까요, 저희가? 지금부터 AI 기술을 배워야 할까요? 뭐 코딩해야 하나요? 뭘 해야죠? 제가 제시하고 싶은 답은 결국은 AI 시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마인드셋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인공지능은 복잡한 계산부터 방대한 문서도 빠르게 분석하죠. 이제는 이미지나 텍스트나 영상을 분석하거나 과거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복합적인 일들도 상당히 잘해요. 도대체 AI가 못하는 일이 이제 뭘까요? 우린 AI가 못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AI의 모든 지식하고 지혜. 사실은 AI에다 지혜란 단어를 쓰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지혜라고 할게요. 그래서 모든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데이터에서 왔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들어내는 인터넷 자료, 문서, 책, 영상, 이 많은 데이터들을 AI가 학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 디지털에서 얘기하는 0하고 1로 되어 있나요? 아니죠. 저희들한테는 디지털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아날로그들이 존재해요. 말로는 표현 안 되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조직, 문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촉이라는 단어도 하죠. 아니면 눈치 같은 거. 아, 눈치. 눈치하면 예를 들면 사람들 중에도 눈치가 부족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누군가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영역은 인간에게도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을까요? 흉내낸다고 가능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무형의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단일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거 AI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던 터줏대감 같은 고수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AI가 잘하는 것들은 정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왜 AI가 잘하는 것을 AI와 경쟁하려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왜 경쟁하십니까? AI가 잘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것들을 잘 못하죠. 로봇을 예를 들어 볼게요. 로봇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미션 중에 하나가 날계란을 잡는 거래요. 깨지지 않도록 어떤 압력을 가지고 잡아야 해요. 쉽지 않죠. 그리고 잠을 자는 어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일. 솔솔 잠이 자로는 그딱그 촉감으로 그거 로봇이 할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쉽지 않아요. 그 날도 언젠가는 오겠죠. 하지만 아직은 멀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I가 잘 못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지금 맡고 계신 일, 아니면 좋아하시는 일, 하고 싶은 일.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그 일, 그 자체의 본질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좋아하는 일, 이런 영역에서 이제 진짜 전문가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노는 것도 전문가가 될수 있죠. 공부도 전문가가 될수 있어요. 분야를 가정할 수 없어요. 챗GPT 아시죠? 요즘에 어떤 시대라고 해요? 질문을 잘해야 되는 시대래요. 질문을 잘해야 된대요.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변을 내놓는다고 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멍청한 질문에는 멍청한 답변을 해요. 그렇다면
좋은 질

질문. 그게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이 나오려면 그 내용을 충분하게 깊게 사고하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걸 할수 있어요. 1차원적인 질문에는 우리는 1차원적인 답밖에 할수 없죠. 뭔가를 AI한테 시키려면 그 일을 누가 가장 잘 알아야 된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는 거죠. 전문가가 된다는 건 뭔가요? 그냥 똑똑한 건가요?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정말 좋아서 하든 혹은 오랜 기간 그걸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는 그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AI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어디에 AI를 갖다 써야 되는지 아는 게 전문가예요. 그 질문이라고 다 똑같은 질문이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은 AI 도구를 줬어요. 그렇다고 모두가 그 도구를 잘 활용할 수는 없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오픈북 시험이 있었어요. 책을 펼쳐서 막 찾아서 시험을 봅니다. 오픈북이면 다 A+를 받나요? A+를 받아요? 아니죠. 우리는 그 관점에서 여기에 집중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한 건 있어요. AI를 배우거나 코딩을 배우거나 저희가 해야 할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암산을 하고 저도 주산학원을 다녔습니다. 주판을 튕기고 그러다가 계산기도 좀 두들겨 보다가 이제는 예를 들어 엑셀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는 방법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배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자연어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채팅하듯 그냥 말을 쓰고요. 음성으로 하듯 이야기를 하죠. AI가 발달할수록 AI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강조합니다. 인문학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그런 GUI와 버튼을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쓸수 있어야 하거든요. 인공지능은 저희가 충분히 쉽고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발전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는 뭘 잘하는지는 저희는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쓸지 알려면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I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독서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 세바시를 통해서 아니면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널려있는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요즘은 사실 평생 학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AI 자체에 너무 함몰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는 분명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영역에서 인간 이상을 해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업 자체의 본질 혹은 우리가 자신을 좀더 들여다보고 자신한테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AI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왜 경쟁하시려고 해요? AI와 우리가 왜 대결을 해야 되죠? 우리는 AI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AI를 도구로서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AI가 여러분들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대체합니까? AI를 도구로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안 활용하는 여러분의 자리를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I를 도구로 잘 활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죠. AI가 뭐고, 뭘 잘하고, 뭘 잘못하는지 이해하는 게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업이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너무 또렷하게 잘 알고 있어야 이걸 어디다가 활용할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AI와 공존하며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어요. Focus on yourself. 자신에게 집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시고 싶은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그일 본질 자체에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AI는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일, 즐기고자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복잡하고 귀찮은 일들 AI가 가져갈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나요? AI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에게 집중하고 저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곳에 집중하면 되고요. AI는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 잘 기억력이 안 좋다, 계산을 잘 못한다, 요약을 잘 못한다,
뭔가 시간이든 노력이든 노동력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연이 끝나시면, 들으시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되죠. 작은 것부터 한 번씩 써보셔야 돼요. 관련된 책도 읽어보시고요.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걸로 그치면 참 오늘로서 즐거웠답니다. 꼭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세요. AI와의 공존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AI가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오실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좋은 동반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더 열린 기회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AI 시대 성공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AI 미래 포럼 공동의장 오순영 씨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핑클의 Now 이적이 부른 다행이다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 낯설게 바라볼 때 기회가 생깁니다. 코레일 SNS팀 미스기관사 강하영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강하영 씨는 하마터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살 뻔했습니다. 회사를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거랍니다. 이왕 일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 좋잖아요. 직장생활 권태기의 월급과 재미 동시에 잡은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코레일의 홍보요. 짠! 네, 미스기관사 강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호응을 많이 주셔서 더 떨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아,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차나 열차 타실 때 출입문이 닫힐 때 무리하게 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어린 친구들도 지금 크게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특별히 영상으로 재밌게 만들어봤습니다. 영상 보고 가실게요.

네. 기억에 오래 남으시길 바라며 재밌게 밈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무리하게 승차 안 하실 거죠? 네. 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감을 좀 잡으셨을까요? 네. 저는 지금 세 번째 직업을 가졌어요. 간호사였다가요. 기관사였다가요. 지금은 코레일 홍보 담당 유튜버입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그렇게 직업을 많이 바꾸는 걸 보니까 진득하지가 않은 애구나. 직장은 그렇게 직업이 많이 바뀌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꼭 너한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몰라. 여러분, 직업이 여러 번 바뀌었다 해서 잘못된 건가요? 어린 친구들 대답이 또 많았는데, 네. 저는 단지 낯선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봤고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했을 뿐입니다. 제가 좀 더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제게는요, 장애가 있는 둘째 언니가 있어요. 언니는 아직도 희귀병이라서 밥을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돼요. 이런 부모님이 간호하는 모습을 당연하게 보며 자라서 그런가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4년간 열심히 배워 국가고시를 보고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합니다. 나 간호사로 평생 열심히 일해야지. 새벽에 병원을 출근하는데 제 눈에 출근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 새벽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그 순간 공자가 무릎을 탁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제 머리 한 대를 탁 치고 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을 텐데 저는 아직도 이 세상에 무슨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혼란스러웠어요. 제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직업이었을까? 어쩌면 우리 둘째 언니를 부모님 대신에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선택한 직업은 아니었을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면서 평소와 다르게 열차가 슬로우 모션처럼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제게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네, 기관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열차 많이 타시죠? 근데 기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모두 자동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열차를 타고 다니기만 했지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보다 몰라요. 왜일까요? 저는 그날 평소와 다르게 주변을 둘러봤더니 기관사라는 직업이 눈에 들어왔어요. 늘 보던 풍경을 조금 낯설게 봤을 뿐인데 숨은 기회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출퇴근을 책임진다고? 멋있다. 근데 여자도 기관사 할 수 있을까? 나 여자 기관사는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나 외향적인 성격이라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운전하는 것도 너무 좋아. 그렇다면 저 기관사라는 직업 내가 도전해볼 수 있을까?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나요? 하지만 전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병원을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간호사에서 기관사, 너무 다른 직종인데 또 4년간 학비며 시간 아깝지 않아? 사람들은 전에 직업을 다 내려놓고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팅게일 기관사입니다. 우리 간호사분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어때요? 침착하게 대처하시잖아요. 저는 열차 안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 시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또 열차 내 응급 상황이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4년간 배워왔던 거예요. 그 간호사였던 과거의 저에게 또 다른 능력을 부여하게 된 거죠. 그렇게 면접에서도 합격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업을 한번 바꿨으니까 이제는 퇴직할 때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나 정말 열심히 운전해야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3년 차인 저에게 인태기가 옵니다. 인생 권태기요. 네. 3년 차 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겐 안 올 줄 알았어요. 직업을 바꿨잖아요. 네.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어마하게 오릅니다. 물가도 오르지. 내 나이도 오르지. 내 월급은 안 오르지. 약 오르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출근할 때 즐겁지가 않아요. 월급을 받아도요 기뻐야 되는데 뭔가 우울해요. 회사에 불만이 생깁니다. 3년 차 저는 초심을 잃었습니다. 맨날 출근하는 이 회사, 나 좀 즐겁게 다닐 순 없을까? 내가 운전 말고도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회사를 낯설게 바라봅니다. 면접 발표 이후에 절대 안 들어가 봤던 회사 홈페이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요. 조직도 무슨 업무가 있나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한 공고문을 발견해요. 직원 크리에이터 모집. 아이 그래, 너는 원래 끼가 많으니까 당연히 지원했겠지. 아이 그래, 뭐 SNS도 평소에 관심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네, 맞아요. 저는 SNS에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년에 사진 한두 장 올릴까 말까? 사진도 SNS를 잘 안 하니까 안 찍게 되었고요. 영상은 웬 말이에요? 크리에이터? 저에겐 굉장히 큰 용기였어요. 이거다, 나 평상시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봐야겠다. 한 달에 영상 하나만 올려도 된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남들은 퇴사의 계기가 됐다는 인태기를 저는 도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근데 웬걸, 편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괜히 한다고 했나? 내가 이거 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거 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겠어? 근데 한다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일단 하나 올려보자. 네, 아디아디 챌린지 영상입니다.

하실 텐데 저 뒤에 보시면 6월 28일 포스터 조그맣게 있습니다. 네, 제가 영상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고 기획 편집에 대해 너무 모르니까 어설펐어요. 나 이 영상 600회 정도만 나와도 너무 좋겠다. 근데 초심자의 행운일까요? 5만 회가 넘게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지? 이걸 본다고? 왜? 제가 찍고 제가 편집했는데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주는구나. 나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영상에 욕심이 생깁니다. 퇴근하고요 편집 공부를 시작해요.

0: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우리 코레일 홍보팀에서 SNS 담당자를 뽑았고요. 저는 지원을 해서 정식으로 발령을 받아 이렇게 기획, 출연, 편집까지 하는 미스기관사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낯선 일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공부를 했더니 기회로 돌아왔어요. 코레일 유튜브를 알릴 수 있었던 영상, 우리 SNS 팀원들과 함께 만든 영상, 세계로가 영상입니다.
1: 유 교사님, KTX 총영 세계로

0: 이번엔 무슨 영상인지 좀 아셨나요? 아, 그러세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은 KTX 청룡 홍보 영상이에요. 찍은 영상을 보니까 나 꽤 잘만 까지네? 나 눈이 좀 보라있네? 나 지금 즐기고 있구나. 이 영상 유튜브 조회수가 316만 회를 기록합니다. 이 외에도 최고 조회수 470만의 많은 영상들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 벌써 세 번째 직업을 가졌는데 저 정말 잘못된 건가요?
1: 아니요.
0: 직업과 업무의 변화를 줬더니 제 인생에 정말 많은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간호사 준비할 때는 생명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었고요. 기관사 준비할 때는 전기, 기계, 운전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유튜버가 되니까 이제는 기획, 연출, 연기자, 편집자까지 되어야 하니까 배울 기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렇게 유튜브로 보기만 했던 세바시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고요. 아, 얼마 전에 모두가 다 아는 기업에서 광고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네, 못했어요. 네, 못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다른 기업을 홍보해주는 게 쉽지가 않겠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직업과 업무에 변화를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떤 가능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평생 몰랐을 거예요. 들으면서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막 대단한 마음가짐으로 또 대단한 깊은 생각으로 굉장히 특별한 변화를 준 건 아니거든요. 일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작은 행동, 회사 안에서 다양한 도전들로 또 다른 나를 발견했고요. 또 내가 즐거워하는 게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회사 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사 안에서 저를 찾았는데 어떻게 회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닌가요? 네. 저는 하마터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뭘 즐기고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갈 뻔했습니다. 꼭 직업을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회를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급 받고 조금이라도 내가 즐거운 일 하면 좋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새로운 많은 기회들로 가득한 여러분만의 인생 열차를 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더 열린 기회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AI 시대 성공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AI 미래 포럼 공동의장 오순영 씨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 낯설게 바라볼 때 기회가 생깁니다. 코레일 SNS팀 강하영 씨의 강연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조리 누엘이 부른 사랑은 기차를 타고, 시나 이스턴의 모닝 트레인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세바시는 영화 집으로의 OST, 할머니와 장난감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 지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0: 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소인수 확대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만찬, 친교 일정 등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동 정상회담은 한일 간 셔틀 외교가 일본의 정치 리더십 변동에도 흔들림 없이 제 궤도에 안착했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외신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미중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지만 이란 문제에 대한 양측의 온도차가 드러났고 대만, 반도체, 무역 갈등 등 양국의 구조적 충돌 요인은 그대로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V 원장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방송 편성 책임자이자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전 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KTV는 권력을 견제 비판하는 일반적 언론이 아니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용 전기주차권을 과다하게 발급해 공항 주차난을 가중했다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공사는 입장문을 내고 전기권 관리 소홀로 국민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부실했던 업무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기권 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과 인천공항공사 및 자회사 관계사 직원들이 인천공항 전체 주차 면적의 85%에 달하는 31,265건의 정기 주차권을 발급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는데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 주차권을 휴가철 해외여행 때 쓰는 등 사적으로 전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는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절대로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X에 올린 글에서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 수석은 청와대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는 질문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며 국민 10명 중 1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고 협력 업체도 1,700개가량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쯤 핵추진 잠수함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잠 도입 사업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한미 간 후속 협의가 더딘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핵잠 도입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돈을 버는 것은 일상의 유지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비싼 물건의 소유, 더 사치스러운 서비스를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과 자신의 시간을 맞바꾸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더 값비싼 물질의 소유, 더 많은 자유의 확보. 당신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시나요?
2: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A 거짓말, 요즘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라는 제목으로 서상복 소장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술이 저희 아버지를 드신 거죠.
5: 네네. 아.
4: 그래가지고 산꼭대기 올라오면서도
5: 네.
4: 상보가 이러면서 네. 산꼭대기를 올 6학년 졸업할 때쯤.
5: 네네.
4: 그리고 올라오셔서 하신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5: 네.
4: 네 나이가 이제 중학교 갈 나이인데 돈이 많이 든다 중학교는.
5: 네.
4: 내가 니를 데려가서 단강에서 일해서 니를 학비를 대주마. 그때 강원도 정선군
5: 네.
4: 사부급 고안리.
5: 아 사북 예.
4: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동원 탄자라고 있어요.
6: 네. 네.
4: 그 저런 거 기억나세요? 막장 인생.
6: 그럼요.
5: 네.
4: 막장 인생이 탄강 용어예요.
6: 네.
5: 아.
4: 선산부라고 탄강 굴을 파고 들어가서
5: 네.
4: 그 다이너마이트도 터뜨리고 끝에 굴을 팔 때 제일 많이 죽어요.
5: 제일 많이 사고가 제일 많이
4: 나죠. 무너지기도 하고.
5: 무너져서.
4: 그래서 돈은 세 배로 받지만.
5: 예 목숨 걸고.
4: 물론 근로자들이.
5: 목숨 걸고 하는.
4: 근데 목숨을 걸다 보니까
5: 예.
4: 말이 막장 인생이야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목숨 걸고 살아야 되고 대부분 반쯤 죽어가고
5: 우리가 뭐 막장 드라마
4: 네, 막장 드라마 할 때 막장
5: 그 막장이
4: 예, 그 막장
5: 거기서
4: 그 탄강 굴의 그 제일 안쪽을 막장이라고 그래요
5: 아.
4: 장소를
5: 아.
4: 그래서 막장 인생 그러면 선산부가 들어가서 다이너마이트 터뜨리고 그럼 언제 죽을지
5: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4: 그러니까 이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5: 막 쓰는군요
4: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친구들이 야. 실제 막 죽고. 그러니까 아. 내일이 없으니까 술을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술 먹는 사람 옆에 술집에
5: 그렇죠.
4: 여성분들이 아니. 술이 채면
5: 막아버리고
4: 그러면서 저희 집에는 돈이 없고.
5: 그러니까 옛날 그 예. 동네 뭐 물망초 해서 맥주 양주 써 있고 뭐 이런 집들이 많았잖아요.
4: 맞아, 맞아요.
5: 뭐. 이름도 다 물망초.
4: 혹시 뭐. 거기 근무하시나요?
5: 네? 아니. 네.
6: 어떻게 알지?
5: 치고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네. 맥주 양주 맞습니다. 써 있고 이름도 다 뭐 물망초,
4: 그래서,
5: 청실 홍실 뭐 이렇게 네. 써 붙여서 맞아요. 써 있는 거 뭐 있잖아요.
4: 그 탄강촌에는 돼지고기 네. 집도 많지만
5: 네.
4: 그 탄강 그 가루가 내려가는 실제 돼지고기 내려가는데
5: 네.
4: 돼지고기 먹다 보니까 술을 먹고 술 먹다 보니까 아, 돈은 뺏기고.
5: 그렇죠.
4: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 정신질환이 열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알코올 우전증. 그래서 제가 상담가가 된 것 같은데
5: 예.
4: 저희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저를 보면
5: 예.
4: 그때 제 키가 저희 아버지가 저랑 키가 같거든요.
5: 예.
4: 그 얼굴도 몸무게도 다 비슷해. 저희 아버지 옷이 저랑 똑같고
5: 예.
4: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면 누구를 받겠습니까?
6: 본인
4: 자기 본인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술이 취했으면 제일 자주 했던 말이 내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죽어야 돼 왜 동네 나병 할아버지의 아들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들이잖아
5: 그렇죠
4: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돌을 던지면서 저희 아버지를 문둥이 새끼라고 하면서 이렇게 던졌고 저희 아버지가 그걸 학대를 당하고
5: 상처가 많으시구나
4: 사셔놓으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 인생이 너무 싫은데
5: 네.
4: 오늘 보니까 목소리도 닮았고 얼굴도 닮았고 제 아내 말을 빌리면 저희 아버지가 더 잘생겼다 하더라고요
6: 아하.
4: 저보다 더 잘생겼다
6: 네.
4: 그러니 그 머리도 또 똑똑한데다

0: 그 이게 그래서 신체 한 장을 했는데 어느 날 거울처럼 똑같은 놈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니까 정말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은 계속 두드려 패고 이렇게 두드려 패고 그 패는 것 중에 약 80%는 교회 다닌다고 패고 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이렇게 칼 들고 있다 찌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걸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당시도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5분을 지나면 다시 행복해져요.
1: 아, 그 조울증도 좀 있으셨나 보네요.
0: 아니, 제가 행복하죠.
1: 아, 목사님 왜요?
0: 예, 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안 미웠어요. 4살로 보이더라고.
2: 아.
0: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이게 뚫어 보이는. 그게 성령을 카운셀러라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 저희 아버지가 4살로 보이니까 아, 중학생이 4살 돌봐야지.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주무시 이불도 덮어주고.
3: 맞았는데.
0: 예예. 그, 예. 그러면서 또 공부도 하고. 좀 전에 맞았는데. 잠도 잘 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생활도 잘하고
1: 그러니까 어머님도 집을 나가신 원인이 다 아버지가
0: 그렇죠
1: 험하게 하셔서 네. 다 나가신
0: 그때 거군요. 아버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아버지가 네. 저희 어머니를 많이 때리셨죠 그래서 저를 때리는 거는 이틀에 한 번이면 저희 네. 어머니는 저보다는 반 정도 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자꾸 가니까
1: 아, 나가서 네,
0: 더 많이 때리는데 네. 저희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때리는 그러면 제가 나서서 막아요. 막으면 아버지가 저를 계속 때려.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날 때리라, 날 때리라. 그리고 앞에 중간에 맞고. 그러면은 지금도 저희 어머니 귀가 하나 안 들려요. 그래서 예.
1: 아니, 목사님만 때렸어요? 목사님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0: 아 제가 동생처럼 했어야 되는데.
1: 예, 왜요?
0: 누나들은 그때부터
1: 또 나갔고
0: 예. 없으니까 동생들은 예. 자는 척을 많이 했고
3: 아 동생들이 아. 있었고
0: 동생들이 탈 예. 탈출 방법은 자는 척을 많이 했고
1: 예.
0: 동생들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아. 어리 어머니에서
1: 예, 그렇죠 어리니까
0: 그다음에 그런 시간 미울 짓을 별로 안 하고 결정적인 동생들이 방어하는 방법이 아버지 나 때리기만 하면 가출해 버려요 남동생이 특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때리면 저거는 가출을 한다. 근데 서상복이 저거는 때려도 가출을 안 한다. 왜? 네. 저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상복아 내 네 믿고서 한다. 니는 가출하면 안 돼. 니는 내 니 아니면 애시당초 나랑 여기 살 줄 안았어.
1: 예.
0: 네 아버지 보기도 싫은데 예. 내 네 때문에 산다. 그러면 저는 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상담이 되고 보니까 상담가를 하면서 청소년을 만나면 아버지가 자식 청소년을 때린 것은 자식들은 용서도 해요. 좀 풀리기도 하고. 근데 자식이 보는 앞에 어머니를
1: 아,
0: 그 그렇죠. 아버지가 때린 것은
1: 아, 평생하지.
0: 이게 분노가 네. 청소년들이 1위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당시에 제가 맞을 때보다 저희 그렇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제 눈앞에서 때릴 때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가장 아버지가 싫었고 미웠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죠. 네, 네.
2: 근데 이렇게 폭력이 지속되다 보면은 나중에 좀 무뎌지잖아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단계가 올라가면서 더 큰 폭력으로 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0: 그때 아버지가 제일 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것 중에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1: 네.
0: 어머니에게 지약도 먹이셨어요.
1: 에?
0: 그래서
1: 그 살인 미수 아니에요?
0: 그렇죠. 그 당시. 그 당시에 지약이 요즘은 치사량이 지도 별로 없지만
1: 네.
0: 사람은 먹어도 죽지는 않는 지약이더라 요즘은
1: 그런데
0: 네. 그 당시에 옛날은 지약은 사람이 먹어도 죽어요.
1: 아 그럼요.
0: 예 그런 지약을 지가 많았거든.
1: 예, 예.
0: 그 지약을 군데군데 놔두니까 저희 아버지가 열 받아가지고
1: 또 술 취했어.
0: 예 술 취해가지고 열 받으면 한 번씩 욕 먹고 죽어라 이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 뚜껑 탁 열리면서
1: 네,
0: 그래 먹고 죽을게 이러면서 두 번은 저희 아버지가 먹고 죽으라 해서 저희 아버지가 드셨고 또 나머지 두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앞에서 그냥 내가 먹고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시고
1: 다 보신 거 아니에요?
0: 예, 보고 제가 업고 어머니를 빨리 병원에 가서 위 세척을 하고 저는 아들로서는 이런 경험은 안 하는 게 맞겠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하죠.

0: 그 이후에도 또 그런 폭력이 또
1: 네,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는 뭐 고정 그렇게 끝났다면 네. 그 다음에는 저를 네. 어느 날 잘 때도 저를 칼로 찌르셔가지고 여기 손목에 여기 발자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머리는 시카리 반쯤 이렇게 꼽혀고 그래서 제 방에 피가 좀 이렇게 다 덮였죠. 그래서 아, 그때 제가 충격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병원에서 학생 오늘 밤을 못 넘기고 죽네 의사가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꼬맨 자극이 지금 네 옷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 집회 가면 목사님 뻥이죠.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너는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어라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0: 무슨
1: 말이야? 무슨 뜻이야? 도마 패러디.
2: 너무 갑자기.
1: 그런데 아 그 병원에서 제가 집에 오니까 저희 네. 아버지가 제 피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술이 최고, 식칼 던져놓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저희 아버지를 안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저희 아버지를 여전히 저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 아무리 봐도 저희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과 제가 짧은 대화에 너도 죽을 죄인인데 내가 피 흘려 사랑했다. 근데 오늘 밤에는 네 애비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가 사랑하는 네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해줘라. 그래 그러면 그거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제 피를 다 닦아내고 저희 아버지 주무시는데 입을 덮고 팔을 이렇게 저희 아버지 목을 이렇게 안고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영적 기도를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했어요.
0: 이게 중학생 때?
1: 예, 중학교 2학년 때 중. 예.
0: 와.
1: 그리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 기도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술 기운에.
0: 아.
1: 그게 아마 제가 가정사역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 그리고 아.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밑거름도 된 것이 아닌가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희 아버지를 제가 용서한 게 아닌 거죠. 용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제 속에서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았나 봐요. 그 뒤로도 그 뒷날도 축구하러 가고 막 제가
0: 와.
1: 제 축구부 부장을 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아침 일찍 축구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새벽 기도도 늘 가고 이렇게 하고.
0: 아버님 지금 생존해 계세요?
1: 아버지 73에 그 심근경색이 와서 1년을 병원에 계시다가
0: 돌아가셨어요?
1: 7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0: 네.
1: 70세 때 저희 집사람이 아버님 예수 믿어야죠? 오냐? 믿어마. 그래가지고 목사님 세 분 예. 모셔가서 영접기도 하고
0: 예.
1: 저희 아버지 믿고 1년은 신앙 그 혼자 그래도 믿고 71세에 돌아가셨죠.
0: 네.
1: 저희 아버지 천국 가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0: 예.
2: 어떻게 보면 미움의 마음보다 좀 긍휼히 네. 여기는 마음이
0: 그렇죠.
2: 크셨던
0: 하나님이 주신 그렇죠. 마음이네요.
1: 네, 네, 네. 그렇죠.
0: 그 사실 아까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는데 요즘 네. 뭐 중2병이라고도 하지만 네, 네. 가장 예민한 나이잖아요. 그리고 반항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 나를 그렇게 폭행한 아버지를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있을까? 요즘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정말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1: 아마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예.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까? 네. 그런 힘이
0: 예.
1: 그것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성령이 충만하면
0: 예.
1: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실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0: 예.
1: 그 동력이 된 원동력은 아마 그 제가 늘 새벽 기도를
0: 예.
1: 그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0: 야.
1: 새벽 기도를 와. 1년에 거의 300일은 갖는 것 같아요. 65일은 새벽 기도 맞는 날이고 그 힘이 제 속에서 아마 계속 성령이 충만하면서 성경도 1년에 3독씩 했던 것 같아요. 한문 성경, 한글 성경, 영어 성경 1년에 그렇게 하면서 중학교 들어갈 때 전국 꼴찌였거든요.
0: 네.
1: 당연하죠 뭐.
0: 당연하죠. 학교도 안 다녔는데 뭐.
1: 근데 중2 때부터 상위 10% 안에 들기 시작하고 중3 때부터 전체 1, 2등을 다투다가 고등학교 때는 계속 전교 1등을 한 그게 아마 성경으로 계속 읽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성경이 어렵잖아요.
0: 어렵죠.
1: 근데 그게 쉽더라고요. 은혜가 되니까.

0: 성경이 쉬운 책으로 읽혀지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네. 공부가 쉬워지는 그랬대.
1: 국영수가 은혜가 되면은 네네. 전교 1등 하죠.
0: 네네. 네.
2: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1: 은혜죠. 난 네. 들어본 적도 그러니까. 잘 없는데.
0: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그런 전교 회장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학원에 그 강사 원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네. 와서 네. 상보가 네 학원 다녀라. 지금 생각하니까 장사술인 것 같아.
1: 그렇죠.
0: 난 이게 두목 비슷한 걸 끌고 들어가면 예. 쭉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때 네. 그건 저는 은혜롭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때 네, 네. 이야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공부를 하게 하네. 그래서 학원을 몇 개를 무료로 다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학원이 두 개가 웅변학원 예. 그 다음에 속독학원. 그래서 속독도 지금도 책을 세 배로 빨리 보거든요.
2: 성경도 빨리 보겠네.
0: 예, 성경도 빨리. 그래서 삼독을 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웅변학원은 제가 지금 가르쳐야 되잖아. 예. 설교하잖아. 그 학교 선생님.
2: 스피치 은사.
0: 예, 스피치를 하나님이 말을 잘 못했잖아, 또.
2: 그래서 그렇죠,
0: 웅변학원을 통해서 발음 교정도 하고. 예. 그래서 아마 전국대회에서 제일 상 높았던 게 동메달, 동상까지 한탄 적이냐. 도대표도.
1: 웅변.
2: 이 연사 외칩니다. 예, 이거 아니에요. 예.
0: 특히 방공웅변.
2: 방공웅변.
0: 방공변은 공상당 사실은 좋은 추억이 안 남아 있어요.
2: 왜요?
0: 선생님들이 막
2: 시켜서
0: 못 외웠다고 혼나고 막 내용도 사기가 많아요. 뭐. 방공변은 웬만한 가족 중에 기순 용사가 있고 막 웃는데 선생님들이 원고를
2: 계속 써오는구나.
0: 진짜 괴로웠어요. 이 연사 외칩니다. 안 외치고 싶어.
2: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승복인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네?
0: 그 제가 이승복이었어요.
2: 네, 나는 공상당이 싫어요. 승복이 형이 왜 지금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0: 야, 저희 할아버지 남아했다고 막 사기치고 이랬던 것 같아요.
2: 아, 그 응변 내용 중에.
0: 예,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2: 하라고 시켜서.
0: 예,
2: 우리 할아버지는 북에서 그렇죠.
0: 북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아, 그래서 제가 북한만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좋은 교육이 아니었다.
2: 아니, 내용은 안 좋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내가 자신 있게 그렇죠. 소리를 외칠 수 있는 훈련을 하신 거잖아요.
0: 예, 지금 그 간이 좀 커진
2: 네네.
0: 늑대밖에 늑대랑 친구했던 그거를 다 극복하는 계기가 웅변학원.
2: 네.
0: 그 하고 원장님은 지금도 감사하죠.
2: 아, 근데 어땠길래 어렸을 때 소상복 안고 울어주기를 했다는 게 왜 안고 울어주기를 한 거예요?
0: 아,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눈물이 나거든요.
2: 아,
0: 지금 그 생각하면.
2: 네.
0: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저희 아버지 때문에 탄강에 갔잖아요.
2: 네.
0: 그럼 제가 새벽 기도로 갔어요.
2: 네.
0: 새벽 기도로 가면 떡 앉아 있으면 네. 그 전도사님이 담임이셨는데 교회 성도는 한 100명 정도.
2: 예.
0: 요즘 같으면 다 목사님이 하시는데 담임 전도사님께서 예. 설교를 하시고 예. 갑자기 저희도 오셔서 머리 빡빡 밀고 옷을 1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있는 옷이잖아요.
2: 예, 크게. 예.
0: 그 당시 이렇게 가지고 앉아가지고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2: 네네.
0: 그런데 제일 앞에 앉았어요. 제가.
2: 네.
0: 그래도 그 기도하고 있으면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처음 만났을 때도 상보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란다. 그래서 너 안고 기도해 줘도 될까?
2: 네.
0: 전도사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첫 시작이. 그리고 그날 저녁 그날 아침에 전도사님이 저를 안고 기도하는데 10분 내도록 우시는 거예요. 저를 잘 모르는데.
2: 네, 뭐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0: 예, 예. 새벽 기도가 처음 간 날인데.
2: 네.
0: 그래서 왜 이러죠? 그때도 10분 정도 울고 나서 끝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 이건 예수님이다.
2: 예.
0: 날 모르는데, 왜 이렇게 날 안고 울지? 그때 사람에게 처음 안겨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사람에게도 처음 안겨봤잖아요. 그 예수님의 품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부터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으셨나? 서상복이 안고 울어주기 당번. 이걸 만들더만은, 뒤에 교회 뒤에다, 칠판에다가, 이렇게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주일은 전도사님, 월요일은 장로님 한 분,
2: 어머나.
0: 5일은 권사님 다섯 분 이렇게 어. 해가지고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상보가 오는 내가 당번이다 그러시면서
2: 어머나.
0: 저를 안고 기도하는데 이걸 중1 때부터 해서 고3 때까지 6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를 안고 기도할 때마다 90%는 다 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이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품위,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대한 빚짐이 있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고 기도하고 나면 불행이라는 느낌이 잘 없었어요. 예. 그래서 늘 밝고 명랑하게. 예. 지금도 불행해 보이진 않잖아요. 네네. 네. 이게 그때 얼굴입니다.
1: 근데 우리 또 수장님은 이 가정 상담 이전에 초등학교 교사로도 또 일을 하셨었네요.
0: 네, 맞습니다. 예. 아마 그 제가 산에 있을 때 아까 건빵 네네. 한 가마니 갖다 주고 이랬던 선생님들. 네. 그리고 학교 별로 가지도 않았는데 결석 처리를 안 하시고.
1: 예, 너무 좋아.
0: 중학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선생님들. 예. 그런데 그 선생님을 그렇다. 내가 한센병 할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섬기고 이런 거 예. 보니까 아, 하나님이 뭔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내 태어난 이유인 것 같다. 네. 그래서 그게 학교 선생님으로 제가 그때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 길을 준비를 해서 대구 교대를 가게 네. 되고 네.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죠. 네. 아.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서 가정사역과 네. 상담과 이걸 병행을 하면서 같이 네. 했는데 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네. 옛날 선생님들처럼 예. 건빵 대신에 짜장면으로 예, 예. 그래서 한 반에 저희들 반에 한 60명이 평균 저희 반 제자가 60명이면 나누어서 예. 한꺼번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또 대단하죠. 예. 그걸 또 환영해주고 네, 네.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반 나눠서 오기도 하고 주말에 토요일에 어떨 때는 3분의 1씩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면 제가 짜장면 집에 시키면 짜장면과 짬뽕 중에 골라봐 이렇게 해서 네. 주문을 하면 택시가 몇 대가 와요.
2: 아? 그치.
0: 짜장면 배달부가 짜장면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20몇 개 뭐 30개 이렇게 시키니까 식당 3개 짜장면에서 서로 연결해서 택시로 쫙 오더라고. 그 아파트 밑에 택시가 쫙 서니까 동네 주민들이 구경하러 나오고 이게 뭔 일이고 이게.
1: 예, 그렇죠.
0: 이런 이상한 짓을 제가 학교 교사로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기억나는 제자가 똥집을 제인데요.
1: 네?
0: 똥집 기억납니까?
1: 아, 이거 똥집 네. 많이 했죠. 네.
0: 수업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3: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4: CBS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경기 고양시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입니다.
1: 늦기 전에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꼬르네의 귀향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꼬르네이는 젊어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가서 가축 장사로 상당한 재산을 모아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들인 하인과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고르네이는 아내를 심하게 구타하고 울며 매달리던 어린 딸을 밀쳐서 딸의 팔이 부러지게 하고는 다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해보고

0: 새로운 장사도 시작해보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고 급기야 모아놓은 전 재산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17년 후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거린 노인이 된 꼬르네이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늙고 병색이 짙은 초라한 몰골로 고향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팔이 구부러진 어느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꼬르네의 형색을 불쌍히 여긴 그 여인은 그가 자신의 집에 유숙하도록 권했습니다. 여인을 따라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 유숙하게 된 꼬르네이는 팔이 구부러진 여인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7년 전 아버지로 인해 팔이 꺾이고 구부러진 장애를 당한 딸은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가난한 농노에게 시집을 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꼬르네이는 평생 자신만이 고통받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딸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조용히 딸의 집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 자신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아들 부부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꼬르네이는 아내가 하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해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꼬르네이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 없는 꼬르네이는 다시 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꼬르네이는 딸에게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차마 밝히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딸은 그가 죽은 후에야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을 쫓아낸 후 후회를 하고 용서해주고 다시 집으로 맞아들일 생각에 남편을 찾아 나서지만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해 속에 17년이나 떨어져 지내다가 마지막으로 만난 부부는 결국 화해를 하지 못하고 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미움과 원망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상대가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늦게 전에 화해하십시오.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경기 고양시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였습니다.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3.1교회 송태근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기억나시죠? 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파란만은 짧은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결국 계획과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갈보리 언덕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마디를 남긴 채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얼마 동안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남겼던 유명한 대위임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자, 그러고 보니까 마태의 기록만 놓고 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오셨고 떠나실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시리라? 성령이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좋아하는 정서가 무엇일까? 예수님도 온전한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정서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겠지만 고민하여 슬퍼하사, 예수님도 정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서 속에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서가 뭐냐 하면 함께하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함께하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흉내낼 줄 알고 그걸 닮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셨는지 우리 성경 몇 구절을 보십시다. 26장 18절을 보세요.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도 유월절을 누구랑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제자들,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그래서 26장 전체를 보면 가장 자주 많이 반복한 표현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2: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1: 여기서도 함께 앉으셨더니. 자, 29절로 건너가서 시작!
2: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 네, 여기서도 함께 함께 함께

0: 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드디어 이 함께함의 주제가 오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공간에서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과연 이 제자들의 장담이 이때만 해도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진심이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시험을 받는가? 성경을 좀 볼까요? 36절로 건너갔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또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내가 저기 좀 멀리 떨어진 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 기도할 동안에 기다리라는 얘길까요?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는 얘길까요?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1: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0: 네. 다른 제자들은 좀 멀찍이 남겨놓고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세 명을, 요 세 명의 그룹은 이너서클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도 소위 변화산이라는 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지금 여기 모습처럼 비슷하게 너희들은 좀 여기 있어라, 내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리고 함께 산 정상까지 데리고 올라갔던 제자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예수님의 변모된 영광스러운 광채도 본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광경이 얼마나 광휘가 찬란하고 놀라웠던지 그들이 말을 못했어요. 설명을 못했어요. 우리도 너무너무 엄청난 걸 목격하게 되면 우리의 어휘가 부족해서 어안이 벙벙하고 입만 쩍 벌릴 때가 있죠. 그런 엄청난 영광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이제 그것을 미리 이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향후 우리가 만나게 될 최종적 영광이 이거보다 더할 것이다. 잠시 맛본 영광도 이렇게 엄청나건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함께할 저 나라에서 누릴 광채는 더 엄청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충만한 영광을 목도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라는 이제 견디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 스며드는 죽음의 위협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목숨을 조이고 있는 이 현장에 이 제자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게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 순서 속에서 슬쩍 말하고 싶은 거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척 가지는 과정은 아니에요. 반드시 이 땅에 약하고 악하고 비열한 품성을 가진 우리들이 잘라내고 솎아내야 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38절.
1: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

0: 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1: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솔직한 그 치열한 내면의 고통을 그대로 마태는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앞에 3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서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이 마주해야 될그 어떤 가상의 고통이 아닌 리얼리티, 실제예요. 얼마나 그것이 피하고 싶었고 힘들었던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오히려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을 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위협이 이목 밑에까지 다가와 있는 이 순간이 예수님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와의 단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면밀히 연구를 해보면 이게 예수님의 독자적인 기도문이 아니에요. 어디서 중요한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42편을 보세요.
0: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 여기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낙심과 죽음의 위협과 고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0: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 패턴이 똑같아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43편.
0: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 자, 우리가 지금 석절을 읽었어요.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 지금 43편 5절을 보시면 공통적인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시인은 지금 낙심밖에 할게 없고 불안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케 하겠다. 그 말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을 보면 바로 이 시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냈고 이 시편을 기초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볼까요? 여기 역사적인 위대한 전환점이 한 글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39절을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위대한 그러나라는 전환점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4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0: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1: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 몇 번의 기도를 하셨나요? 결국은 세 번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하냐 하면 완전한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남기죠. 너무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아파서 절망이 돼서 이 사도인데 왜 하나님이 하필 나에게 이런 떨쳐낼 수 없는 불치의 병을 허락하실까 몇 번 간구했다고 돼 있죠? 세 번 간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한 번하고 치우는 것도 아니고 두 번하고 치우는 것도 아니에요. 세 번까지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면 죽음을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하고 기도를 치우지 마세요. 몇 번까지 해야 돼요? 최소한 예수님처럼 세 번까지는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분명해. 내가 이 잔을 마셔야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확정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첫 번째 기도의 장면을 다시 가보세요. 이렇게 39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님 이거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어떤 하고 못하고의 능력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그 뜻이에요.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제가 아버지의 계획에 아버지의 시간표에 구속의 스케줄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한 번씩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 현장에 올 때마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깊은 잠이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제자들에게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전부 도망가고 배반하고 모른다 부인하고 실패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의 깊은 잠은 실제 생활에서 너무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는 것이 그래도 좀 같이 있어주지 않겠니? 이 초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결론. 그럼 뭐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인생들을 그렇게 함께 하기를 좋아하시고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 고독한 밤에 그 외로운 밤에 죽음 같은 밤에 너희들 나랑 깨워서 같이 함께 해줄 수 있겠니? 뭐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서로 진득한 시간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뭐 하죠?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계속

0: 영원히 함께 머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함께 하겠다는 뜻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이 제자국 공동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는데 무슨 이론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함께하는 은혜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3.1교회 송태근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매년 스승의 날마다 변함없이 떠오르는 선생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를 믿어주셨고 용기를 잃지 마라 끝까지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 여러분은 그런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을 스승으로 부르며 따랐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세찬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기를 살기를 당부하셨으니까요. 우리도 그 선생님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겠죠? 박성욱의 CCM 캠프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밤 오늘 첫 곡은 강중현의 한 달란트 함께 들었습니다. 아 그래 오늘 스승의 날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생각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스승 정말 온전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만나고 싶네요. 네, 우리 인생의 스승, 내 인생의 온전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 전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숙제 잘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맞는데 숙제 안 하면 야단 맞잖아요. 박성우의 CCN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N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려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이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빨리 말하는 이유 알죠? 오늘 CCN 캠프 초대석 준비됐습니다. 오,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예배팀 모셨어요. 진짜 모시기 힘든 분들 딱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지금 CCN 캠프 유튜브 보시면 바로 보이는 라디오. 예, 보이시죠? 저 보이시죠? 네, 보실 수 있고요. 아, 나는 그래도 라디오가 좋아. 음악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앱으로 또 라디오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CCN 캠프 유튜브 오셔서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 어려운 분 모셨는데 부탁드려요. 광고 듣고 바로 캠프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GCM 캠프 초대석 잔치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우! 아티스트를 만나서 음악과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눠보는 시간, 캠프 초대석 132번째 시간. 오늘은 잔치 공동체 멤버들 중에서 잘생긴 순으로 모셨습니다. 세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잔치 공동체 뭐 그런 거 없나요? 우리는
1: 그럼 어떨까요?
0: 아니야.
1: 제요.
0: 어우, 체하겠다. 네, 잔치 공동체 세 분 모셨는데 한 분씩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2: 네, 저는 잔치 공동체에서 건반 치고 또 밴드 마스터 하고 있고요. 작곡하고 있는 김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잔치 공동체에서 영상 총괄도 하면서 행정 총괄도 하면서 부대표이기도 한 정석찬이라고 합니다.
0: 네, 영상과 행정 총괄 그럼 실세
2: 다 하신다고
0: 거죠? 네.
4: 네, 저는 잔치 공동체의 대표 양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양기훈 목사님이시잖아요.
4: 예, 최근에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헌신의 길 주님께서 어디로 부르든지 아멘, 끝까지 아멘. 헌신하시기를
4: 아멘, 아멘.
0: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전도사님이셨죠.
4: 네, 맞습니다.
0: 그 사이에 업그레이드
4: 감사합니다.
0: 업그레이드라고 볼
3: 전직을 하셨죠.
4: 낮은 길로 예.
0: 네, 낮은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네. 어머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잘생겨 보여지는 거는 저만의 착각인건 아니겠죠?
4: 네, 살도 좀 빼고 네네. 요즘에 조금 신경 좀 쓰고 있습니다.
0: 갑자기요?
4: 네, 최근에 제가 좀 너무 막 다닌다 찬양사역 하는데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존경하는 어르신들이 이제 좀 하셔가지고
0: 네네네.
4: 제가 이제 좀 좀 머리도 좀 이쁘게 자르고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 좀 이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0: 비주얼 그룹으로 거듭나는 건가요? 잔치 공동체? 이름도 좀 이러다간 페스티벌 커뮤니티 이런 걸로 주라고 걱정되는데 갑자기. 제가 사실 잔치 공동체가 우리가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의 느낌이 너무 좋고 또 음악도 너무 좋고 그때 정말 이 좁은 방에서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사이에 잔치 공동체 체급이

0: 많이 올라갔어요.
1: 그랬나요? 네,
0: 많이 그 아닌가요?
1: 그랬나요?
0: 제가 그런 걸 알고 섭외했는데.
2: 아, 전 저희끼리만 만나가지고 잘 네. 이게 모르는.
1: 아, 저희끼리 그러시구나. 그냥 맨날 똑같아 행복해.
0: 아, 그래도 그 동안 계속 음악도 발표하시고 또 네. 라이브 예배도 워십도 함께하시고 또 많은 회중과 또 초청 사역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맞습니다. 됐잖아요.
1: 네, 네. 맞아요. 네.
0: 그러면 그럼 올라간 거죠. 네. 그럼 올라간 겁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대표님도 목사님으로 업그레이드 됐으니 이제 더 더 큰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데 오늘은 사실. 잔치 공동체가 최근에 앨범이 예, 멋진 앨범이 나왔어요. 예. 아, 표지가 정말 멋져요, 정말. 저는 그래서 잔치 공동체가 컨셉을 바꿨나. 어, 갑자기 자기들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 이렇게 성스러운 분위기다. 이게 약간 이거 자본의 물이 들어갔나 오해를 했는데 음악을 들어보니까 아, 그냥 그대로 우리 친구들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구나 느낌이 있어서. 그 음반 이야기, 또 노래 이야기, 또 그동안의 사역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 제가 초청을 부탁드려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잔치 공동체 새 앨범 중에서 한 곡 듣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어떤 곡 소개해 주시겠어요?
2: 먼저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0: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네, 네.
2: 듣고 싶네요.
0: 아, 이 곡은 누가 쓰셨나요?
2: 이 곡은 저랑 제 아내가 같이 썼는데요.
0: 아.
2: 이 곡은 좀 사연이 있는 곡이에요.
0: 아, 그럼 우리 음악 듣고.
2: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아, 먼저 하시겠어요? 아, 사연을 듣고 들으면 음악이 더 깊어질 것 같기도 한데.
2: 맞아요, 맞아요.
0: 좋습니다. 좀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2: 제가 이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 곡을 쓰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좀 처음에 좀 웃겼어요. 왜냐면은 말 습관이 있으신데 뭐냐면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0: 오, 진짜? 그러니까,
2: 근데, 네, 이게 막 그 공동체가 굉장히 좀 우울한 상황이고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나가지고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한다 막 이러셔가지고
0: 오, 네네네.
2: 사람들이 좀 비웃었습니다. 사실은 비웃고 좀 특이한 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0: 네네.
2: 근데 방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좀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 이거 참 멋있다. 이 문장으로 곡을 써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이제 그 문장으로 후렴만 써놓고 한참을 좀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제 곡이 나왔죠.
0: 그러니까 이 어떤 선교사님의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멋지게 보이지 않았던 어떤 외침, 네. 뭐 우리 표현으로 선포,
2: 예 맞습니다.
0: 가 마음속에 담겨서 그 마음속을 계속 울려서 노래가 나왔군요.
2: 맞습니다.
0: 야, 그 선포하는데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잖아요.
2: 그죠, 그죠.
0: 곡을 쓴 사람은 한 명인 거죠.
2: 그죠, 그죠.
0: 아, 이 대단한데요. 그러면. 네. 자, 그럼 잔치 공동체의 새 앨범 중에서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같이 듣고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0: 잔치 공동체의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함께 들었습니다. 오, 단순한 가사인데 부르면 부를수록 입에 착착 붙고 또 거의 끝날 때는 그 해외 팬들을 인식한 영어 가사가
1: 최초.
0: 네. 최초. 보통 최초로. 이런 걸 앞쪽에 또 넣거나 하는데 거의 끝날 때쯤에 한 번씩 못 알아들었을까 봐 한번 불러드립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 노래는 우리 양 목사님이 직접 부르신 거죠?
2: 예, 맞습니다.
0: 아, 목소리도 아주 그냥 사분사분하게 그냥. 근데 사실 기쁨을 선택한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데 사실 기쁨을 선택할 수 없는 삶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 이 잔치 공동체는 늘 기쁨 속에 있는.
1: 기쁨을 선택하면서.
0: 네네. 그리고 이렇게 쉽게 편하게 이게 부르는 노래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많은 인생의 고민이 있는 사람들한테 응원이면서도 또 권유이면서도 어떤 본을 보여주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강압적이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보통 이런 노래 세게 하면 여기까지 어떤 팀의 어떤 리더가 생각나지만 여기까지 잔치 공동체의 응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앨범을 내시면서 특별히 뭐 마음에 두시거나 우리 이렇게 한번 이 앨범을 내보자 한 이터널 할렐루야 맞죠? 예, 대한 어떤 컨셉 그런 것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2: 좀 있으셨어요?
0: 아, 없어요.
1: 아니요, 너무 있었죠.
0: 네,
3: 많은데 사실 뭐 제가 담당했던 파트는 사실 예배를 만드는 파트였어서 제가 이제 현장을 만들어야 되는 파트였거든요.
0: 네,
3: 그래서 사실 최대한 많은 분들을 최대한 많은 분들을 모집하자가 사실
0: 예배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3: 네. 이번에 이터널 할렐루야라는 주제였는데 그거 자체가 정말 찬양하고 영원히 우리의 기쁨 되는 예수님을 찬양하자는 취지였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한번 모집해보자 네, 도전이었죠 사실.
0: 오.
3: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집회를 1,000명을 넘긴 적이 없거든요.
0: 네.
3: 그래서 최대한 많이 불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육성으로 나오는 찬양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했어요.

0: 같고요.
1: 네.
0: 현장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영상을 하니까 조명에서는 또 이제 저희 팀이 피드백이 되게 많은 팀이에요.
1: 잔소리가 많다는 얘기죠.
0: 네. 그래서 아, 이번에 조명은 제가 항상 약간 천국같이 잔치같이 밝은 조명을 했었다가 이번엔 조금 대비감 있게 좀 만들어보자라는 피드백이 맞아요. 있었어서
1: 네네.
0: 한번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고민을 했죠.
1: 그런 이야기도 들어주고.
0: 네네.
1: 네네.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정수찬 총괄, 영상 총괄, 행정 총괄이라고 하면 실세께서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2: 그쵸.
1: 말해도 되는 그쵸, 정도고.
2: 그쵸. 완전 그렇죠. 네.
0: 저희 팀은 그런 거 그런 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아 네네.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고
2: 네네. 다 들어주시고
1: 네네. 네.
2: 수용이 진짜 잘 빠르고 잘 되는.
1: 오 그렇지만 결과는 책임지고.
2: 그렇죠.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0: 또 은혜인 게 그렇게 다 들어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제 의도와도 달라도
1: 네네.
0: 정말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은혜 얻는 이 영상이 나오게 돼서 되게 저는 잔치공동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게 좋은 잔치공동체 영향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1: 네네. 네. 음악적으로는 어떠셨어요?
2: 저희가 그 이번 앨범의 주제가 이터널 할렐루야잖아요. 이게
1: 네네.
2: 영원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원히 올려드릴 찬양을 담자라는 거가 이제 포인트였어서
1: 네.
2: 이제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좀 후렴이나 노래 자체를 그렇게 경배하는 곡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게 포인트였고 또 영원히 우리가 평생 동안 부를 수 있는 노래들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또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1: 네네.
2: 모든 악기나 뭐 보컬이나 그 노래를 만들어가는 포인트가 이제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릴 수 있는 가사와 그리고 주제 이렇게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회중들이 함께 그 많은 목소리가 모여서 또 회중 녹음을 많이 받아서 이제 회중분들께서 같이 찬양하는 소리를 좀 앨범에 많이 실으면서 회중 소리를 좀 키우고 이렇게 좀 현장감을 좀 많이 살린 게 또 음악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1: 영원히 부를 노래니까 한 번만 들어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2: 그랬으면 좋겠는데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는데
1: 이게 너무 어려운 화상을 쓰거나
2: 네, 맞아요. 네.
1: 현장에서 레코딩을 목적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같이 부르기에 어렵지 않은 네, 그런 어떤 제한이라면 제한이고 한계라면 한계를 설정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2: 네. 언제나 사실 목표기는 하거든요. 이게 또 예배곡에
1: 근데 사실 음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뭐 특별한 더 음악의 표현이라든가
2: 네.
1: 좀 더 화려한 연주라든가
2: 맞아요.
1: 또 나의 최고의 스킬을 끝까지 한번 표현하고 싶다는 욕심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1,000명의 성도 예배자를 모여서 있다면 만 명의 효과를 보고 싶다는 욕망이
2: 있죠.
1: 있는 게 정상 아닌가요?
2: 그렇죠. 뮤지션이라면 네. 네, 누구든 있어요.
1: 카메라를 잘 이렇게 조여가지고 만 명 같이 보이게 그래 그런 마음들은 어떠셨어요? 저기 대표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약간 느낌상
3: 이번 앨범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 방향성 안에서 합주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다시 이제 실용음악 전공한 이제 친구들이 많은데 실용음악 전공생처럼 연주하지 마라.
2: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요. 너무 실용음악 같아. 이렇게 좀 실용음악 안 하신 분들의 터치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실용음악 한 사람들은 그게 뭔데라고 하지만 뭔지 알죠. 알겠다. 조절하자.
1: 교회에서 예, 전문 세션과 함께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참고하세요.
2: 아 죄송합니다.
1: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군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함께 만들다 보니까 물론 음악에 대한 표현이지만 잔치 공동체 또 공동체잖아요.
2: 네.
1: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너무 목사님처럼 말하는 거 아니야?
0: 그럴 수 있겠네요.
2: 저희도 이제 한번.
1: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2: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 같은데요. 이렇게.
1: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런 어떤 마음을 모아서 이루어진 앨범. 전 그 앨범을 쭉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새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오래된 분도 아는 노래들이 있는데 잔치 공동체 색깔로 표현해 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 선택들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그런 그 곡들을 고르는 결정들.

0: 사실 그 저희는 앨범의 주제가 나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콘티를 이제 다들 고민하면서 짜요. 네네.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어떤 곡이 좋겠다를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이번 이터널 할렐루야 정말 찬양에 대한 주제니까 이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내게 있는 향유 오팝, 내가 정말 온전히 모든 것에 드릴 수 있겠다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들이며도 그런 찬양에 대한 그 찬양을 찾다가 주옥 같은 또 찬양을 찾아서
1: 근데 앨범에 네. 실리지는 못했죠.
0: 그렇죠. 맞아요.
1: 감사와 찬양들이면은 네네.
2: 그래서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디 있지?
1: 신내서 너무 아쉬워.
2: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뭐죠? 그 이찬 목사님의 노래도 네, 많은 가수들이 부르긴 불렀는데 네. 사실 뭐 80년대 이후에 많이 흥행한 노래이기 때문에 요즘에 MZ들에게는 잘 모를 수 있는 노래. 일 것 같은데 또 그 잘 연주하셨더라고요.
1: 네, 그리고 요즘 다음 세대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청소년 청년 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부르는 찬양이 됐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2: 아, 그래요?
1: 다 이렇게 워십하면서 부르거든요.
2: 그래요?
3: 네, 가장 반응이 뜨거운 많이. 찬양이 나로부터 시작드립니다.
1: 진짜.
2: 제가 청년부서를 너무 오랫동안
1: 요즘 막 가면은 막 부흥이 왔어요.
2: 이천 목사님 저작권 괜찮겠는데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도 아무튼 그런 새로운 터치들이 있는데 예, 알려진 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신 곡들을 다시 사용한 건 너무 고마웠고 내게는 향유 오팝은 저희는 진짜 소박한 연주를밖에 못 부르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잔치 공동체가 예쁘게 포장해서 불러주니까 그것도 또 매력이. 이 노래를 어떻게 알지 이분들이? 이 노래 나왔을 때 안 그렇게 우리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발굴해주는 앨범이어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습니다. 앨범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뭐 매번 좋았을 건 아닌 것 같고 좀 어려운 고민 같은 경우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대표님으로서는 늘 모든 결정이 어렵고 힘들고 막 십자가의 길을 아닌 표정인데요.
3: 어려운 거 있었어요?
1: 어려운 거?
0: 이 예배 사실 저희 팀들이 예배를 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모임 나눌 때 네.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 어려움들을 말하라고 하면 사실 말하라고도 안 해요. 근데 어려움에 대해서 누군가가 꺼내기 시작하면 보통 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해요.
2: 두려움.
0: 이 예배를 나도 은혜를 받고 회중들한테도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해를 지나고 이렇게 집회를 만들면 만들수록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약간 조금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2: 익숙해지니까
0: 너무 익숙해지니까 이게 또 누군가에게는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전심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고 사실 준비할 때나 연주할 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3: 네. 저희 팀 특징이 기본적으로 사이가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뭐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음악 잘하는 팀이라고는 뭐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사이 좋은 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어떤 관계적인 어떤 그게 너무 끈끈해요. 사랑하고 예.
2: 지금 잔치 공동체라고 하는 멤버는 몇 명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럼 저희가
1: 18명입니다.
2: 18명? 네. 와, 18명이 다 사이좋게 쉽지 않은데
1: 그렇죠.
2: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거나 엄청난 섬김이 있거나
3: 엄청난 카리스마가 없어서
2: 그러니까 네. 엄청난 섬김이 엄청난 섬김이 오 식당 가면 18명 숫자 다 놔주고 막 이렇게 오 그래요. 사실은 전 잔치 공동체에 처음 등장했을 때의 그 좀 미안해요 힘없는 스타일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 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수록 되게 고마운 팀이거든요. 사실 이 정도 되면 뭐 조금 더 새로운 음악적 시도도 하고 우리도 뭐 사이즈도 더 크게 하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그리고 또 그렇게 발전하는 게 좀 당연하고 그런데도 어떤 음악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변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팀이다.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제가 너무 사심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우리 객관적으로 문자 참여하신 분들의 사연을 잠깐 읽어드리고 다음 노래를 제가 들어볼게요. 와 오늘 초대석 너무 좋네요. 잔치 공동체 정말 좋아하고 더 잘 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신갑주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너무도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은혜로운 사역 많이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0: 하셨고요. 잔치공들도 너무 좋아요. 핸섬님께서 물으셨는데 우후후후 우후후후 이렇게 시작하는 곡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곡 제목을 알려주셔야 돼. 이거 어떤 곡인지 아십니까?
1: 우리에게 복이 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우후후후 우후후 아이 글자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다니까요. 네. 아이 그래요. 자, 두 번째 노래 들으면서 빨리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것 같은데 두 번째는 어떤 곡 소개해 주시겠어요?
2: 평생에 부를 노래라는 곡이
0: 네.
2: 일것 같고요.
0: 네네. 이 곡에 대한 어떤 뭐 이야기, 이 곡은 누가 쓰셨어요?
2: 아, 이 곡은 이제 제가
0: 아, 그러면 또
2: 작곡했는데요. 네.
0: 어떻게 쓰셨는지 또 송스토리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엄마가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됐어 하면서 이제 시편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가 주님의 전에 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이 이제 평생의 소원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됐대요. 이제 이 상황을 그 상황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의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는 그 고백이 너무 이제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 이게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이제 조건 없는 어떤 나의 조건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수 있다면 그게 평생 동안 제일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볼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먼저 사랑이신 노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답가를 부를 수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생에 감사드리는 노래를 할수 있다. 이런 이제 고백들을 좀 담아서 썼고요. 그래서 평생에 부를 이제 노래가 우리의 노래다. 이런 내용으로 노래를 이제 썼습니다.
0: 그러면 곡을 쓰고 가사는 또
2: 가사도 제가 이제
0: 아 그러면
2: 썼습니다.
0: 토탈리 나의 음악이다.
2: 아, 제가 주님께서 주셔서 썼고 팀에서 만들었다.
0: 아 그래요? 그럼 잔치공들 세번 중에서 평생에 부를 노래 우리 김은아 님의 작사 작곡
2: 네,
0: 그리고
2: 작사 작곡은 제가 했고요. 천주영이라는 간사님이
1: 제
2: 부르셨고,
1: 아내입니다.
2: 네, 아까
0: 그리고 어머니의 영감.
2: 맞습니다.
0: 와, 어머니의 간증 때문에 나온
2: 네,
0: 곡이네요.
2: 맞아요.
0: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잔치 공동체의 평생의 불을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가 너무 너무 아름답, 너무 아름답네요 진짜. 누가 부르셨다고요?
1: 제 아내입니다.
0: 네, 아니 그 아내분도 성함이 있으시지 않나요?
1: 전주영.
0: 네, 네. 그 저는 이 마지막에 베이스로 베이스죠? 베이스로 네. 이렇게 연주를 죽게 드린 애를 네. 넣을 생각을 누가 하셨는지 진짜 너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하셨어요? 베이스 연주자가 내가 좀 쳐볼게 이렇게?
2: 아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0: 그렇죠.
2: 진짜 노래를 드리는 그래서 합주하다가 자연스럽게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0: 이걸 노래로 하겠냐, 베이스로 하겠냐, 뭐 여러 가지 해보고 베이스로 하자.
1: 아, 네. 아, 너무 너무 멋있는 연주 같아요. 왜냐면 이때는 노래를 다그 예배 실황을 제가 이제 뭐 경험하지 않아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헌신의 마음들이 다 생겼을 때, 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누가 노래를 싹 부르는 것도 좋겠지만

0: 위로가 되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젊은 예배팀 뭐 요즘 뭐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향한 예배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전 세대가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뭐 음악적이나 표현이나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물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받아주는 감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분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음악적이나 표현적인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예, 이번 앨범 특히 잔치공동체의 보편적인 성향은 그런 바운더리를 좀 많이 이렇게 낮춰놓은 것 같다. 그래서 공감 아버지 같이 찬양해요. 뭐 장모님 같이 찬양해요. 이런 느낌이 초청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그 의도한 건가요? 전략적으로? 아, 그 똑똑한 친구들인데. 아, 이 똑똑한 친구들인데. 좋습니다. 오늘을 세 분 오셔서 이야기 나눴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영상 총괄이라는 직책이 공동체 내에 있어요. 그죠? 정석찬. 뭐 보통은 이제 영상 한다고 우리가 감독님 이렇게 불러드리기도 하는데,
2: 아, 네네.
0: 예, 뭐 디렉터, PD님, 뭐 카메라맨 등등이 있는데
2: 다양하게 불리고 있어요.
0: 근데 그게 팀 안에 있는 거잖아요.
2: 네네.
0: 그럼 정석찬님은 음악적인 역량보다는 이제 그 영상이나 조명이나 환경에 대한 연출의 어떤 그 역량을 갖고 있는 거죠?
2: 그렇죠. 사실 음악은 사실 거의 참여 안 하고요. 네. 정말 아. 이제 그 외의 것들을
0: 네.
2: 제가 이제. 그 영상, 그 음악을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궁금한 건 그런 멤버를 우리의 어떤 공동체 안에 세우자, 자리를 주자라는 결정들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우리도 유튜브로 한번 성공해보자 이런 의사는 아니었을 것 같고. 아, 그런 의사였습니까?
3: 글쎄요. 저희가 언제 들어오셨죠?
2: 저 처음부터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처음부터 들어와 있긴 했었는데.
0: 네.
4: 아, 우리 코로나.
2: 그렇죠. 그러니까 잔치 공동체가 원년 멤버가 한 5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멤버들은 정말 이제 예전에 왔을 때 설명한 것처럼 먹고 놀던 친구들이고 이제 그러다
1: 먹고 놀다니요. 제 표현이 자꾸 오해가.
4: 성경 읽고 정정하겠습니다.
2: 성경 읽고,
4: 기도하고 맛있는 음식
2: 읽고.
4: 먹던.
2: 경솔했군요. 네. 아,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잔치 공동체도 한번 영상으로 음악을 좀 해보자라고 니즈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또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0: 오.
2: 그래서 저는 원래 다른 팀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팀에서 잔치 공동체를 섭외를 했죠. 같이 한번 음악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그러다가 1년 동안 그래서 그 팀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듭니다. 음악 콘텐츠를. 근데 그 팀이 이제 망하면서
0: 망했다는 표현이
4: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라
0: 표현이 너무
4: 프로젝트 종료. 네.
0: 표현이 너무
4: 종료하면서
0: 제가 정리해 표현이 너무 행정적이다. 냉정하다. 맞는 말인데
4: 저희 팀에 굉장히 필요한
0: 아, 그렇죠.
4: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실감 있게 있는 분이거든요.
0: 그래서 네네. 이렇게 같이 하게 됐다. 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고 주님이 하신다고.
2: 제가 잔치 공동체를 만나기 전에 사실 다양한 컨텐츠 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0: 그 자랑 한번 자랑하면 내가 어디까지 갔다.
4: 그것도 그
0: 자랑
4: 출연의 그 출연 뭐였죠 그게?
0: 내가 한 영상 중에 제일 히트 친 거 이 정도 있다.
2: 잔치 공동체가 제일 히트한 것 같습니다.
0: 역시
2: 잘 만났다.
0: 네,
2: 맞습니다.
0: 그래, 아니 그러니까 왜 궁금하냐면 뭐 코로나 시기 이후에 교회나 뭐 찬양팀이나 예배팀이나 뭐 사역자나 아티스트들이 다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몰입 이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그 시기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일을 계속 이어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어렵지만 바깥에 있는 팀에 부탁을 하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프로페셔널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잘 생활한다는 거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고 물론 다른 뭐 팀들에도 그런 비주얼 디렉터 형태로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는 게 좀 궁금하고 그런 관계를 공동체에서 결정했다는 거 저게 좀 놀라운 일이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봤어요. 보통은 음악하던 친구 중에서 기타 치다가 베이스로 밀렸다가 베이스 치다가 밀리다가 내가 영상 할게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보면은 이 잔치 공동체 영상을 제가 챙겨 보면 막 잘하려고 막 나 우리 뭐 4K 카메라 써요 뭐 이런 거 안 보여주려는 느낌.

0: 이 보여요.
1: 맞습니다.
0: 예, 뭐 물론 그것도 잘 써야 되지만 예, 기술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잔치 공동체에 큰 일이 큰 잔치가 생긴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2: 네,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5월 23일 토요일에 인천에 있는 주안감리교회에서
0: 네. 오, 네네.
2: 주안감리교회에서 저희가 집회를 엽니다.
0: 그래서
2: 이번에도 저희가 음원 레코딩을 하는 음원 녹음 집회로 열리고요.
0: 네네.
2: 이번 집회 저희의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처음에 잡았던 주제가 Near Here라고 해서 가까이 여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저희와 더 친밀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했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좀 편안한 하나님, 나와 더 동행하시고 나와 더 바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조금 라이트한 음악과 네,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와주셔서 또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음악은 다 준비됐고 예배 어떤 형식도 다 준비됐으니까 함께 드릴 분들이 지금도 많이 약속을 하셨는데 끝까지 약속하셔서 빈자리 없이 채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2: 맞습니다.
0: 주안
2: 주안 감리교회입니다.
0: 거기 꽤 큰 걸로 제가 아는데.
2: 뭐 성도님들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0: 교회 성도님 믿으면 안 돼요. 잔치 공동체가 힘을 내야 됩니다. 엄마 아빠 언니 형제 자매들 다 오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주한 다음 그러니까 5월 23일 네. 네, 궁금하신 분은 그러면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분명 알 수 있겠죠?
2: 네, 인스타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고요.
0: 네네. 네,
2: 이벤터스라고 하는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0: 아 이벤터스 네 이벤터스 서버를 터트리는 예배팀이 참 예배팀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 그래요. 아, 오늘 잔치 공동체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이 막 코앞에 왔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셨는지 방송 소감 한마디씩 나눠주시고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디 우리 대표님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오랜만에 오셨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목사님 되셨다고 너무 무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닙니다. 그 아까 우우우 듣고 싶어 하셨던 분 있잖아요.
0: 네네.
1: 저희 다음 주 토요일에 오시면은 완전히 새로운 편곡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1: 기대해 주세요.
0: 아, 대표곡을 그러면 새로 리메이크
1: 아니 대표곡은 아니고요. 저희가 냈었는데 조금 편곡적으로 아쉬웠던 것들을 좀 새로 리메이크
0: 완성편
1: 해서. 예.
0: 오,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2: 소감을 말씀하시죠.
1: 소감이요?
0: 아, 소감이요.
3: 소감만 하시고.
1: 너무 좋았어요. 행복합니다.
0: 네. 우리 감독님 어떠세요?
2: 네. 이런 자리에 제가 나올 줄 몰랐는데 나오니까 네. 너무 재밌고 우리 잔치 공동체의 다른 멤버들도
0: 네네.
2: 한 번씩 꼭 와서 이야기 나누고 하면 좋겠다라는
0: 아,
2: 생각이 드네요.
0: 제가 지금 한 3년? 2년 만에 왔죠? 네. 그럼 또 기다리시다가 또 앨범 쌓이면 또 오시죠.
3: 너무
0: 네.
3: 좋아요.
2: 네. 너무 좋습니다.
0: 아, 전화하세요. 네. 피디님 우리 나간대요. 전화하세요. 이번에는 저기 멤버 바꿔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3: 네,
0: 은하 씨 어땠어요?
3: 너무 재밌고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네요.
0: 그렇죠.
3: 네. 이제 이 풀릴 것 같은데 이제 가야 되네요. 너무 아쉽고.
1: 딥한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3: 네, 너무 아쉽고 저희 진짜 수다 많이 떠는 팀이어서
0: 네네네.
3: 다음에 또 긴 시간 보장돼 있을 때 또 방문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눠야겠는데 마지막 곡 어떤 곡 소개해 주실까요?
3: 네, 이 곡도 깃발이 되어라는 저희 타이틀이 세 곡인데 지금까지 세 곡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작곡하게 됐는데 네, 이 곡은 제가 선배 사역자님이랑 대화를 하던 도중에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그분 찬양 사역자분이신데 우리의 일은 그 깃발을 세우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가 깃발과도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 깃발을 보고서 예수님을 끝까지 계속 이제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노래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장이 정말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노래와 삶이 또 일치한 깃발이 되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거를 쓴 거고요. 특별히 이제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 일들과 그리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이 깃발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0: 그 하시는 사역에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깃발이 되어라는 노래를 이제 썼습니다.
1: 네, 네 그럼 그 곡 들으면서 잔치 공동체는 보내드리고 아쉽지만 2년 내에 가까운 시일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좋은 음악 만드시고 다음 주에 있는 공개 집회 예배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우후 새 버전 잘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2부에서 저 혼자 돌아오겠습니다.

0: CBS.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체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체.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7: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0: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CBS 교계 뉴스입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환 전 총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신천지 탈퇴자들로부터 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고 전 총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를 상대로 이만희 교주 지시로 당원 가입이 이뤄졌는지, 정치자금 현안 청탁 등 당원 가입 대가가 오간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합수본은 고 전 총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만희 교주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10주기를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어제 여성주의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연합예배엔 기독 여성주의 단체와 교회 20여 곳이 함께해 반복되는 여성혐오와 구조적 폭력을 멈추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강남향림교회 강성구 목사는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는 연대야말로 폭력과 혐오의 질서를 뒤흔드는 힘이라며 여성혐오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기억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여성혐오 문제를 개인의 불행이나 우발적 사건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교회가 먼저 구조적 폭력과 차별을 직시하고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여성 혐오를

0: 정치적 도구로 삼아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폭력과 젠더 차별에 맞서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위원회와 강원 생태네트워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종교 환경회의 등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천 양수발전소 인허가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홍천군 풍천리 주민들과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8년 넘게 이어온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수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서류 조작 의혹과 정책 결정권자의 이해충돌 정황이 드러났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수원이 제출한 인허가 신청서상 연간 발전량이 실제 예상치의 6천분의 1 수준인 148.2MW시로 기재됐음에도 산자부가 이를 승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허가 무효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발전소 사업지는 100년 된 잣나무 숲이고 전국 잣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며 주민 80%의 생계수단을 파괴하고 탄소 흡수원을 수장시키는 것은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빌리 그레한 목사의 손자 윌 그레한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는 2026 의정부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주일인 오는 17일 오후 3시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를 주제로 한국교회 연합과 이주민,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윌 그레함 목사는 이 세상은 혼란과 불안, 두려움이 가득하고 많은 이들이 참된 평안과 삶의 목적을 찾고 있다며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길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2: 돈을 버는 것은 일상의 유지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비싼 물건의 소유, 더 사치스러운 서비스를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과 자신의 시간을 맞바꾸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더 값비싼 물질의 소유, 더 많은 자유의 확보. 당신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시나요?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금요일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부 오늘도 참 좋았죠. 네, 2부에도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도의 제목들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만 전달되는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오늘도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찬양들 이어집니다. 현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조은의 노래였고요. 고정민의 내가 매일 기쁘게, 강균성의 내주의 보혈은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있어요. 4915번님이 사연을 주셨네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 뛰기만 하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높은 담을 뛰어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좋겠는데 이게 안 넘어가네 이런 때 있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 맴맴 도는 것 같고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것 같은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아니면 내가 뭘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까 하는 갑갑한 마음 있을 때, 네,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보통 사람들은 나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그냥 이게 그냥 끝인가 봐. 이러고 마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 주신 비전이 있고 나에게 목표가 있으니 한번더 노력해 보자. 힘내 보자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겠죠. 네, 힘내십시오. 4125번님도 사연 주셨어요. 은혜 신청해 주셨네요. 부산에서 공부하고 대학을 서울로 간 우리 20살 딸. 3달째 신중하게 교회를 돌아보는 중입니다. 지금의 아이에게 꼭 맞는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오, 부산에서 서울로 벌써 1학기가 다 지나가니까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원래 생활하던 교회와 다른 지역, 다른 교회, 다른 분위기니까 이 교회가 나한테 좋을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까? 여기저기 돌아보는 시간이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교회를 막 구경하듯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공동체도 있구나라고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경험해보고 그냥 쓱 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뭐 필요하면

그러면 그 교회 관련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 한 교회에 정착하고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이때 한번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다른 교회들, 다른 공동체들 만나보는 건 아주 신선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화이팅! 그러면 신청곡을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 임계점 얘기하신 분 있으니까 이 노래 바로 듣죠. 꿈이 있는 자유, 임계점, 그리고 김태영의 아주 잔잔히 신청하신 송경민의 곡 은혜 바로 들려드립니다. 내가

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곡 은혜 함께 들었습니다. 한이 강찬, 이윤아 그리고 아이빅 밴드가 함께 했죠. 네, 고맙습니다. 아, 이런 좋은 곡들이 좀 한 12곡쯤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곡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어요. 네. 소망이 님의 사연입니다. 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조금 긴데 야, 놀랍게도 글의 운율이 너무 잘 맞춰져 있어요. 깊은 밤 경비실 작은 불꽃 아래 홀로 앉아 있어도 내 영혼 끝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이름 나의 구세주. 세상은 바람처럼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은 멀어

떨어져도 주님의 손길은 오래된 별빛처럼 묵묵히 나를 비춘다. 눈물로 지나온 세월마다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 캄캄한 길 끝에서도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신 사랑 때문이었다. 오늘도 조용히 두 손 모은다. 주님, 제 삶의 끝까지 함께 걸어주소서. 야, 이거 사연이 아니라 기도문이고, 기도문도 운율이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읽으면서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밤늦게 자리를 지키시면서 해야 될 임무, 또 지켜 돌아봐야 될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지키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손영진의 노래로 사랑의 종소리 들려드립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금요일 밤 오늘 준비한 노래들 다 들었고요. 저도 인사드리고 물러갑니다. 오늘 끝곡은 단오워십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들으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0: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1: life I will go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사랑 이야기가 부른 제자 되어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 우리의 가장 멋진 스승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 8장 오늘 34절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우리의 참 제자된 삶을 묵상하며 오늘은 2시간 축복송에 머물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좋은 씨앗의 수건과 대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스승의 모습, 옹기장이 선교단 조수진이 함께한 제자들의 노래,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을 외치는 우리 제자들의 재기발랄한 노래였습니다. 아비가엘님께서 앞서가는 날씨 조금 힘들지만 오늘도 아자아자 하시며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모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삶을 쪼매라도 닮아가는 매일이길 신청합니다. 신청곡 사랑합니다. 매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시며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신청곡 써주셨어요. 푸른 잎 님께서 새싹으로 오셨는데 갑자기 오늘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혹은 예수님의 마음뿐 아니라 그런 그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 푸른 잎 같은 어여쁜 제자들이 파릇파릇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이런 찬양이 있어서 푸른 잎님께서 오셔서 제가 파릇파릇한 찬양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하이힘의 자라는 기쁨이라는 오늘 스승의 날이라 뭔가 이렇게 잘 자라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멋쟁이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강찬 김근영 찬양 써주셨는데 이 곡도 준비하고요. 또 김명식의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 삶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거기에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가 딱 맞잖아요. 꿈이 있는 자유 소원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 소원 김명식 오직 예수 강찬 김근영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이 힘에 자라는 기쁨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하호호님께서 축복송은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이 인도해주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스승과 같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스승과 같은 축복송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스승의 날 이어서 찬양을 몇 곡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스승 중에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 이름을 다 성함을 그 외우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지금 평생 감사님께서 국민학교 1학년,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성함을 다 써주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 비롯해서 평생의 스승이신 참 고마운 분들 맞아요. 이렇게 이름을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 본 곡은 제가 스승의 날이면 종종 선곡하는 아주 예쁜 곡인데요. 사랑의 교회 소년부 성가대가 부르는 선생님과 작은 천사들이라는 곡 준비해 봤고요. 또 활짝 웃어요를 신청곡으로 오기님께서 광주에서 출석입니다 하시며 오늘 웃는 하루 되시라고 우리 선생님들 예전에는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좀 살짝 좀 문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재기발랄한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뭔가 표현을 잘 하고 있으리라 선생님 활짝 웃으세요. 러브입니다. 활짝 웃어요. 이어갈게요.

러브의 찬양 활짝 웃어요. 또 사랑의 교회 소년부 성가대 선생님과 작은 천사들 전해드렸어요. 조윤현님께서 지금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복된 날 저희 다락방 가족인 이지민 집사님께서 지금 암수술을 받고 계세요. 순장님을 비롯해 모든 순원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조이포유를 소개해드렸는데 24시간 찬양 방송이 너무 좋으시다며 은혜의 시간이라고 감사한 마음도 전해오셨어요. 한웅재 목사님께서 코로나 때 격리병동에서 묵상하며 만드셨다는 나의 시편 찬양이 집사님의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에 닿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조금 저희가 이 곡은 이삭 줍기로 꼭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꿈이 있는 자유 곡을 저희가 소원을 전해드려서 대신 우리 이지민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손길로 꼭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유가 부르는 실로암이란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과 함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함께하는 찬양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곡까지 함께해서 일부 마무리하고요. 도착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스승의 날 이어서 관련된 사연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도록 할게요.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우리 소망은 하늘입니다. 사회 아니고 우리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고 또 갈수록 더 많은 삶 하나님의 쓰심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하실 줄 믿고 그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일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전해드리다 보니 내 인생에 너무나 귀한 스승이신 많은 분들, 그중에 또 오늘 함께 우리 신앙의 멋진 스승이 되신 목사님들 육성을 직접 전해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타 워십 김동호 목사님 음성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언제나 같이 이 울컥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혼자 부르시다가 다 같이 부르는 이 떼창 구간에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것과 함께 이어 들으신 곡은 예수원 가는 길 앨범에서 조준모 씨 음성

성이고요. 또 대천덕 신부님 말씀을 또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였고요. 마라나타님께서 잊지 못할 영적인 스승님 예수전도단 설립하시고 초대 예수전도단 대표이신 데비로스 오대원 목사님 또 깊은 인연이 있으셔서 지금은 또 미국 시애틀에서 사역 중이시라고 현황까지 또 보내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도 보니까 30몇 년생이신데 그 선교사로 아주 젊은 시절 우리나라에 또 오셔서 예수전도단 설립하시고 너무 귀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정말 1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 한국을 사랑해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또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기념비적인 장소들이 또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또참 감사한 것 같아요. 백문일답도 준비를 했어요.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를 들어보시면 CCC 김준곤 목사님 음성도 들으실 수 있어서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그리고 하소우의 제주에서 온 편지 여기에는 그 승리라는 시를 쓰셨고 승리라는 찬양의 가사가 된 서송원 목사님 음성을 또 들으실 수가 있어요. 짤막한 말씀 나눔도 전해드리고요. 강명식 씨가 부른 이 선교지의 그 선교사분들의 그 이야기를 담은 곡이 또 있죠. 저희가 얼른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또 나누고 싶은 이분 이야기도 같이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 얼른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오는 삶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또 새로운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제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속에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도 원치 않는 사회의 모습,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묵은 땅을 갈고,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껍질 같은 것, 자신들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기둥 같은 것들, 삶의 토대를 완전히 바꾸는 묵은 땅을 가는 건 그런 것이겠죠.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건 어렵고 힘겨운 일입니다. 험하고 고달픈 일들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어쩌면 자신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꽃비처럼 내리고 기쁨과 평강의 숨결처럼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린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묵은 땅을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것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새롭고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꽃빛처럼 내리고 기쁨과 평강의 숨결처럼 다가올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는 삶의 여건이 고달프고 힘겹습니다. 그런 중에도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는 말씀 늘 듣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 말씀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네 주변에 내 백성이 많게 해서 너를 돕는 나의 백성이 많게 하겠다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새로운 삶을 보는, 사역을 보는 환상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라가 부른 홍대와 양화진, 앞서 강명식의 묘지대화. 아, 이런 서사가 있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 하다 보니 이렇게 우리의 영적 스승들을 생각해보는,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고, 또 관련된 찬양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평생감사님도 교회 영적 스승님 한경직, 조용기, 옥하는 목사님, 책으로, 설교 말씀, 영상으로 배웠지요. 그것이 결국 저의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님도 중고등부 쌤이 독일에서 교생으로 학교에 오셨는데 정말 학교에서 인기가 엄청 많으셨어요. 남자분이셨고 그때 알려준 간단한 인사로 독일어를 하면서 추억을 소환하곤 한답니다. 보고 싶네요. 잘 계시겠죠? 하셨어요. 구텐 탁! 구텐 모르겐! 예, 이런 인사죠. 이히 리베디히, 이런 독일어도 할 줄 안답니다. 이히 글라투리레디어 좀 개브루스 탁! 이런 것도 할 줄 안답니다.

그것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독일어 선생님 하니까 갑자기 이 발음 너무 어려운 발음 생각나네요. 자, 즐겁게 이렇게 또 추억 소환까지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유기님, 멋진 스승님이시군요. 해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60년 전 국민학교 5학년 때 제자들이 해마다 난화를 보내오고 있어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한 멋진 제자들이네요. 멋진 스승님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난화분을 이렇게 보내오는 그 사랑이 참 고맙습니다. 또 5297님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께 스승의 날을 맞아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따뜻한 격려와 중보 기도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시며 평생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하며 감사 찬양도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조수와 감사 찬송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날 맞이하신 모든 분들께 축복의 마음 담아 전해드립니다.

독일어 선생님 추억하셔서 선화 능력으로 예, 독일어 버전 찬양이죠. 폰 구텐 메흐텐 아도니아 그리고 수산나 페나의 오 아도나이 오 주님 남미 찬양 이어봤고요. 조수와 감사 찬송도 전해드렸어요. 오늘 정말 너무 귀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어요. 4050님께서 사진을 주셨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사진입니다. 거의 빛바랜 흑백 사진이에요. 자그만치 88명. 아름다우셨던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보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었어요 하시며 88명 아이들이 이 한 장 사진 속에 저도 꽤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선생님 이 저쪽 한 구석에 앉아 계신 다소곳하신 모습도 왠지 정말 오늘 제대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사진 한 구석에 1967년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사랑이 그 정성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곡으로 천관웅 미랄 흐르고 있어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축복송 김은영이었습니다. 미랄.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19세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찬송시 작가로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녀의 작품이 무려 22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면서 무려 8천여 편의 찬송시를 남긴 시각장애인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는다. 만약 내 육신의 눈이 떠져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았다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겠는가. 1902년 크로스비 여사는 남편을 여의고 자신이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으로 돌아와 13년간을 살면서 많은 찬송시를 작사했는데 이 찬송시도 그때 작사된 것입니다. 1915년 2월 11일 크로스비 여사는 딸을 잃고 비탄에 잠겨있는 한 친구를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써놓고 잠자리에 든 채 다음날 새벽 고요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는 온 미국인의 위로가 되었고 전 세계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평소 좌우명은 인생은 길지 않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는 노래를 통해 그것을 읽게 하려고 한다 였는데요. 그 좌우명을 몸소 실천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전합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목표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0: 우리는 정말 용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을 쓰면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도 힘듭니다.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절망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낮추면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 쓰지 말고 삽시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0: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16일 토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부족함 없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오직 말씀 안에 거하고 성경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에도 신앙 전술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명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세워주신 믿음의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삶의 많은 고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쳐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셔서 쇠퇴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이 시대를 책임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식어진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게으름과 나태함, 중독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만을 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양천구 세원야교회 정성철 목사였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아침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진이 부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크룩스의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어서 챔버 코랄입니다. 찬송가 181장, 진실하신 주 성령.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에스더 8장을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에스더 8장. 아수에르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개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개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개가 맡아보게 하였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나의 결애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수에르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대 사람 모르드개에게 대답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소.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소.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때는 셋째 달인 시와놀 23일이었다. 서기관들은 모르드개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각 지방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썼으며 유다 사람들의 글과 말로도 조서를 만들어서 보냈다. 모르드개는 아수에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

군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보냈다. 보발꾼들이 타고 갈 말은 왕궁에서 기른 것으로서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랜 말들이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수에르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규정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원수 갚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은 이처럼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보발꾼들은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랜 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모르드개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소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성경 낭독 에스더 8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인천 시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주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트루바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이어서 이상희가 전합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입니다.
1: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진 아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56%가 미래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요즘 10대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와 진학의 문제입니다. 초등학생 절반가량이 이 고민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65.5%가 고등학생 72.1%가 진로, 공부, 진학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블레셋 지방 안에 있는 가드로 피신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가드란 곳은 수년 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가드 지역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보고가 들어왔고 가드 사람들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만 다윗은 가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미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분별력을 잃은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문짝을 손으로 그적거리면서 정신을 놓은 사람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성을 듣고 비록 적군이지만 다윗을 기대했던 가드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이들은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며 다윗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너무 의의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주변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윗은 정의감이 넘치고 용감하고 사자와 곰을 상대로 해서 싸웠던 사람이고 그것도 가장 큰 골리앗을

대항해서 단번에 무찌른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보아도 다윗에게 실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수치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공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윗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으며 그 두려움이 미친 채 하며 순간만을 모멸하려는 그런 추태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이런 추태는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21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두려움의 시작은 다 사울을 피하여 로베 오면서부터입니다. 10절에도 사울을 피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에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주변의 여건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슴 속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상에서 나온 떡을 요구하는 다윗을 통해서 평소에 다윗이 가진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습의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배고픔이 또한 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도망하기 위해서 배를 채워야 한다는 순식간의 두려움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먹을 것까지도 챙겨주셨습니다. 가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다윗의 망가진 그러한 삶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두려움은 다윗의 명예, 명성을 모두 짓밟게 했습니다. 21장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되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모두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위기는 극복되고 무사히 생명은 보존되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큰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평생 수치와 모욕감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가슴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자책할 것입니다. 한순간 하나님을 잃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통회와 눈물로 삶을 씻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삶 속에는 우리 삶 속 깊이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해서 나도 모르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이 느닷없이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환경이나 사람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붙들려서 신앙을 멀리한 채 문제 속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앞세우게 됩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고 문제는 더 위협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0: 을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현실 문제도 해결받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면 현재보다 더큰 복이 옵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내삶 속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요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실패자가 됩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두려움 아 물러가라. 내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 아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시고 마음속에 평강과 능력과 권세로서 이런 삶 속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였습니다. 유지은과 부흥 한국싱어지가 부릅니다.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글러리 남성 사중창입니다.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차례로 들으면서 5월 16일 토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환 전 총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신천지 탈퇴자들로부터 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고 전 총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고 전 총무를 상대로 이만희 교주 지시로 당원 가입이 이뤄졌는지, 정치자금 현안 청탁 등 당원 가입 대가가 오간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합수부는 고 전 총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만희 교주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10주기를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그제 여성주의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연합예배엔 기독여성주의 단체와 교회 20여 곳이 함께 반복되는 여성혐오와 구조적 폭력을 멈추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강남향림교회 강성구 목사는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는 연대야말로 폭력과 혐오의 질서를 뒤흔드는 힘이라며 여성혐오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기억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여성 혐오 문제를 개인의 불행이나 우발적 사건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교회가 먼저 구조적 폭력과 차별을 직시하고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여성 혐오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폭력과 젠더 차별에 맞서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위원회와 강원 생태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종교환경회의 등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천 양수발전소 인허가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홍천군 풍천리 주민들과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8년 넘게 이어온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수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서류 조작 의혹과 정책 결정권자의 이해충돌 정황이 드러났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수원이 제출한 인허가 신청서상 연간 발전량이 실제 예상치의 6천분의 1 수준인 148.2MW시로 기재됐음에도 산자부가 이를 승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허가 무효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2026 의정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내일 오후 3시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0: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2: I will go.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가 2장 10절에서 12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아가

0: 2장 10절에서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1: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가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어진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널리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여 기록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은 솔로몬 왕입니다. 모든 여인이 사모하는 존귀한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 가운데 술남미 여인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밭에서 일을 하느라 햇볕에 타서 얼굴이 검은수려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은수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술남미 여인에게 포도원을 돌보라 그래서 나가서 하루 종일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검게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 왕은 이 여인을 택하여 그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이 아가서 곳곳에 구구절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람의 여인은 진실되고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검게 거울린 거슬린 피부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의 모습이 솔로몬의 휘장같이 같이 귀하고 아름답다고 그녀는 자랑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화 될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 왕이 일방적으로 술남의 여인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어도 주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 너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모두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줄 것이라. 너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다 고쳐줄 것이라. 너의 슬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절망에 처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보게 때때로 이런 우리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 실수하고 죄짓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매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죄인되었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절망의 땅끝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택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여삐 보셔서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매우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한국이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이여 절망의 감옥에서 일어나라. 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사랑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희망의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은 어떠한 겨울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 12절을 말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입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겨울이 지나고 축복의 봄이 왔습니다. 슬픔의 비가 그치고 기쁨의 날이 밝은 것입니다. 꽃이 피고 비둘기가 울듯이 평화의 아름다운 찬양이 온 세계를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봄이 이미 다가왔음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 나갈 때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문제가 변하여 우리에게 응답과 해결로 다가올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너무나 사모하는데 솔로몬 왕을 보지 못해서 병이 났습니다.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병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아가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겨울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 외롭게 내동댕이 있는 거 아닌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몸은 병에 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겨나면 스스로 불안, 염려, 근심거지 가득히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나?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치 않고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이 다가온 그 순간에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울은 겨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봄을 예비하는 기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겨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고 동시에 우리 삶에서 잘못된 죄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죄의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같은 고난의 겨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다고 해서 고난의 겨울이 다가왔다고 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 임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한 손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겨울은 겨울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겨울이 곧 지나가고 희망의 봄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고난의 겨울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도심을 간구할 때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할 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기쁨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무화과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에게 담을 희망의 봄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삶의 여우 같은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희망의 봄이 다가왔습니다. 어린 시내가 놓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꽃이 다 피지 못하고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입니다. 가보니 포도원 밭이 막 헤집어져 있고 엉클어져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 45cm에서 한 90cm 되는 작은 여우들이 몰려와서 땅을 파고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붉은 여우라고 불리는 중동 지역에 서식하는 최고 아주 작고 지능적이고 민첩한 여우입니다. 이 여우들이 때때로 이 포도원에 와서 땅을 파고 포도나무를 뿌리를 갉아먹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이 포도원 지기는 이 붉은 여우가 포도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고 그 안에 들어온 붉은 여우를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를 가장 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작은 여우들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를 때 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뭐 사기를 치고 폭력을 휘둘러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데 이 작은 여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우리의 은혜의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고 교회 나올 때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예배 시간에 찬송 불러도 좋고 말씀 들어도 좋고 기도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구경꾼에 대해서 이렇게 앉아갖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왔나 저 사람은 왜 졸고 있나 남이나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이미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 작은 여우는 아주 우리들의 사소한 거짓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 영적인 나태함, 시기 질투, 쉽게 화내고 미워하고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이간질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작은 여우들입니다. 이 여우들을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들이 우리 은혜의 포도를 해치고 이 신앙의 뿌리를 갉아먹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하고 시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데 남의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냥 쫓기듯 잡듯 잡아내가지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들보는 이만큼 큰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만큼 큰 허물이 있는데 왜 너는 남의 말한 티끌 같은 허물을 들춰내서 말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그러한 작은 요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남의 것 탁 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하지 않습니다.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을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신앙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금이 가게 하는 그 어떤 모습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잘못된 모습도 우리가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무너지게 되고 알게 모르게 내가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주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점령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감동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치고 폭력적이고 그러한 어려운 어린 시절을 지나고 그리고 세계적인 권선수가 되었다가 예수를 만난다 목사가 된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49년 미국 텍사스주 마셜이라고 하는 도시의 빈민가에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가난과 폭력에 얼룩진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도 자주 빠지고 늘 주먹을 휘둘리며 거친 그런 환경 속에서 폭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잡코어라고 하는 빈민층 무료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조지 포먼이 참여해서 여기서 그를 그의 재능을 보고 운동선수로 이끈 찰스 닥 브로더스라고 하는 분을 만납니다. 그분의 관심 속에서 그가 권투를 하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권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살의 어린 나이로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올림픽에 나가 미국 대표로 나가서 소련 대표를 헤비급 결승에서 물리치고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 선수가 되고 난 후에 1973년까지 37전 전승을 거두면서 권투계의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등장합니다. 그 당시 무패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조 프레이저를 2라운드에 KO로 꺾고 WBA와 WBC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면서 인간 흉기 KO 머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승승장구하고 잘 달려나갈 줄 알았는데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선수를 만나서 8라운드에 KO 패를 당하고 맙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고 한 이 무하마드 알리가 그를 팔에 KO로 물리치고 난 다음 그 다음 지명이라고 하는 선수와의 관계에서 또 한 번 그가 완전히 패하면서 탈의실에서 완전히 탈진해서 의식을 잃어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절망하는 가운데 그는 당시 어둠 속에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체험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가 권투를 해서 우승을 해서 받을 때 우승의 트로피를 받을 때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서 샘솟아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선수 은퇴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에 조지 포먼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자기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던 청년들을 모아서 그들을 무료로 교육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지역교회 사회 설교자로 전도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신앙체험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운영비가 부족하고 그 모든 재정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권타는 재능을 갖고 나가서 내가 다시 권투 시합을 하고 그래서 기금을 모아서 학생들을 돌보겠습니다 하고 권투 선수로 복귀를 그는 결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링에 서는 건 나를 위한 것도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더 오래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1987년 38살의 나이로 다시 링에 복귀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칠고 공격적인 그런 옛 모습이 아니라 늘 웃으면서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서 나가서 상표를 존중하면서 권투시합에 임해서 그가 계속 승리를 거두었는데 1994년 11월 5일 당시 무패 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챔피언 마이클 무어러와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매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45살이고 지금 현재 챔피언은 26살이라 19년 연하입니다. 그런데 본 사람은 45세 난 저 아저씨가 이길 수가 없다. 젊은이를 어떻게 이기냐. 그런데 예상과는 반대로 10라운드 경기에서 그가 무어를 KO시키고 연속 챔피언을 꺾은 최고령 챔피언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이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과 감동과 도전을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빅 조지 포만이라는 영화가 2023년도에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정을 이루고 사업가로도 성공했지만 그는 언제나 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올해 3월에 하나님 품에 안긴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링에 돌아온 건 청소년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링에서 얻은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과 평화는 영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주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거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운명이 바뀌어서 가장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고난의 겨울은 끝나고 희망의 봄이 밝아올 것입니다. 조지 포먼 같이 거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대로 여러분 모두가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꿈되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4: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강해.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계속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뜨거운 부모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듬뿍 느껴지죠. 자신이 쓸 것을 아껴서 먹을 것을 줄이고 또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하는 어머니들의 모습 속에서 자녀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자기 자신은 목숨을 내어놓고 아이를 살려내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뜨겁고 강렬합니다. 부모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날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잠시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리고 사실은 외면하고 싶었던 한 가지 사실에 한번 직면해 보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는 이 어버이날 때만 되면 늘 어머님의 사랑과 또 주신 사랑을 늘 기억해 왔습니다만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시라도 또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분들은 이날이 어떤 날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때 다만 아주 나쁜 짓을 한 부모님의 경우를 떠나서도 우리들 사이에서도 늘 함께 공존하고 있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그마한 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부모님에 대한 상처로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자녀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러한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상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과제이고 가혹한 폭력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보호막이 아닌 도리어 감옥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지독히도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이런 사람들에게 어버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들려질까요? 또 다른 죄책감을 부추기는 또 다른 폭력과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을까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7편에 아주 짤막하지만 무언가 뭉클한 느낌이 드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로부터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단호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시편 27편에 표제가 있죠. 누가 지었는지 그 작시자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삶이 어떠하였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을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아버지 이새는 일곱 아들을 모두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하지만 다윗만큼은 들에서 그냥 양을 치도록 그렇게 놓아둡니다. 이새가 맏아들인 엘리압을 제일 먼저 앞세우죠. 그는 출중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아마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싶었을 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거절하시죠. 이후에 아비나답 둘째를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삼마로 지나가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삼마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새는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기 전까지 다윗을 부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다윗이 가족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의 이름은 없었다. 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왜 일곱 아들을 다 세우면서도 다윗만큼은 제외시켰을까요? 그만큼 다윗을 무시하고 약하게 보았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 뒷장인 17장 이어지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온 사람 중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막기 위해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선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새의 아들 중에서는 장자 엘리압 그리고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한창 진행 중이었고요. 성경에 따르면 이 전쟁이 40여일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새는 막내인 다윗에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바로 전쟁 중이었는데 형들에게 가서 그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확인하고 증표를 가져오라는 심부름입니다. 또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라고 하는 심부름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어떻게 아버지는 막내 아들인 어린 다윗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한창 전쟁 중인데 이 어린 아이가 전쟁 중에 나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 아이의 목숨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심부름을 보냈을까요? 심부름을 보내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니 이것이 과연 막내 아들에게 할 만한 심부름이겠습니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형들을 아꼈는지 그 형들이 좀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천부장에게도 먹을 것을 갖다 주라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형들을 너무나도 아끼는 모습이죠. 그 형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윗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안전?
다윗의

생사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보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런 가족의 멸시와 편견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을 찾아 들어갑니다. 마침내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이 전장터, 그 장소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전장터에 들어온 이 다윗을 본 큰형 엘리압은 그곳까지 먹을 것을 가져다 준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보다는 도리어 다윗을 야단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랑의 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막내 동생에 대한 무시와 편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도리어 다윗을 걱정하기보다는 들에 두고 온 양들을 걱정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형들의 마음에 다윗은 그저 들에서 양이나 치는 존재일 뿐입니다. 전쟁터에 나올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 몇 가지 사례뿐이지만 다윗이 살아가면서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들었던 상처는 아마 많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이 압축된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 그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부모를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그렇게 대우를 받았으니 그대로 되갚아 주면 되는 것입니까? 상처가 남아있어서 부모를 볼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후에 부모에게 어떻게 하였을까요? 보기 좋게 원수를 갚듯이 그렇게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모를 모른 척 했을까요? 사무엘상 22장에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형제와 그의 가족 모든 집안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다윗에게로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도 쫓기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연로한 부모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다윗은 부모를 모시고 모압의 미스베로 향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의탁합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다윗은 왜 하필이면 모압을 찾아갔을까요? 다윗의 가족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집안은 모압과 당시의 혈연 관계가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이세에게 이 모압은 일종의 외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피난처가 되기에는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부모를 안전하게 모시기를 원했던 다윗은 모압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탁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다윗이 부모님에게 서운함을 느꼈을 법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공경했음을, 부모님을 공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차별이나 소외를 뒤로하고 부모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이 모습은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모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추가적인 내용은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모 공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이제 갖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받은 차별이나 억울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모시며 공경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말 못할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이렇듯 용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윗의 마음 그릇이 컸기 때문이었을까요?

자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그러나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다.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아사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불러주었다, 불러 모아주었다, 이름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바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주 인용해도 지나치지 않은 멋진 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꽃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다윗은 언제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바로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 이새를 찾아왔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모른 채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아버지는 다윗을 그 후보군에 둘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모가 출중하고 외견상으로는 대단한 형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씀이 들렸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이 들린 그 순간 이새의 얼굴이 어떠했을까? 엘리압의 얼굴이 어떠했을까? 아비나답의 그리고 산마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졌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바로 이 말이 선포되는 그 순간 다윗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 세상 부모의 기준으로서는 자격 미달의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다윗은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해갈되는 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부모의 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 꽃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다윗이 부모와 형제들의 무관심 속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외로운 시간은 물론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홀로 양들을 지켜야 했던 시간들, 들에서 맹수들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은 늘 홀로 힘겹게 살았을 것입니다. 맹수가 한 마리만 왔을까요? 때로는 두 마리, 세 마리, 때로 몰려오기도 했을 텐데 그때 홀로 어떻게 그 양떼들을 지켰을까 생각해 보면 나날이 힘든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험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죠. 훗날 그는 그 들판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주 행복한 시간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에게는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차별과 불평등한 대우가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소외시켰던 부모를 아둘람굴에서 정성껏 모시고 또 모압 땅까지 피신시킬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잔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다윗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이 모든 상처와 그리고 허물을 메꾸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나는 그럴 용기가 없다,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수백 가지를 더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부모가 회개하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영접하여 주셨음을 믿기에 부모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그곳에

0: 여유가 생겨납니다. 용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고 받아들이고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모라는 이름이 따뜻함보다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억지로 애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충분히 사랑을 받아서 그 상처를 치유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사람의 말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피해자라고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사랑은 자녀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복수가 아닌 승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해질 때 비로소 상처를 준 부모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기억이 감사보다 아픈 상처로 다가온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들판에 홀로 남겨진 다윗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주님,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를 사람의 시선이 아닌 우리를 꽃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상처를 넘어 다윗과 같이 누군가를 품고 살려내는 넉넉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512-9191번입니다.

0: CBS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나폴레옹은 군사의 천재였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는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와 청야 전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야 전술이란 적군이 사용할 물자를 미리 태워버리는 전술입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60만 대군 중 대부분을 잃고 퇴각을 합니다. 패배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지식이 없어서 낭패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0: 이 지식은 그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은 지식의 사회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식을 자랑하죠. 그런데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 보잘것없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이 800에서 1000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이 정도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1000개 정도의 단어가 두뇌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8만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대단한 지식인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 나는 내 지식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서 자기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높은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가 되지 않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자신의 지식이 하잘 것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지식의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금천구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CBS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빨래가 마르기에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물기가 있는 옷을 말릴 땐 햇빛과 바람이 모두 필요하죠. 햇빛이 강해도 바람이 없으면 마르기에 더디고 바람이 불어도 그늘이 지면 쿰쿰함이 남습니다. 따뜻함과 들고 나는 바람이 있어야만 제대로 마르는 것들, 여기에는 우리 마음도 포함이지 않을까요? 변만 있어서도 안 되고 때로는 크고 작은 바람도 불어야만 우리 안의 무거움이 충분히 마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어떤 바람이 살랑일지 기대되는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디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요리난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Good Music Station. CBS FM.

Nobody knows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5월 16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5월은 징검다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낮에는 요새 여름을 벌써 경험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5월은 봄과 여름 사이를 건너가는 다리잖아요. 징검다리를 만들어두는 이유는 뭡니까? 무리해서 건너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천천히 가라는 장치인데 계절의 여왕, 1년 중 참 좋은 시간 5월을 지나는 우리도 징검다리를 조심히 건너듯 그렇게 일상이 무탈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여는 이쪽이에요. 문자 참여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진 첨부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을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메타버스 커피 아이디 쓰시는 조광래님 신청곡입니다. 주디 콜린스가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디 콜린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어진 곡은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었습니다. 한태규님 이런 사연 주셨어요. 얼마 전 다른 애청자로부터 들은 사연. 부침개 전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부침개 전도와 와 붕어빵 전도를 합니다. 부침개를 붙여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지와 함께 팩에 담아드리고 붕어빵은 한 권사님 가정에서 운영하시는데 세팅되어 있는 소형 트럭까지 동원하여 붕어빵을 구워 무료로 나누어 주는데 호응도와 인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전도하는 데 최고입니다.

이다. 생각만 해도 너무 정겹고 재밌고 즐거운데요. 물론 이 부침개와 붕어빵이 맛있는 음식이라서 인기가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정겨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줄이 이렇게 긴 게 아닐까. 한태규님 다니는 교회 우리 전도팀 분들이 나누어 주시는 것도 단순히 이런 음식만이 아니겠죠. 그 안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로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 온정. 예, 따뜻한 사연 고맙습니다. Throw out the lifeline.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호젓한 바닷가에서 어미 개가 새끼 개에게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새끼 개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척비척 자꾸 옆으로 가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미가 먼저 시범을 보여줘야겠죠? 어미 개가 직접 나섭니다. 새끼에게 잘 보라며 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힘차게 걸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빠르게 옆으로 뛰어갔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환난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빵과 물일까요? 경제가 먼저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는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마른 빵을 먹고 쓴 물을 마셔도 스승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스승이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혼란할 때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스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바로 걸어가는 스승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수원 한민교회 서재경 목사님의 스승을 보여주실 것이니

0: them up again. No fishing allowed.
1: 라이브 버전 Give Them All to Jesus,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박수 소리 그리고 중간중간 섞인 웃음소리가 참 기분 좋게 하네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토요일 주말 아침. 에스더님, 매일 아침 은혜로운 찬송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손주 돌보러 목동에서 들어요. 정말요? 그럼 여기에서 가까이 계시겠네요. 5월 가정의 달에 온 가족 그리고 예쁜 손주 혜온이 사랑 넘치게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더님 주신 신청곡은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늘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늘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구현정님 신청하신 셀린디온 안드레아 보첼리의 The Prayer,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마칩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0: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주말 뉴스쇼 손수호입니다.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6.3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전국단위 선거이고 또 비상계엄 내란 후에 첫 선거이기도 합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냐 또는 내란 세력 심판이냐 유권자의 선택이 궁금해지는데요. 그중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에 여당 후보가 도전하고 있죠. 서울과 부산 그리고 국민의힘의 아성인 대구시장 결과가 특히 더 궁금합니다. 그런 가운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양상이 조금 더 복잡해 보입니다. 집안 싸움이 오히려 더 치열한 것 같아요. 평택을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감정 섞인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부산 북구갑 국민의힘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 사이의 단일화 수싸움도 치열합니다. 친한계의 단일화 요구가 나오자 지도부는 박민식으로 단일화하면 복당 정도는 받아줄게 이렇게 받아줬고요. 그러자 친한계는 웃기고 있네 라고 답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간에 향후 전국에 그리고 차기 대권 구도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인데요. 오늘도 본방송에 이어서 쉬지 않고 곧바로 계속 유튜브 연장방송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자나 이번 한 주의 정리가 아니라 금요일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상 최초로 코스피 8000 돌파했지만 직후에 급락했죠. 삼성전자 파업위기 고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긴급 조정권도 언급했습니다. 또 어제 케빈 워시 신임 연준의장 취임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 미국으로 돌아갔죠. 시진핑과 무역합의 환상적이다.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 자, 많은 말 남겼는데 어제 있었던 따끈따끈한 국제 뉴스 경제 소식 역시 잠시 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까워.

0: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1: 생생한 국제 뉴스를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굿모닝 월드.
2: 굿모닝 월드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와 이번 주도 국제 뉴스가 정말 많은데 네. 정말 오래간만에 이란 전쟁 소식은 아니에요.
3: 네, 네
2: 그런데 그렇습니다. 또 트럼프입니다.
3: 네, 그러니까 무대가 바뀌었고요. 주인공은 그대로입니다. 네.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사실 제가 이번 주 중에 해외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소식을 잘 몰라요. 아. 그런데 자정 넘어서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TV를 켰더니 네네. 모든 방송이 전 세계 방송 다 나오니까 예, 딱 그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뭐 베이징 공항에 내려가지고
3: 도착했어요.
2: 예, 내리는 거 기다리는 딱 그 순간이었더라고요.
3: 네, 맞아요.
2: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예, 미중 정상회담 소식들이 있습니다.
3: 네. 일단 그 2박 3일 동안 일정이 있었고요. 네. 9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국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1기 행정부였고 이제 이번엔 2기 행정부였는데요. 네. 뭐 중국이 과거보다도 한층 더 격을 높인 의존으로 뭐 환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고 그때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낸 한정 국가부수석이 영접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양제츠 그 외교 담당, 그러니까 이제 외교장관이죠. 네. 맞이했었는데 그래서 예우가 좀 높아진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날 14일 오전에 시진핑 주석과 인민대회당 본관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2: 네.
3: 물론 이제 초청을 했고 이제 주인 입장에서 시진핑이 맞았는데 시진핑 주석은 저 보조개인 처음 알았습니다. 보조개가 네. 쏙 들어가서 웃으면서 트럼프를 맞이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정상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좀 약간 거만한 듯한 그 풍채가 있지 않습니까?
2: 아, 네. 네.
3: 근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굉장히 좀 예의 바른 그런 표정이었고요. 그리고 이 악수를 나누고 나서 인사말 나누고 이제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는데 의장단 사열이 있었고 약간 그 북한 보면은 왜 이렇게 꽃다발 들고 굉장히 막 열렬하게 네. 환영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중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꽃을 들고 환영하는 중국 어린이들 가득 있었고요. 이제 그걸 보고 처음부터 굉장히 만족스럽게 웃음 지으면서 손뼉도 쳤습니다. 14일 날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만찬이 있었고요. 시 주석의 건배사에서 중미 양국 인민은 모두 위대한 인민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완전히 이거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면서 네. 화답을 했습니다.
2: 네.
3: 그리고 이제 15일 날 어제였죠. 그때 중국 권력의 심장부이자 시 주석의 집무실 관저가 있는 중난하이에서 이제 오찬 회의가 있었는데 두 정상 모두가 이 방중의 의미가 굉장히 뭐 좋았다는 높이 평가했고 그 우호적인 분위기가 네. 2박 3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2: 근데 좀 전에 격을 네. 더 높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 네.
2: 야 그러면 9년 전에는 최고 수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면은 무조건 최고 수준으로 할 것 같은데
3: 네.
2: 야 그것도 서로 뭐 아주 치열한 숫싸움
3: 맞아요.
2: 이런 것들이 있나
3: 네,
2: 봅니다.
3: 맞습니다.
2: 자 그리고요 공동 성명이 나오진 않았어요.
3: 네.
2: 네, 이 부분 그래도 좀 성과에 못 미치는 거 아니야? 기대 못 미치는 성과 아니야?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3: 네.
2: 그리고 양국 정부의 발표도 따로 없어가지고 외신들은 뭐 이거 빈손에다 말이냐
3: 네.
2: 이런 지적도 했는데
3: 네.
2: 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했다.
3: 맞아요.
2: 이런 얘기했습니다.
3: 네.
2: 성과가 뭐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3: 사실은 이제 외신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딱 손에 잡히는 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 네.
3: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차담, 차 마시면서 회담하고 나서 얘기를 한 것이 이번 방중은 놀라운 방문이었다. 시 주석과 말씀하신 것처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고요.
2: 네.
3: 그러면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매우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 있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호르무즈 협도 개방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 향해서 매우 존경하는 사람이자 친구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9월 24일 날 미국에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시 주석도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방문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건설적인 전략 안정관계라는 새로운 포지셔닝을 확정을 했고 경제 무역관계 안정적인 유지
2: 네.
3: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확대 그리고 서로의 관심사를 적절히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중화

0: 외국 이민들과 함께 이걸 같이 한번 해보자. 네. 협력해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네. 뭐 별다른 내용이 없네요.
0: 없습니다.
1: 아 이거 뭐 그냥 추상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0: 일단 뭐 양측의 그 정부 관계자 다 총출동했습니다. 뭐 국무장관, 네. 전쟁부장관 네.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가 끝난 뒤에도 양측 간의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나온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 반도체 수출, 희토류, 관세 이거였는데요. 이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1: 아니 그렇잖아. 네. 예, 루비오 국무장관이 중국에게 좀 적대적인 그런 맞아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는데 또 이번에는 뭐 회의장 보면서 뭐 엄지척하고
0: 네,
1: 이런 것들 장면이 나오면서 사실 이런 좀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국내 여론이 강한 상황이지만 네. 자칫 너무 감정적으로 휩쓸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행세하고 하는데
0: 네, 네.
1: 오히려 너무 감정적으로 하면은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네.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0: 네.
1: 일론 머스크도 좀 중국에게 좀 좋지 않은 감정을 좀 여러 번 보였습니다만 이번엔 또 가서
0: 네.
1: 또 아주 또 친근하게
0: 맞아요.
1: 이런 것들 하면서
0: 만찬장에서 굉장히 네. 좋아했죠.
1: 야 정말 속마음과 달리 전략적인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냐 아니면 네. 실질적으로는 뭐 인연 필요 없고 여러 가지 네. 필요 사상 필요 없고 돈 버는 게 최고다 이런 거냐. 여러 가지
0: 후자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보시다시피 이제 그 9년 전과는 완전히 모습이 달랐거든요.
1: 네.
0: 그때는 살짝 고압적이다,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이번에는 굉장히 정중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야, 좀 정중했다라고 네.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은 중국 앞에서 좀 자존심 구겼다. 예전처럼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거를 보여준 거 아니냐.
0: 그렇죠.
1: 이런 분석도 있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선거가 있냐고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뭐 판타스틱했다, 뭐 훌륭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것은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네. 구매하기로 합의한 것. 그게 사실은 거의 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를 알래스카에서 태워갔다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원래는 그 사절단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젠슨 황이 간 거다. 그러니까 H200 수출하는 것을 아마 공식적으로 말한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추측이 있었는데요. 물론 뭐 물밑에서는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그 미국의 많은 대표하는 그 IT 기업 CEO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뭐가 MOU가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 정상회의와 성격이 많이 달랐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에 트럼프가 중국 갔을 때 그때 무려 2,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만
1: 네.
0: 이번에는 보잉 200대 판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 성과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보잉 항공기 좀 말씀을 드리면 보잉 737 맥스 기종을 이제 뭐 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네. 원래 한 500대 정도 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0대로 줄었고 물론 이게 뭐 준 것 때문에 뭐 약간 체면 구긴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1: 예.
0: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이
1: 네.
0: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추락사고 그리고 맞아요. 부품이 떨어져 나간 사고가 있었거든요.
1: 예.
0: 그것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굳이 그런 항공기를 왜 사주지? 라고 네. 싶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1: 그렇죠.
0: 그걸 사준 이유는 지금 세계 항공 시장은 보잉과 에어버스 두 개 나눠져 있거든요.
1: 네.
0: 그동안 사실 에어버스 걸 많이 샀습니다. 사고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잉 200대를 사준 것은 그냥 우호적인 차원에서 막 그걸 네. 사가지고 어떻게 뭐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익을 남기겠다가 아니라 일단 트럼프가 중국에 왔으니 예우제한 차원에서 한 200대 정도는 사준 거다. 이제 그런 네. 해석이 많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는데
0: 네.
1: 그중에서도 이 경제 얘기뿐만 아니라 이 국제 정치, 외교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0: 네.
1: 특히나 이 통역의 메모로 추정되는
0: 네.
1: 이 메모가 또 공개라고 해야 될지 유출해야 될지 예, 네. 포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만 얘기도 있고 뭐 북한 얘기도 있고 막 그랬다면서요.
0: 네.
1: 특히나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0: 네.
1: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니
0: 네.
1: 이게 옛날 같으면 감히 못한다. 또는
0: 네.
1: 하더라도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못 꺼낸다.
0: 네, 맞아요.
1: 그런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0: 네.
1: 이게 보여주는 게 많은 거 아니냐.
0: 네.
1: 이런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예전과 중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1: 네.
0: CNN의 베이징 지구장인데요. 네. 스티브 장.

0: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미중 관계를 취재한 베테랑 기자인데요. 1990년대 그때는 이제 초보 기자였겠죠.
1: 네.
0: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이 그때도 3T가 있었고 지금도 3T가 있다는 거죠.
1: 그게 뭐예요?
0: 3T.
1: T, 영어 알파벳 T.
0: T 맞아요. 그때는 1990년대 중반에 뭐였냐면요. 미국과 중국이 회담할 때는
1: 예.
0: T, 태난먼 사태, 민주화운동, 그리고 티베트,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이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였고요. 이번에
1: 대체로 그럼 그때는 중국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0: 네.
1: 너희들 이거 인권 탄압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0: 맞아요.
1: 그걸 지적하고 좀 뭔가 좀 훈계하는 꾸짖는 그런 느낌이었네요.
0: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중국은 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약간 개도국 대하듯이
1: 예.
0: 약간 그런 식으로 너는 인권도 안 챙기고 그런 나라가
1: 네.
0: 뭐냐 뭐 돈만 벌면 다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한 건데요.
1: 그런 얘기를 듣는 중국은 또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
0: 네, 네. 맞아요.
1: 그때 T, 3T는 그거였다.
0: 근데 지금 3T는
1: 지금은요?
0: 관세, 타이완, 테크. 바뀐 거죠. 그러니까 타이완 빼고는 상황이 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 그러니까
0: 그때는 뭐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경제 문제입니다.
1: 근데 사실
0: 관세 테크.
1: 네. 천안문은 뭐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또
0: 네.
1: 중국이 뭐 지금 민주화가 된 건 아니니까 변한
0: 네.
1: 게 없고 또 티벳 문제 역시 변한 건 없잖아요.
0: 없죠.
1: 변한 건 없는데 미국이 꺼내는 의제에서는 사라졌다.
0: 네.
1: 변화.
0: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체제가 들어서도록 미국이 뭔가 좀 민주주의를 중국에 옮기고 싶어 했던 겁니다.
1: 네.
0: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세월이 지나면서 기술과 자본 이런 것들이 중국이 커지면서 미국과 야. 완전히 좀 다른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1: 약간 좀 대등한 수준에 올랐다고
0: 네.
1: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트럼프가 이제 시수석과 함께 텐탄이라고 그 하늘의 제사 지내는 곳에 갔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얘긴 즉슨
1: 예, 예.
0: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굉장히 신성한 곳에 트럼프를 데려왔으니까 트럼프가 좋아할 만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약간 두 국가 간의 뭔가 힘으로써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순리대로 가는 것이니까 미국도 이걸 받아들여라 이런 약간 뉘앙스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를 상대하는 방식이 롱 게임 장기전이라는 거죠.
1: 장기전.
0: 네.
1: 야 이것도 양국 정치 체제를 반영한 것 같아요.
0: 네. 시진핑은 지금 1인 체제를 완전히 공고하고
1: 네.
0: 장기 집권을 열어두었고요.
1: 황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0: 네. 근데 트럼프도 물론 두 번 집권했으니까
1: 네.
0: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긴 하겠습니다만
1: 그래도,
0: 그러나
1: 네.
0: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1: 네, 임기가 있으니까요.
0: 네, 그래서 4년 단위로 지형이 바뀌는 미국 정치보다도 시진핑은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전략을 짰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짰다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고 특히
1: 네.
0: 뭐 트럼프가 거래를 중요시한다는 점 이용해서 중국은 뭐 농산물 좀 사주는 거, 콩 사주는 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랑 뭐 항공기 정도 사주는 걸로 가시적인 성과를
1: 네.
0: 제시를 해주면서 시간을 벌고 그리고
1: 네.
0: 대만 같은 핵심 이익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1: 예.
0: 그래서 말씀하신
1: 예.
0: 것처럼 시진핑이 앞에 전면적으로 대만 문제를 꺼내는 것도 그만큼 위상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1: 네.
0: 그 시진석이 말하는 것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라.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트럼프에게 말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측 간의 어떤 패권이 부딪히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 지금 미국은 중동 분쟁도 있고 그리고
1: 네.
0: 우크라이나 분쟁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국이 러시아, 이란과 밀착하면서 미국과 맞서는 구도가 훨씬 더 뚜렷해졌고
1: 네.
0: 그리고 시수석이 일기 때 트럼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1: 네.
0: 한 번 더 해다 보니까
1: 그렇죠.
0: 이제 경험이 쌓였고
1: 네.
0: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 시간 동안에 중국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고 대응 방법을 잘 강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희토류를 가지고 이제
1: 네.
0: 무기처럼 흔드는 거죠.
1: 메모에도 그 희토류가 있었고요. 네.
0: 맞아요.
1: 네.
0: 맞습니다.
1: 자, 그러잖아. 과거의 3T와 최근의 3T 중에
0: 네.
1: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0: 타이완.
1: 타이완.
0: 네, 네 맞아요.
1: 이 타이완 여러 가지 뭐 짚어볼 게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하는 거
0: 네.
1: 이거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0: 맞아요.
1: 그럼 이거 수출 안 하겠다? 아 그럼 이제 안 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겠다고 뭐 얼음장 놓는 거예요? 뭐예요?
0: 일단 이제 뭐 바로 안 할게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렇다면은

0: 수출 아예 안 하겠다라고 말하지 네. 않겠지만 그래도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네. 금액을 대폭 줄이거나 또는 공격용 무기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미사일도 네. 팔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방어용 무기만 팔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 아니, 왜냐하면 사실 네. 이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네. 대만은 뭐 하나의 중국. 자기네
0: 맞죠.
1: 영토 아닙니까?
0: 네네,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하는 걸 내정 간섭이다. 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해오는 상황이니까요.
0: 그렇죠. 근데 미국이 1982년에 중국과 합의 과정에서 대만 무기 판매는 중국과 사전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6대 보장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 1980년대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 아니냐라고 말해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1: 아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중국에게 엄청 적대적이고 중국과 맞서 싸우는 이미지이지만 구체적으로 네. 하나하나 뜯어보면
0: 아니에요.
1: 전혀 아닙니다.
0: 맞습니다.
1: 오히려 아니, 계속 양보하고 계속 물러나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빈손 회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만 그 미국을 대표하는 테크 기업들 CEO들 30명을 데려갔습니다.
1: 네.
0: 그 얘기인 즉슨 이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히트를 포함해서 이런 원자재들이 테크 기업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이란과 전쟁 중입니다. 상당히 많은 무기를 썼습니다.
1: 네.
0: 이 전쟁 무기에도 히트류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디커플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원자재가 필요하고
1: 네.
0: 중국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와서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의 수출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코 둘이서 맞붙어 싸우면은 둘 다 네. 서는 거죠.
1: 아니,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도
0: 네.
1: 거기를 그런 상황을 잘 감안하고 잘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고요.
0: 네.
1: 물론 그 적절하게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겠습니다만
0: 네, 네.
1: 그래도 우리의 최고 전문가들이 또 포진해 있으니까
0: 네.
1: 잘 대처해 주길 기대해야겠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게 뭐 천군 백군 싸우듯이
0: 맞아요.
1: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아니에요,
1: 네. 우리 편 있고 적이 있고 그런 게 아닌데 자칫 좀 부안해동해가지고
0: 네.
1: 오히려 감정적으로 싸우면은 그게 또 거기에 또 잘못된 여론에 우리 정치권이 또 휘말리면
0: 네.
1: 아 이거 또 여러 가지 손해로 이어지지 않겠냐.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 네. 이번 정상회담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약간 협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가 뭐 미국 쪽 정책을 가야 돼. 뭐
1: 네.
0: 중국을 선택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뭐 중국과 미국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 부분. 물론 정답은 없어요. 저는 정답을
0: 네네,
1: 몰라요.
0: 네네.
1: 하지만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좋은 방향을 또 택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0: 네.
1: 전략성, 전략적인 모호성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 우리도
0: 이제,
1: 그걸 택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그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이제 양자택일의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 전쟁 보시다시피 미국이 강력하게 뭐 호르무즈 해협에 배 좀 보내라, 뭐 전쟁에 들어와라라고 말했지만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
1: 네.
0: 아무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이걸 뭐 압박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1: 네.
0: 어쩌면은 이제 제3세계, 그러니까 중간지대 국가들이 나서면서 이렇게 이제 중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먼저 자국의 실리를 챙기면서 행동하는 것이 맞지 뭐가 옳으냐. 그러냐 이거는
1: 네.
0: 국제 문제 더 이상 좀 의미가 약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0: 네.
1: 중국 방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외신들이 뭐 한 문장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1: 응축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들도 의미가
0: 네.
1: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안정이란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면서 양측 모두가 예측 가능한 어떤 통제가 가능한 상황을 원하는 거지
1: 네.
0: 직접적으로 붙는다거나 전면전 절대 이제 앞으로 없을 거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갔다 하고 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가거든요.
1: 네.
0: 그리고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갑니다. 이 얘기는 즉슨 이란 전쟁에 대해서 뭔가 양측이 얘기할 것을 보이고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 모두가 패권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1: 네.
0: 협력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네,
1: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양국 정상회담 소식 알아봤고요.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0: 네,
1: 감기 빨리 나으시기를
0: 네, 네,
1: 바라겠습니다.
0: 네.
1: 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고요. 1부 여기까지고 2부 경제 돋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 가전제품 살 때

0: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1: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 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1: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5: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4: 내일 더 안전하게,
5: 내일 더 행복하게.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엄마 회사 같이 갈래?
7: 엄마
8: 민준아
7: 유정아
9: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0: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9: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1: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9: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9: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2: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1: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돋보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자 오늘 뉴스가 정말 많은데 경제 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앞에 갖고 오신 그 메모장. 네, 거의 다 이제 다 써가네요, 이 두꺼운
2: 그렇습니다.
1: 게. 네, 자 오늘 먼저 알아볼 거는 미중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인데요. 여기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잖아요.
2: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은 네. 경제 그 중에서도 무역 전쟁 때문에 생긴 회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제2기 출범하면서 관세 폭탄을 터뜨렸고 네. 그 관세 폭탄은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거든요. 한국이나 일본, 이 EU 등은 곁가지고 메인 고울은 역시 중국입니다.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를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이 중국이고 중국 네.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도 미국과의 불균형 무역 관행을 해결하겠다. 이게 중대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관세를 때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복 관세로 맞섰고 그래서 정면 충돌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게 벌써 1년 반이 됐거든요.
1: 네.
2: 그동안 몇 번 그 회담도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 이란 전쟁이 훨씬 더 크고 세계 대만 문제가 더 크게 보이지만 그것은 뭐 또 다른 이슈고 사실 만남 자체는 무역 전쟁 해소를 위해서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1: 네.
2: 자 그런데 일단은 협상이 끝난.

0: 났는데 공동 성명도 없었고 합의문도 없었고
1: 그러니까요.
0: 보따리가 없었어요.
1: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전혀. 예. 겉보기에는 전혀 없었고.
0: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 스타일. 중국은 예. 뭐 꼭 정상회담을 한다 해서 꼭 합의문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내막에 예. 예. 어떤 큰 딜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지금 상당히 국민들에게 뭔가 보고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네. 절박하거든요.
1: 뭐가 있었으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국민 지지율도 떨어지고 네. 국가 경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변수들이 많이 생기니까 내가 시진핑 국가주석 만나서 많이 해결했어 하면서 예. 선물 보따리를 국민들에게 풀어야 될 텐데
1: 그러니까요.
0: 선물 보따리, 말로 된 선물 보따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1: 말로 된.
0: 예, 환상적인 네. 합의가 있었다. 환상적이다. 합이다.
1: 아, 예.
0: 근데 뭐가 펀테스틱인지 그건 실물이 없는 거죠.
1: 네.
0: 기자들이 계속해서 물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보잉 비행기 200대를 네. 중국이 사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 같아. 이런 얘기. 근데 이것도 원래 500대가 뉴욕 증시의 기대치였고 이번에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서 500대 네. 구매 약속을 해올 거다 했는데 그 절반도 못 미쳤단 말이죠. 또 중요한 것은 쇠고기, 그다음에 빈이라는 네. 대두.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언론들을 당초에 회담 전에 5B, 5개의 B 회담이다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1: 그게 뭐예요?
0: 예, 첫 번째 보잉의 B, 그다음에 쇠고기 비프의 B,
1: 예.
0: 그다음에 비인의 B, 대두죠.
1: 네.
0: 그다음에 또 무역 그 분쟁을 막기 위한 보드, 지적 재산권 막기 위한 보드 위원회,
1: 예. 예.
0: 두 나라 간의 상설 창구를 만들기로 해서 요런 다섯 개였거든요.
1: 아.
0: 그런데 언급된 것은 지금 5B 중에서 보잉 비행기 200대, 그것도 중국적 발표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 그래 하기로 약속했어. 이런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는 언급조차 없었거든요. 지금 갈 길 바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에서 농민들 생각하면 쇠고기, 그다음에 대두 이거 좀 팔아야 되고 특히 보잉 비행기 같은 경우도요. 미국과 이 중국의 무역전쟁 속에서 중국이 지금 미국 비행기 안 사온단 말이죠.
1: 네.
0: 대부분 그 유로 비행기만 쓰고 있는데 이번에 200대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앞으로 1000년 동안 200대를 사온다는 건지
1: 예.
0: 올해 200대를 사온다는 건지 그게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1: 하지만 에어버스가 장악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보잉이 네. 뚫고 들어가는 자체가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네. 과연 이게 되겠느냐, 정말 되는 게 맞냐, 이거는 지금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보따리를 그래도 이제 기자들이 풀어보니까
1: 네.
0: 딱 하나가 눈에 하나. 가시적인 언급할 수 있는 게 선물 보따리 딱 하나, 하나 있습니다.
1: 하나밖에 없어요. 예.
0: 그러니까 이 보잉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선물 보따리가 다섯 개 글자인데 투키디데스예요. 투키디데스 괴물이 하나 턱 나온 겁니다. 시진핑이 준 선물이에요.
1: 예.
0: 정상회담 시작하자마자
1: 예.
0: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위기를 반복하지 말자.
1: 네.
0: 사실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제안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협박 공갈로도 들릴 수가 있는 매우 엄중한 얘기예요.
1: 사실 이 그 역사학자 옛날 그리스
0: 그렇습니다.
1: 예 그리스 시대의 사람인데 예.
0: 투키디데스가 사실 서양 역사에서는 뭐 서양 역사의 원조죠.
1: 네.
0: 이게 그리스 그 민주주의를 고대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1: 예.
0: 스파르타는 군사강국이었는데 아테네가 해상을 통해서 마구 성장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나라가 결국은 전쟁을 합니다.
1: 네.
0: 투키디데스는 필로폰네소스의 전쟁이라는 네. 전쟁사 역사책에서
1: 네. 유명한
0: 예, 세계에서 동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왕은 두릴 수가 없다. 우리 동물의 세계 보면 사자가 수사자가 둘이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죽기 살기로 싸워서
1: 그렇죠.
0: 한 명의 사자가 나머지 세상을 다 평정하지 않습니까?
1: 예.
0: 인류의 역사도 그 서로 비슷비슷한 거물이 두 개가 있으면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두 나라 다 망했거든요.
1: 아.
0: 스파르타도 망하고 결국 아테네도 결국은 망했어요. 페르시아에 망하는
1: 네.
0: 그런 이제 결과가 됐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얘기는 우리 미국과 중국 우리 다 거물들인데 우리 네. 싸우다가 필로폰데스

0: 전쟁처럼 우리 예. 다 같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 좀 조심해. 이런 경고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9년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감히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북키디데스 함정을 얘기한다는 것은
1: 예.
0: 우리가 당신하고 똑같아. 우리가 당신하고 기억이 똑같대. 한판 붙으면 누가 이길지 몰라. 이런 정도가 돼야 투키티데스 함정을 얘기하지.
1: 네.
0: 어린이와 어른이 싸우면서 우리 투키티데스 결투하지 마.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사실 같은 체급이라고 전제해야 성립되는 말이긴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실제로 같은 체급인지 모르겠지만.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둘이는 투키티데스 체급이니까 앞으로 조심해. 이런 정도의 선물 예. 보따리를 하나 가져갔단 말이죠.
1: 아, 이건 뭐 선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총 반대 의미군요. 네.
0: 예, 그래서 물론 두 정상이 만나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함으로써 당장의 어떤 무역 전쟁 충돌은 막을 수 있고 앞으로도 긴장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런 공포의 관리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1: 네.
0: 트럼프 대통령 만족이 없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공포 관리 정도 수준이었지 선물도 없었고 준 것도 없었고 받은 것도 없었다. 긴장은 이제부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 네.
0: 9월 달에 초청을 네. 했기 때문에 선거가 11월 달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정치 역학공학에 굉장히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신네들 선물 보따리 9월 달에 워싱턴으로 가져와.
1: 아.
0: 이랬을 수도 있는데.
1: 자, 어찌 보면은 지금 선물 받는 것보다 선거 직전에 받는 게 더 효과가 좀 클 수 있거든요.
0: 극대화 될 수 있는 거죠.
1: 예.
0: 뭐 그런 특히 선거 전문가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분석도 있긴 하지만 so far 지금까지만 예. 놓고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가 없고 굳이 있다면
1: 네.
0: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리고 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주요 인물들의 비공식적인 반응들 예를 들어 루비오 장관이 뭐 엄지 척하면서 막 둘러본다든지 이런 표정들 분명히 누군가 찍을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뭐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라든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와인 한 모금 그래도 입에 댄 그런 모양새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보면 뭔가 예전과 좀 달라졌다.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는 상황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주는데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우리의 말로만 G2 세계를 이끌어가는 슈퍼 강대국 둘이다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이 우위에 있었거든요.
1: 네.
0: 그것도 뭐 보통 차이가 아닌 상당히 압도적인
1: 그렇죠.
0: 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중국이 만만치가 않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 네.
0: 관세 폭탄 터뜨리면서 중국 가만두지 않을 거야 했던 게 불과 1년 전인데
1: 네.
0: 그 기가 꺾이게 된 게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납작 엎드리게 된 게 희토류 사건이거든요. 관세 폭탄 때렸을 때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하니까 미국 자동차에 희토류 없으면 자동차 못 만들어요.
1: 네.
0: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스톱돼가지고 미국 재계가
1: 네.
0: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거 트럼프 시진핑과 빨리 문제 열어라 하고 하면서 사실상 1년 전에 항복 선언을 내심 항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혀 개선이 못 됐고 중국의 벽, 아, 중국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절감하지 않았을까.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의 한계와 좌절 이런 게 좀 두드러진 그런 회담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란과의 관계에서는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약점이 또 드러나고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희토류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뭐 물론 전체적인 규모나 체급을 보자면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하나씩의 약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네. 또 상대 국가들이 잘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크게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제 이 얘기 한번 좀 짧게 좀 짚어보고 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8전을 잠시 찍었는데 그 후에 급락을 했어요.
0: 네.
1: 급락한 상태에서 어제 장이 마감됐고 주말을 지내고 또 월요일 장이 시작되는데 근데 또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도 좀 뭐 소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코스피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1: 네.
0: 하루 전에 마의 8천 또 돌파를 했습니다.
1: 거의 뭐 일주일 만에 올랐어요. 7천에서 8천까지 됐습니다.
0: 네. 지금요 지난해 2025년 6월 달에 그때 우리 코스피가 얼마인 3천선 아래였습니다.
1: 네.
0: 3천 아래였다고요. 그런데 3천 돌파, 4천 돌파, 5천 돌파

0: 6천 돌파, 7천 돌파, 그리고 드디어 8천 돌파.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천의 네. 고비를 6개를 넘었었어요.
1: 네.
0: 그리고 그 속도도요. 4천에서 5천 넘어갈 때보다도 또 5천에서 6천 넘어갈 때 기간이 더 단축돼서
1: 네.
0: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7천에서 8천 넘는 데는 일주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이건 뭐 세계 신기록이고 쇼트트랙 선수들도 이렇게 못해요.
1: 그러니까요.
0: 역시 우리나라는 쇼트트랙에 강한 네. 강국이다를 다시 보여주는데
1: 네.
0: 물론 우리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도 좀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이 메모리에 저 멈춰있고 메모리에 네. 집중하고 있고 메모리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그동안 우리 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너무 상대적으로 좀 핍박받았고 과소평가 당해왔고
1: 그렇죠.
0: 거기다가 또 정부가 상법 개정하면서
1: 네.
0: 주가를 좀 올리는 여러 가지 자사주 강제 매각 같은 조치를 많이 취했고요.
1: 네.
0: 그 밖에 또 국민연금. 국민연금에서 종래 뉴욕 증시의 주식을 사다가 최근 들어서는 우리 코스피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1: 네.
0: 주가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 돈 냄새를 가장 잘 만난다는 영국과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1: 네.
0: 올 들어서 주가 지수가 5천 넘어서자마자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파는 게 최근에 약 100조 정도로 팔았어요. 그런데 물론 누구 전망이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100조를 팔고 떠나고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데 거기에 떠받쳐주는
1: 네.
0: 세력이 이제 동학 개미들이거든요.
1: 네.
0: 개미들이 네. 푼돈 모아가지고 그것도 다 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네. 더 오르면 결국 외국인이 차액 실현을 할 수 있는 그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 서학 동학 개미들이 같이 나누어줄 수 있겠지만
1: 네.
0: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외국인이 먹튀할 수 있는 그 기회만 줬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1: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다 받아주는 상황이니까요. 지금까지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가가 3천에서 4천, 5천 이렇게 천 단위로 돌파할 때 그때 네. 보면 그날 장중 돌파할 때 조금의 어떤 조정은 있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그래도 사자. 야 시장 뜨겁구나라는 이 열고 그래도 간다라는 분위기가 대세였는데 8천을 딱 장중에 돌파하니까 분위기가 네.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외국인의 매물이 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1: 네.
0: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너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된다 해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게 이것도 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요즘 증권 시장에는 모두가 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처음 터진 일들이 많기 때문에
1: 네.
0: 전문가들도 정신을 못 잡는
1: 네.
0: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예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1: 예.
0: 그래서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뭐 혼란스럽고 다음 주 장세가 주목이 네. 되는데 이런 가운데 밤사이 뉴욕 증시 또 떨어졌단 말입니다.
1: 네.
0: 뉴욕 증시 떨어진 것이 한국 다음 주 증시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뭐 여러 가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만 그런데 여기 지금 한 가지 큰 변수가 돌발 악재가 하나 터졌어요.
1: 돌발 악재요?
0: 네. 그러니까 금리가 5%를 넘었다.
1: 어떤 금리죠 그게?
0: 뉴욕에서
1: 예, 예.
0: 뉴욕 증시에서 국채 금리가
1: 국채 금리
0: 5%를 돌파했다. 이게요. 자, 이 금융시장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자 5%라는 것은
1: 네.
0: 그것도 제도권 금융기관에 가장 공신력 있는 그리고 떼먹힐 염려가 없는 가장 안전상품인 미국 국채.
1: 네.
0: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부도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 30년물 국채 금리가 5%가 됐다. 물론 4.9나 5.1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5%가 뚫려서는 안 될 마지노선이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게 뚫려버렸어요.
1: 아하.
0: 5% 위로 올라가 버렸다고 그러죠.
1: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0: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오른 것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 어렵잖아요.
1: 예.
0: 그리고 그 시장에서의 자금이 주식에서 이 채권 쪽으로 쏙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고
1: 네.
0: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금리 내린다 안 내린다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1: 트럼프
0: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만 컨트롤을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무서워.
1: 예.
0: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반기를 들고 있다. 자 국채 금리 5%면요. 국채 누가 발행합니까? 미국 정부가 국가 부채로 없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국채인데 그 국채 금리 높아지면 정부의 조달 금리가 올라갑니다.
1: 네.
0: 그리고 정부 빚덩이는 눈덩이처럼

0: 다시 넘은 예. 핵심적인 이유가 외국인들이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한 바람에 환율이 치솟은 겁니다.
1: 네.
0: 그 환율이 치솟으면 또 국내 물가 오르거든요. 물론 경제 뭐 꼭 나쁜 측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국채 5% 폭탄이 터졌다. 이것은 저는 두키디데스 괴물보다도
1: 네.
0: 시진핑 트럼프의 정상회담 알맹이 없는 정상회담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뭔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요소도 좀 있지 않겠느냐. 특히 뭐 우리 증시에
0: 예.
1: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지금 언급 안 하셨습니다만 또 삼성전자 파업 우려라든지 예. 이런 또 부정적인 요소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언제든 뭐 긍정적인 요소만 있거나 부정적인 것만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다 다양하게 섞여 있는 상황.
0: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제가 저 초반부에
1: 네.
0: 우리 정시의 구조적인 강세 또 반도체 랠리 이런 걸 말씀드렸죠. 지금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1: 네네.
0: 그런 그 동전의 양면처럼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요인들이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이다. 특히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한마디만 정리하라면 미국 국채금리 발작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1: 그리고 좀 전에 박사님께서 한국시장 엄청 빠르게 올랐다. 역시 쇼트트랙 선수처럼 빠르다라고 하셨는데 또 농담 섞어서 니키님이 실시간 댓글창에 지금 상황에 쇼트트랙의 숏 얘기도 하면 안 된다. 네.
0: 그래서 그게 공매도거든요.
1: 네.
0: 그 숏을 얘기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네. 죄송합니다. 쇼트트랙이 아니라 롱트랙으로 바꾸겠습니다.
1: 네. 우리나라도 롱트랙도 잘합니다.
0: 맞습니다.
1: 네, 세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좀 잠시 웃으면서 얘기를 해왔고 그나저나 미국 국채금리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이 와중에서 이걸 또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연준 또 아니겠습니까?
0: 네.
1: 미국 금리. 케빈 워시 신임 이장이 드디어 어제 취임을 했습니다.
0: 예.
1: 공식적으로 취임했는데
0: 예.
1: 그동안 많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워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거냐 그럼 도대체 전망도 필요할 것 같아요.
0: 케빈 워시 별명이 뭔 줄 아세요?
1: 뭐예요?
0: 주위에서
1: 네.
0: 제가 만든 건데요.
1: 예.
0: 버디 워시입니다. 버디 워시.
1: 뭐예요?
0: 버디 워시.
1: 버디 워시. 예. 예.
0: 그러니까
1: 씻는다.
0: 몸 네. 씻는
1: 예.
0: 비누. 비누를 버디워시라 그러잖아요.
1: 물론 워시의 그 이름 철자는 WARSH지만 예,
0: 스펠링은 다릅니다만은 제가 만든 별명인데요. 왜냐하면 자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미국 연준 미국의 FOMC 하면 제롬 파월에 익숙해져 왔어요.
1: 맞습니다.
0: 이분이 8년간 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케빈 워시가 오면
1: 네.
0: 바디워시를 가지고 싹 씻어버릴 거예요.
1: 전임자의 흔적을 지운다?
0: 그렇습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뀐다고요.
1: 완전히 달라진다?
0: 그러니까 우선 사람도 다르고
1: 네.
0: 또 정책 철학도 다르고
1: 예.
0: 그 경제학적 백그라운드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1: 예.
0: 연준의 완전 바디워시를 하는 한 다음에 새로운 연준이 나올 것이다.
1: 트럼프가 그렇게 하라고 이 사람
0: 그렇습니다.
1: 임명한 예. 거니까.
0: 완전히 그 제롬 파월은 자르지 못해서 안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예.
0: 검찰을 통해 기소까지 한 그
1: 예.
0: 결과 새로 이제 정말 삼고초를 끝에 모시고 예. 모셔온 사람이거든요.
1: 그러잖아. 그럼 제롬 파월은 그 의장은 아니지만 이사이긴 하잖아요. 연준 이사.
0: 예.
1: 그 연준 이사직은 계속 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연준 이사가 7명인데요.
1: 네.
0: 이사직이는 임기가 2018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사로 앉아있는데 전임 의장이 밑에
1: 네.
0: 이사로 앉아있으면 새 네. 의장이 좀 신경 쓰이겠죠.
1: 그러니까요. 예.
0: 그러나 케빈 워시는 절대로 그런데 좌고 우문하지 않고 오로지 트럼프만 바라볼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거 왜 가져온 줄 아세요?
1: 저는 이거 네. 자꾸 놓으셔가지고
0: 네.
1: 이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0: 네.
1: 일부러 갖고 오시고 일부러 놓으신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이게 향수
0: 오늘 케빈 워시를 설명하기 위한
1: 네.
0: 하나의 소품입니다.
1: 예. 상표를 안 보이게 좀 드려주시고요.
0: 예. 예. 자, 상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네.
0: 자 이게 왜냐하면 케빈 워시가 재벌가의 사위예요. 그런데 회사 이름은 이것은 뭐 선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업 이름 상장돼 있는 기업이니까
1: 네.
0: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T 로드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1: 유명하잖아요. 예.
0: 미국 최대 화장품 회사고
1: 네.
0: 세계에서 랭킹 2등 3등 정도 합니다. 우리 LV 루비똥
1: 네, 네.
0: 루비똥 거의 버금가는 회사예요.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1: LVMH
0: 예 케빈 워시의 ST 로드에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상품은 이거밖에 네. 없습니까?

0: 사실 예, 많이 쓰는 그 여성분들은 또 다른 상품을 대표 상품으로 아실 텐데.
1: 아, 그럼요. 네. 많이 있는데요. 자, 근데 이분 그러니까 에스티 로드의 회장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네. 케빈 우시의 장인어른이 누구냐? 장인어른이 네. 로드입니다. 그래서 로드 가문이요.
0: 예.
1: 부인도 로드고 다 로드예요.
0: 아, 그렇네요.
1: 예. 예. 그런데 그 로드가
0: 근데 그 아내는 이제 워시가 된 거 아닙니까?
1: 안 바꿨어요.
0: 안 바꿨어요?
1: 예. 미국 안 바꿀 수 있어요. 안 바꾼 사람 많습니다.
0: 저 같아도 안 바꾼 거.
1: 재벌 총수가 어떻게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예. 그 부인이 바로 상속녀예요. 아들이었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앞으로 케빈 오씨 부인이 그 회사 회장님 될 거예요.
0: 어허.
1: 그런데 그 지금 현재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예. 미국의 유대인 비즈니스 협회 총회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0: 네.
1: 그 후원자 중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한 분이에요.
0: 네.
1: 그 트럼프와 가장 가깝다.
0: 네.
1: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야 이게 아니 지금 이 가까운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얘기가 재미있어지려는 찰나에. 벌써 끝났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할지 저희가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면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모시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4: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4: 안 터져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여기가 뉴욕입니까?
11: 이곳이 파리입니까?
1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네, CBS 주말 뉴스쇼 국제 경제 소식 알아봤고요. 3부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관심이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할 얘기 많은 상황 세 분 모시고 탐색 정치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3: 요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뷰 맛집 어딘지 궁금해? 애기봉 전망대에서 찍는 인생샷. 짜릿한 한달다리와 감각적인 미디어아트 전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랜드마크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방문 전 예약은 필수. 검색창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검색하세요.
4: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

0: 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1: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3인 3색의 정치 토론. 3색 정치 토크.
6: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 코너입니다.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3색 정치 토크. 오늘 모신 3분입니다.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3분과 함께하는데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2: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3: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아, 또 눌어붙었네.
9: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CBS 주말 뉴스쇼 3부 삼색 정치 토크. 이동광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토요일 아침인데요. 세 분도 오늘 엄청 바쁜 일정 다 계획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이기인 사무총장은 정장 차림, 네, 흰색 셔츠 입고 오셨고, 이동광 전 최고위원은 안에 또 까만색 티셔츠 입고 오셨어요. 네, 오늘 좀 더 편하게 좀 입고 오셨습니다.
2: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0: 네, 근데 내용 자체가 약간 네. 좀 주말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2: 보이나요?
0: 네.
3: 월요일을 보이네요.
0: 네. 자, 오늘 예, 다시 또 월요일인가? 네. 이거 뭐 어떤 의미예요, 이거?
2: 아, 직장인들 약 올리려고 네. 한 건 아니고요.
0: 아, 네, 아니고. 네, 큰일 납니다.
2: 네, 보니까
0: 네.
2: 입고 왔습니다.
0: 네.
2: 자, 오늘 토요일 오후에 어디 네. 뭐 저 땀 흘릴 일이 있어 가지고.
0: 아, 그래. 운동하러 가세요? 네,
2: 땀 흘리면 좋을 만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0: 아,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바쁘게 움직일 네,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사실 바쁘게 움직일 세 분이라기보다는 이미 바쁜 세 분입니다. 특히나 아, 이제 김정혁 전 최고위원의 발언 네, SNS 발언이 또 전 국민에게 또 이제 관심을 네? 불러일으키기 뭐요? 때문에 네.
2: 저도 모르는데
0: 웃기시네. 네. 웃기시네 바로. 나 네. 이게 뭐냐? 아, 얘기 나온 게 부산부터 하죠, 원래. 네. 부산부터 하죠. 네. 네, 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또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니다. 안 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해도 계속 나와요. 특히나 친한계로 분류되는 뭐 진종호 의원이라든지 이제 단일화에 대한 지도부의 어떤 여러 가지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자 지도부에서는 아니 한동훈 후보가 포기하고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 해주면 복당 정도는 받아줄게. 복당을 해줄게. 라고 또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아 웃기시네 이런 답을 내놨는데 그만큼 지금 부산 북구의 이 선거 국면이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또 굉장히 치열하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자 먼저 당사자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웃기시네 발언에 대해서 의미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3: 그거는 이제 네. 조광한 저 최고위원이 이분이 지명직 최고위원이잖아요.
0: 네.
3: 저도 지명직 최고위원을 했습니다만 뭐 어디에 나와서 만약에 한동훈이 포기를 하면 그러면 복당 정도는 뭐 고려해보겠다는 식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혜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새벽 1시 반에 보도자료 한 장으로 본인에 대한 아무런 소명 조치도 없이 그냥 그 마치 무슨 계엄군 점령 진주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화 그리고 배현진 의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명을 하거나 징계를 했는데 가처분 냈더니 바로 연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 해방 그 저 처음일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그러면서 사법부는 그 징계조차도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보장되어야 되지만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단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국민의힘의 징계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것이라는 걸 명백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비록 한동훈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게 만약에 냈을 경우는 받아들여질 건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제명을 해놓고서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만약에 무소속 출마했는데 네가 앞서가고 있지만 박민식에게 양보하면 그럼 복당 검토해볼게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후한무치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웃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조광한 최고는 본인이 그렇게 강력한 권력자인가요? 자기가 적어도 전직 대표, 전 대표에 대한 복당과 출당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저도 지명직 최고위원 해봤지만 그럴 권력 없거든요.
0: 아, 없나요?
3: 전체 최고회의에서 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 의견 표명이 아니라 검토해보겠다느니 말겠다느니 라는 식의 얘기를 그렇게 오만방자한 얘기를 네.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찌 보면은 지금 윤호개인 세력들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들은 아마 역사의 뒷무대로 쫓겨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쫓겨나가는 무리에 가장 선두에 서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되는 분이 뭐 앉아서 뭐 누구를 복당시키네 마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네. 내가 너무 웃겨서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네. 한 겁니다.
0: 아니 그리고
3: 말이 길어졌습니다.
0: 아 괜찮습니다.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어떤 그 경쟁 국면에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한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으로

0: 한번.
1: 예. 빙의해서.
0: 네, 네, 그렇게 한번. 근데 또 기독교 방송이라 빙의라는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네. 하여튼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1: 네. 이상하구나. 네.
2: 네. 대체, 대체.
0: 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는 아무 데서도 안 불러줄 거다. 뭐, 그냥 아무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찾아줍니다.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고 뭔가 약간 그래도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추세로 쭉 힘있게 나가야지 여기서 뭔가 다른 양보를 하거나 뭐 변화를 깨우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거 아닐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2: 장동혁 대표의 시간 끌기 전략이 일단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시간 끌기 전략.
2: 버틴 거잖아요. 끝까지.
0: 아, 버텼다.
2: 버티고 난 다음에 이제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딱 도래하니까 이제는 장동혁 대표 말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보자들도 여기서 또다시 분란을 더 일으키게 되면 실제로 이번 선거 내가 뛰는 건데 장동혁 네. 대표 뛰는 거 아니잖아요.
0: 아, 그렇죠.
2: 내가 내 돈 내고 내 시간 들고 내 모든 살아왔던 삶의 공력을 다 투입해가지고 여기서 지게 되면 타격이 크잖아요. 삶에서도.
0: 아, 그렇죠.
2: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이견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건데 물론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의원의 경우는 이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서울은 네. 얼씬거리지도 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0: 네.
2: 그리고 오세훈 시장 후보 뭐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기저의 그 내용들을 깔고 있는 거죠.
0: 예.
2: 그래서 저는 이러한 뭐 흐름들이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장동혁 대표 원탑 선대위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우재준 최고위원이 뭐 이제 마지막까지 가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한테 언제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니까 그 대변인이 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재준 최고위원마저도 이 약간 이질적 그 주장들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빠지게 됨으로 해서 윤어게인 선대위가 완성됐고 친윤 선대위가 완성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림자 속에서 지금 이 지도부가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도는 너무나 간명하게 짜여져서 저희한테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0: 예. 네. 자, 그런 와중에 또 배현진 의원은 장동혁 대표에게 회피형 남친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또 젊은 사람들 쓰는 용어를 또 쓰기도 하고.
3: 아니, 참 배현진 네. 의원은 사람 잘 괴롭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3: 네, SNS 글 쓰는 것도 그렇고
0: 아.
3: 네, 예전에 무슨 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라는 보도까지 있었었는데 네.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사람 잘 괴롭힌다.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불편해할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요.
0: 그럼 정치인으로서 그게 장점인가요?
3: 단점이죠.
0: 아 단점이에요.
3: 네,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0: 아 좋은 거 아니에요.
3: 네, 나중에 꼭 본인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저는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잘해서
0: 네.
3: 뭐 부산과 서울 그리고 여론조사가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게 여기서 전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누구랑 누구의 공생?
3: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 특히 정원호 후보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지금까지 최근에 만들어왔던 설화 논란 뭐 오빠 논란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주폭 논란 등등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좀 살려주고 있어요. 국민의힘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수의 유권자들 결집까지 지금 시키고 있는 모양새 같아요.
0: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과 부산 등 여론조사가 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배현진 의원 얘기했는데 숟가락 얹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0: 서울 선거.
3: 서울로 얼씬도 네. 하지 말라는 식으로 네. 얘기했는데 전 그게 과연 서울 선거 내지는 장동혁 대표의 나중에 그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데 좋은 일일까? 배현진과 서울 당신들이 오지 말라고 해서 난 가지 않았어.
0: 예.
3: 난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했어. 그래서 서울 선거 이만큼 성공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말할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전 네.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0: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오세훈이 이긴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없이 이겨야 된다. 이런 또 생각 아닐까요?
3: 제가 장동혁 대표는 그럴 것 같아요. 당신들이 빠지라고 해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긴 거 아니에요? 라고 저 얘기할 것 같아요.
2: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네. 얘기할 수 있는
0: 빠져서
2: 분이죠.
0: 야, 내가 빠져서 이긴 거야. 이게 공정이 될 수 있느냐.
3: 전략적 뒤로 물러나는죠.
0: 와, 예,
3: 그러니까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저 뭐랄까 우리가 한창 봤었던 뻔뻔함 이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는 지방선거 끝나고 본인을 부르지 않았던 것도 어떤 본인의 전략인 마냥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대표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수행하기 위한 명분과 핑계로 만들기 충분하기 때문에 서울의 선거 임하는 사람들도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4: 제가 보기에는요, 그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는 적대적 공생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 재밌는 게
0: 네.
4: 정청래 대표가 그 혹은 민주당이 지지도가 막 올라갔던 게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0: 그럼요.
4: 그 한동훈 대표가 하도 아니죠 장동혁 대표가 네. 하도

0: 엉망을 그 만드니까
1: 반사이익이다.
0: 네, 반사이익으로 야 도대체 무슨 저런 당이 다 있냐. 미국 가서 했던 거 보시잖아요. 그 김민수 최고와 보여줬던 완전히 당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시작해왔던 그 당대표로서 보여줬던 무능과 엉뚱한 행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반사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올라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뭐 그 와중에 명청 갈등 얼마나 심했습니까? 뭐 반명입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서로들 누가 봐도 아니라고 포장하고 덮으려고 했지만 명백하게 대통령과 당대표가 싸우는 모습이 계속 이어졌었고 그다음에 법 왜곡제부터 시작해서 헌정 질서를 마구잡이로 뒤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안 떨어졌었어요. 네. 그건 왜냐하면 야 얘네들도 이상하지만 니네 더 이상해. 아. 그거였어요 유일하게.
1: 상대평가.
0: 네, 그렇죠. 상대표가 더 이상해. 이거였는데 네. 지금 재미있는 거는 지금 장덕 저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1: 네.
0: 이거 장동혁 대표 때문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민주당이 지금 똥벌을 너무 차니까
1: 예.
0: 그것 때문에 지금 대표적인 게 공소 취소 특검 만들어서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다섯 개의 혐의를 다 무혐의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반헌법적이고 구태타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박상용 검사를 그 날려버리는데 네. 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1: 네, 징계 청구.
0: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거기다 숟가락을 얹으면서
1: 예.
0: 여기저기 다니겠다고 하고 있는 예. 거거든요.
1: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지도부 입장에 또 취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것도 역시 상대평가 아니냐. 덜 잘못했으면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양쪽 모두가 그래서 제가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내가 잘해서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1: 네.
0: 상대방이 하도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릴 뿐이고
1: 네.
0: 그거를 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건 운이 좋을 뿐이다. 그것도
1: 운도 실력이 아닌가.
0: 지금 운이라 저는 네. 뭐 운이 실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다.
1: 그러면 이 적대적 공생이 네.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2: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1: 아, 그렇게 네,
2: 선거법 자체가 일단 뭐 1인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고 거기서 한 사람만 당선되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뭐 양당제 귀결된다. 이게 뭐 정치학에서는 뭐 법칙 하나가 있는 건데.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만 발목 잡으면
1: 네.
2: 그냥 상대방 무너지면 내가 그냥 일어서지 않아도 내가 일어선 듯한 느낌을 주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개혁신당이나 이런 데서 좀 치고 나오고 세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도에 이런 이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1: 네.
2: 그런 점들은 뭐 충분히 저희들이 이야기했었던 바죠.
1: 네. 네.
2: 이번 선거도 네. 마찬가지고.
1: 아,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싫어, 민주당도 싫어, 아우 뭐 잘못하고 있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다른 세력이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좀 뼈아픈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개혁신당에 대한 호응도가 그리 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그렇죠. 당 내에서 어떻게 보세요?
3: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역대 사례를 봐도 제3당이 성공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잠깐 올라갔었던 적은 있지만 국민의당에서 호남에서 잠깐 바람이 불어서 여러 의석수를 만든 적은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당도 사실 뭐 하향세를 거치다가 망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관성이라고 하는 건 양당으로 이미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벤트와 일시적인 사건으로 그 관성을 한꺼번에 깨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실패해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도해야지만 그게 될까 말까 한데 저희는 그 길에 나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3: 물론 양당이 일부러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서는 하는 건 아니겠죠. 뭐 하정우 후보의 그 오빠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의도하지 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관리되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뭐 이 자의가 아닌 타의적으로 적대적으로 공생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뭔가 이 두 당의 그 뭔가 극단적인 주의들 그리고 양당 이 패권주의를 좀 깨려면 다른 세력의 힘을 몰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저희 3당 내지 3지대에도 좀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또 3당이라고 하면 또 조국석 신당과 또 진보당 입장에서
3: 아, 맞습니다.
1: 또 여러 가지
3: 맞습니다.
1: 얘기를 하기 때문에
3: 네,
1: 네. 네. 제3의 세력 정도로 표현을 좀
3: 3지대
1: 네, 굉장히 민감해요. 요즘에 또 선거운동이라서 네.
2: 말이 나왔으니까 차제에는
1: 네.
2: 우리가 헌법개헌 이번에 좀 뭐 빗나갔잖아요. 어쨌든 못 했잖아요.
1: 네네.
2: 근데 내년도에 선거가 없

0: 있으니까 선거법을 포함해가지고 저는 폭넓게 이런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지고 실제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야당에서 계속 이거 반대하고 선거법 개정 그나마 제3당이 좀 생겨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주장했던 건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그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나오고 수출리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민주당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낸 게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다음 선거에서 이거 고치겠다고 공언했잖아요. 그래놓고 그거 다시 그거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씨처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그리고 출마를 당을 만들고 출마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정당 질서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본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돼서 구속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을 또 사면 복권시켜줘서 그 같은 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출마하게 만들어놓은 게 그런 정당 문화를 만든 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것도 선거법에 대해서는 네. 저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런 괴물 같은 제도를 그것도 무슨 그 누구야 그 심상정 의원과 합의를 하면서 결국 뒤통수 친 거잖아요.
0: 아니 근데 이것도 원래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국민의힘에서도 정당을 안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상대적인 게임인 거잖아요.
2: 위성정당. 네,
0: 그리고 위성정당을 안 만들어야 되는
1: 게 됐는데 어떻게 안 만들어요? 아니,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본질적으로 어쨌든 그런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기서 네. 또 반칙을 하는데 여기서 또 안 하라고 할 수 없고
3: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 모든 정당 중에 지난 총선에서 네. 위성정당 안 만들고 비례대표와 네. 지역구 의원을 배출한 네. 정당이 개혁신당이 유일합니다.
0: 놀랍습니다.
3: 개혁신당이 유일합니다. 개혁신당이 유일합니다. 신기해요.
2: 아, 진짜 네. 정말 적대적인 공생 관계가 또 하나 증명되는 네. 거 아니냐.
0: 상대방의 명분이 네. 되는 거예요, 지금.
2: 네. 자, 아니, 그나저나 전국에서 짚어볼 부분이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조국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평택을 좀 한번 가보죠.
4: 네,
2: 네 평택을 예. 지금 정세를 보면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 그리고 극우부터 극좌로 평가받는 그런 세력까지 출마를 해서 뭐 끝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치열합니다. 저 이렇게 재미있는 지역구 처음 봤어요. 이렇게 흥미로운 선거도 처음 맞아. 봤어요. 야 이거는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세력이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종 결과 궁금하고요. 또 무엇보다 누가 당선될지 궁금한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유희동 후보 굉장히 열심히 잘 뛰고 있고 또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김용남 민주당 의원은 조국 후보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아 내가 당선될 거고 조국은 3등이야 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자극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자극을 하는데 그 이유는 조국 후보도 계속해서 김용남 후보의 정체성 그리고 예전에 굉장히 좀 보수 정당에서 했었던 그런 발언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어부지리로 유희동 의원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상황. 뭐 합종연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자, 이 판세 어떻게 보시냐. 일단 민주당 네, 예, 전 최고위원인
0: 김용남 예. 후보께서 계속 선전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변수는 김재현 의원과의 단일화 혹은 뭐 후보 사퇴 이런 부분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더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보당하고는 어쨌든 연대 전선을 계속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능성 면에서는 조국 후보보다는 김용남 후보하고 뭔가를 꾀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뭐 이 진보 내부에서의 단일화 조국 후보와 네. 김용남 후보의 단일화 이거를 처음부터 나왔는데 저는 그 조건이 일단 여기 형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2: 조건이 뭔데요?
0: 아니 유희동 후보가 상당히 앞서 나가는 네. 조사가 나와야 나머지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네. 합쳐서 이기자 이런 주장이 나올 텐데 그런 조건이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지금 아래로 떨어지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유희동 후보의 경우. 오히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제가 볼 땐 새로운 유권자층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조건을 형성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황교안 후보하고의 뭐 단일화든 아니면 후보 사태든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전반적인 큰 흐름 김용남 후보의 어떤 대세적인 흐름 이거를 막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제 조국 후보와 굉장히 티격태격 뭐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승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남 그래요? 후보의 대세가 계속 갈 거라고 보고 다만 이 나중에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의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서두에 저희가 2월 달쯤인가 뭐 합당 논란 뭐 이런 네.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 앞으로 뭐 세빙선의 역할로

0: 계속 필요성을 인정을 하겠지만 합당까지 가는 것은 제가 볼 땐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돼버렸다. 아. 예, 이번 선거가 남기는 것은 아마 네.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김정호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그냥 결과적으로 3자냐 양자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 예. 같아요.
1: 3자는 뭔지 알겠어요. 그럼 양자는 뭐예요?
2: 양자는 뭐냐면 일단 무엇보다도 황교안 후보 있잖아요. 네. 황교안 대표가 지금 그 여론조사 보면 한 10%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분은 끝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온 것 자체가 뭐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나오셨는데 예. 뭐 선거 끝까지 한 다음에 이번 선거 나는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 못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TV 토론이나 이런 것까지 한 다음에 적정한 시점에서 아마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마크에서는 야, 내가 사퇴해줬으니까 우리랑 합당하자. 뭐 이런 요구를 할 거. 뭐 그런 얘기 공공연하게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표는 강성 우파들이기 때문에 다른데 안 갑니다. 가면 전부 다 유희동 후보로 갈 거예요. 그러면 유희동 후보 표 그 지지가 꽤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쪽에서 여권에서 보면은 김영남 후보와 김재현 대표 이 두 사람이 아마 합쳐질 가능성이 아마 김재현 씨가 네, 네. 그 사퇴를 하고 네. 김영남을 밀 가능성이 있어요.
1: 그래요. 근데 이념적으로는 김재현 김영남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2: 뭐 그렇죠. 하지만 조국 그 대표에 대해서 너무 그 실망감을 느끼고 거기에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 완주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황교안 그 후보가 사퇴함으로 해서 네. 유희동 후보가 올라가면 그걸 명분 삼아서 나도 단일화 하겠다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제 예상입니다만 그렇게 보고 그렇게 되면 3자 구조가 유희동, 김영남, 조국 네. 3자 구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조국 대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끝까지 가서 저 만약에 이기게 되면 이기게 될 경우에도 민주당이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그다음에 지게 되면 본인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또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네. 아니면 그냥 내가 뭐 우리 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위해서 분열을 막기 위해서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네. 김영남 후보의 손을 들어줄까? 뭐 그거는 마지막 결단이 남아 있겠죠.
3: 김영남 의원과 김재현 의원이 결은 다르긴 다른데. 근데 김용남 의원은 친박이기도 했고 친윤이기도 했고 예. 친명이기도 했고 지난번 방송 친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모든 네. 이념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캐파가 넓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배지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1: 친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친문은 아니죠. 네. 그런데 지금 그렇죠. 김재현 의원과의 단일화도 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국 대표가 평택에 오고 했을 때 김재현 의원과 좀 마찰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없이 평택에 그렇죠. 올 수 있느냐. 뭐 광화문에서 그렇게 함께 촛불을 들고 싸웠었던 그 기억을 잊었느냐라고 하면서 안 좋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단일화가 될 거라면 김영남 의원과 단일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난주까지는 사실 김영남 의원이 조국 대표의 이런저런 네거티브에 잘 응수하지 않으면서 네. 사실상 일강 구도가 점점 굳어지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조국 대표의 그 지난 14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33개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했고 김영남 네. 의원의 게시글은 제가 찾아보니까 누르지 않으셨더라고요. 아. 어쨌든 민주당 출신이면 양당 고루고루 눌러주셔야 오해가 없었을 텐데 조국 대표에게 노골적으로 눌렀다는 것은 그냥 조국 대표를 밀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네.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이제 의견을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하잖아요. 조국 대표 난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전 이게 시작일 거라고 보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 함께 했었던 인사들이 지금 민주당의 몸을 담고 있지만 이제 하나 둘씩 김영남 의원이 아니라 조국 대표의 어떤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김영남 조국의 갈등 이 아니라 친문과 이 내부의 어떤 그 갈등이 평택 선거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진보당이 지금 들어보니까 예. 팽성읍에서 농활등으로 이 평택 주민들한테 상당히 좀 인정을 많이 받고 있대요. 그게 김재현 의원뿐만 아니라 그 진보당 조직력이 네. 평택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이분이 김영남 의원을 또 예. 지지하기 시작하고 그 세력이 합쳐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되게 좀 적지 않은 어떤 덩어리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거 끝까지 모르겠다 이거. 네.
1: 야,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참.

0: 해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상황. 자, 5자 구도냐 또는 3자 구도냐 또는 양자 구도냐 어떻게 될지 사실 판을 지금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굉장히 변수가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결과는 대단히 흥미로울 것이다. 네, 전국 어느 선거보다도 관심을 많이 끄는 평택을 선거 살펴봤고요. 광고를 듣고 돌아와야 될 것 같네요. 네, 광고 듣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네,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 삼색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자, 전체 판세와 또 평택을 살펴봤고요. 숨가쁘게 다른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짧게 살펴보면 너무 좀 깊이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다루지 못한 지역은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가서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제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 초반에는 여당 후보가 좀 앞서가는 그런 추세였다가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국면으로 되고 있는데 뭐 판세에 대한 분석은 각자 뭐 다양하니까요. 변수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정원호 후보에 대한 이 폭행 논란인데 사실 폭행으로 처벌받은 사실 자체는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었다라고 해명을 해왔는데 근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그거 아니다. 굉장히 좀 참 민망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술자리에서 여정호 후보에게 외박을 나가다고 했는데 그게 또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이루어진 폭행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원호 후보 측은 그런 일 절대 없었고 이거 고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소가 이루어졌죠. 네, 자, 이 상황 진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으면 뭐 방송거리도 되지 않겠죠. 어느 한쪽으로 정리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얘기 좀 들어볼까요?
2: 오세훈 후보 측에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0: 전략이다.
2: 예, 그리고 상대방을 네거티브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계속 링크시키려고 연결 지어가지고 이미지를 아주 악마화 만들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0: 네.
2: 왜냐하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당시 민자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그 민자당 의원이 이야기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걸 내용을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2021년도로 돌아가 볼까요?
0: 네.
2: 국민의힘에서 국감 벌어질 때 당시에 돈다발 사진 딱 내걸고 이거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다 가짜 사진으로 다 증명이 돼버렸고 근데 그걸 그때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도지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조폭 연루설이니 뭐니 이거 다 얘기를 했었던 게 그때 그건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거짓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일방적인 그 같은 당의 주장일 뿐이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그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시에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잖아요. 판결문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보도했던 기자들의 수없이 많은 취재 하고 그 보도됐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다 근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31년 전에 이야기 그 일방적인 주장을 갖고 근거로 지금 여정업원이랑 무슨 외박을 하려고 했다는 또 뭔가 여자와의 연분선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0: 칸쿤에 이어서 또.
2: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키워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마 저는 이런 건 하나 또 들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선거 종반으로 가면 이게 이제 3탄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자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 이 사람 원래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오늘도 저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 주제로 다루면 다룰수록 뭔가 계속 연루가 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거판 자체를 좀 혼탁하게 만들려고 하는 전술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바로 이 고소 조치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악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그렇죠. 또 오세훈 후보에게 또 이 부분 질문했더니 언론에서 질문했더니 또 언급을 자제하는 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역할을 좀 분담한 것이 아니냐. 특히나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지난번에 칸쿤 발언에 이어서 또 공격수로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 뭐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요. 김정숙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3: 아니 근데 이제

0: 이동학 전 최고께서 또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아는 게 있구나, 그죠?
1: 아니 뭐 시리즈는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0: 뭔가 뭐 솔직히 소문은 막 돌았잖아요. 뭐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아, 그런데 아마 그것도 곧 터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2: 아니,
0: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2: 그 진원지가 다 국민의힘입니다.
3: 아니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또 김이 빠집니다.
0: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식의 폭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과거에 그 이회창 그 총재 후보의 아들들에 대한 그 이른바 의인 김대엽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뭐 녹취록이 있네 뭐네 하지만 다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그 사람은 실형 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당사자인 지금 선거에 나온 오세훈 시장도 옛날에 페라가 뭐 생태탕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3: 곤욕을 치렀죠.
0: 네, 곤욕을 치렀지만 사실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또 민주당이 만약에 그 사람들까지 뭐 방 그 김어준 방송인가 뭐 여기 데려 뭐 증언까지 시켜가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뭐 사실인 것처럼 밀어붙였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때는 그 오세훈 시장이 피해자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식의 그 명확하지 않은 폭로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뭐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정원호 후보가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3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31년 전에 이게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 뭐 외박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는 그 당사자인 사람이 나타나서 그게 사실이었다 아니다라고 밝히면 뭐 간단하게 되겠지만 그게 드러나겠습니까?
3: 그걸 밝혀도 사실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당사자가 자기의 신원을 까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각자 유리한 주장만을 계속 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가능성이 커지는데 문제는 그거보다는 그 폭행 사실 있잖아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3: 그렇죠.
1: 그건 인정도 하고 또 사과도 하고.
0: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정원호 후보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또 그 성남시장 후보였던 김병욱 후보인 김병욱 후보의 폭행 사실까지도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분도 경찰관 폭행했던 거 아닙니까?
4: 맞아요.
0: 그리고 사실은 그 교육감 후보로 나온 안민석 그 후보도 과거에 경찰관 폭행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4: 왜 이렇게 경찰
3: 교육감?
0: 예. 네.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뭐야 민주당이거나 민주당과 가까운 민주당 의원이었던 사람들을 왜 그렇게 경찰관을 폭행을 하는 거야? 이건 무슨 저 공권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에 대한 무시 내지는 뭐 본인의 우월감. 나는 운동권 출신이고 나는 정의로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경찰관 너 따위들은 나한테 마주도 싸. 이렇게 생각하는 그 우월감의 발로 아냐? 이런 사람들 안 되겠네. 이런 생각들이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줄 것 같다. 이것은 진실이 안 밝혀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보니까 다른 후보들도 그런 폭행이 있어. 이 사람들 DNA가 뭐야?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 그러니까 경찰관 폭행을 한 사람들은 제발 좀 공천 좀 배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양당 그리고 모든 당들에서. 아니 경찰이 누구를 지켜줍니까? 국민들을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국민들을 지켜주는 공권력을 함부로 머리로 들이받고 가슴으로 치고 발로 때리고 한다라는 것은 공권력도 때렸다는데 뭐 더 큰 권력을 잡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상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발 많은 범죄 전력이 있고 정권과 있는 후보들이 많지만 정말 경찰을 때린 사람은 이제 좀 공천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 네.
4: 뭐 야당에서 제기하는 연문설 항상 저런 식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의심을 자아내는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안희정 지사라든지 오고돈 시장이라든지 돌아가신 단체장이라든지 충분히 그렇게 본인들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1년 전 사건이다. 지금 15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전 영부인은 재판받고 있고 26년 전에 검사 사칭 전력으로 대통령께서도 재판과 수사가 계류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오래된 일이라서 더 이상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의 오래된 범죄 전력을 자꾸 미화하고 다른 말로 핑계를 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주장을 한 것은 김재섭 의원이 아니라 양천구의회 장행일 의원입니다. 장행일 전 의원은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영남일보와 신화일보의 주재기자셨어요. 그리고 그때 속기록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게 피해자가 홍익병원으로 입원하게 됐다. 민성구청장,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은 50m 도주를 하다가 붙잡혔다라는 등등

0: 판결문에 담겨 있지 않은 거의 수사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구정 질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거짓말로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 보도를 통해 가지고 뭐 5.18 관련해서 입증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어저께 뉴스 아카이빙을 쭉 보니까 95년도 10월 12일날 연합뉴스 보도 등에서도 5.18 관련해서라는 말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는 등장합니다. 6.27 지방선거 등의 갈등으로. 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아니라고 입증할 책임은 정원호 후보와 민주당한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전 이 장행일 의원의 주장 속기록에서 어떤 말을 되게 주목했냐면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싸웠던 그 두 주체는 한 명은 양천각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고 한 명은 양천구청장의 비서실장이니까 비서였어요. 이 가해라는 업체 이 뭔가 이 업소에 대해서 뭐 영업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이렇다 힘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과연 순순하게 그 사장님이 맞아요. 여적어머한테 외박을 강요했고 전 되게 위협을 느꼈으라고 순순하게 진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시대상도 우리가 정확하게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시대상을 얘기하셨으니까 시대상은 공안 통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라고 해서 느닷없이 갑자기 민주화가 민주화의 어떤 뿌리까지 그냥 다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의 힘이 여전히 굉장히 강했던 거고 군부 독재 역시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던 시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에는 숙청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무슨 미화 같은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폭행이라고 단어를 사용하니까 되게 무시무시하게 뭐 경찰들을 다 때려눕힌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치 2주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약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진단서 끊으면 2주 나옵니다. 그렇게 지나가다가 어깨빵하고 뭐하고 해도
2: 어깨를 부딪히고
1: 멱살 주고받고 해도 끊어주는 게 2주예요. 근데 이분들이 2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입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입원도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살짝 스쳐도 입원해가지고 다 보험료 타고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호 후보가 사과하고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선거 때마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당연히 그 말씀도 하시고 있고 그래서 미화했다는 사실은 자체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당시 그러니까 야당 구의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했었던 그 상황도 이해를 해주셔야죠. 제가 볼 땐 그런 곤혹스러움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적어도 뭐 기자 출신이든 뭐든 이 부분이 여당 국회의원의 비서관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여당 국회의원은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당시에 보도됐던 조선일보를 보고 그다음에 한국일보를 보고 한겨레를 보고 모든 보도됐던 문제 중에 여정업원이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심지어 엊그저께 주진우 의원이 무슨 녹취 공개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여정업원이라는 진술이 안 나옵니다. 기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객관적 자료에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오로지 그 속기록만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 아니 근데 마타도든 뭐든 간에 그리고 외박을 요구하다가 그걸 거절당해서 폭행을 했든 아니면 5.18과 관련해서 논쟁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폭행을 했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1: 그렇죠. 저희 사과하고 인정하고
3: 아니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시끄러웠으면 경찰까지 출동을 했겠습니까? 어지간한 것 같고 경찰이 출동합니까? 그때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면 얼마나 그 가게가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했겠어요.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더니 한 명은 50m 뒤에 달아났다가 잡혔다면서요. 그럼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그거 분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 출동한 경찰이 그때 당시에 YS 당시에 뭐 경찰이 민주화가 안 된 경찰이었다. 아, 그 민주화가 안 된 그런 강력한 경찰을 그렇게 때릴 정도면 이 사람은 힘이 얼마나 센 사람입니까? 그렇게 무서운 경찰을 들이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때 뭐 그 구청장 비서실장이고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 비서니까 나는 민주화 안 된 경찰 너희 따위는 얼마든지 들이받아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커버하면 안 됩니다.
1: 아니, 근데 그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커버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했고 인정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3: 본인이 저는 들기에 뭐 여러 차례 딴 데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제가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그렇지.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철없을 때 그 열정이 과다할 때 그때 제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냥 다른 얘기를 붙이지 않고 그러나 그 이후에 저는 법을 지키면서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제가 잘못한 거 젊은 시절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5.18과 관련

0: 관련해서 내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무슨 뭐 민주당은 내란 윤석열만 얘기하면 모든 자기들의 잘못이 그 죄사함을 받는 거. 그리고 무슨 5.18만 얘기하면 무슨 짓을 해도 다 그 용납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그 유권자들한테 야, 저 사람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1: 짧게 첨언하면요. 예. 장영일 의원이 어떻게 발언에 운을 떼냐면 CBS 아침 뉴스와 본인의 취재를 종합해본 결과라고 시작하면서 그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가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95년도 이 기사라서 찾기가 어려운데 CBS의 기사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2: 아니, 찾아봤는데
1: KBS나
2: 폭행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그러니까 제가 여정업을 자꾸 얘기하려고
1: 그러니까
2: 하는 거잖아요.
1: CBS 기자님께 직접 여쭤봤는데 없대요 지금. 네, CBS는 나와 있는 기사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니까 네. 한번 좀 창고에 있든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KBS나 연합뉴스에서는 네. 그냥 정원호 후보가 얘기했었던 그대로 6.27 등 지방선거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폭행했다는 정도만 그 다뤄졌었는데 그때 장영일 구의원의 그 발언에 따르면 CBS 아침 뉴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뤘나 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아니, 네. 짧게만. 네네네. 아니 판결문의 경우는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피해자, 가해자, 주변 목격자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가지고 거기에 판결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적어도 뭐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보도가 됐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보도를 할 때도 결국 기자라고 하는 게 아니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주변 인물들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하는 건데 그 어느 객관적인 자료에도 여정호번이라는 건 안 나와요. 그리고 폭행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붙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판결문에도 6.27 지방선거 정치 문제로 비화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저희가 인정하는 거고 다만 지금 여정호번으로 계속 엮으려고 하는 이 부분 이건 아주 악질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1: 아니 그게 국민의힘이 한 게 아니라 장영일 구의원이 얘기한
2: 장영일
1: 거고
2: 장영일 구의원이 민자당 당천, 국민의힘 당천, 전신이잖아요.
1: 민자당 공천받은 게 아니라 그때는 내천이었는데 네. 이 장영일 뿐만 아니라 이훈구, 위용복 의원 등등 무소속의 의원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물론 여정호번 얘기를 안 했지만 그때 당시 양천 구의원들도 똑같은 뭐 공동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부터 민주당 그렇게 판결문을 맹신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 그렇게 믿어요?
2: 지금으로서는
1: 앞뒤가 좀 맞는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 판결문뿐만 아니라 제가 보도자료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보도됐던 것도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꾸 없는 사실을 자꾸 여정호번 그거 하나를 갖고 그럼 객관적 팩트를 더 갖고 와 보세요.
1: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할게요. 네. 판결문이라고 하는 건 모든 수사기록상에서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다 담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이지 그게 모든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판결문에 대해서 절반의 진실만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판결문이 다 여기에서 모든 정보가 들어있지 않다고 판단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스스로의 모순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제가 경찰 기자 했잖아요. 네. 경찰 기자 오래 했는데 그 경찰에서 진술할 때 그 왜 싸웠습니까? 그러면 아 제가 외박 요구하다 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 저희가 그냥 정치 얘기하다가 그냥 그렇게 싸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뻔한 거잖아요.
2: 아니
3: 그러니까 나는 진실은 모르겠어요.
2: 피해자한테도 얘기
3: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1: 아니 얘기했잖아. 피해자는 양천구청장 비서실장과 비서, 양천과 국회의원의 비서관인데 가해자가 본인의 업소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2: 아니 양천구청장 비서관이
1: 협박을 했대잖아요.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고 협박했대잖아요. 아니 제가 만약에 그 가해 술집 카페 주인이었다면 말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2: 아니 이걸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연계되어 있는 게 여당 당시 국회 김영삼 정부의 여당 국회의원 비서관이 본인의 편에 연루다가 네. 연루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 본인들의 네. 약자 프레임으로 이걸 걸어가지고 그때 이 지방정부의 장이니까 강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네, 네, 네. 이후에도 아니, 하나만 더 하나만 네, 더 이후에도 네. 이분이 어쨌든 면직 처리가 됐고 비서실장 당시 문제가 일으켰던 비서실장은 면직 처리가 됐고 그러면서 당시 비서였던 정원호 후보가 비서실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연분설이라든가 뭐 그런 뭐 부적절한 어떤 요구를 했었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비서실장으로 다시 영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1: 네.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겠죠.
4: 네. 아니 이게 아무튼, 사실관계 네. 확인이 쉽진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판결문이 가장 객관적인 문서이긴 한데 그렇다고 가장 자세한 또 문서는 아니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각자 자기 진영과 세력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다 가능한 거 아니냐. 속기록 역시 속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기록으로 남아있지만 그건 자신의 주장에 근거해서 발언을 하고

0: 별기를 보여줬는데 머리는 좀 많이 이제 좀 머리카락은 좀 긴 것 같습니다만. 네. 자, 부산 판세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요거 김정혁 전 최고위원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1: 많이 쫓아갔죠. 많이 쫓아간 게 이제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는 그때 대구도 마찬가지고 뭐 경기부분 말할 것도 없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독주한다. 그리고 그 헌법 질서를 다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대로 놔두면 진짜 개헌도 하고 무슨 짓도 할지 모르겠다. 이게 있어요. 그런 공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층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 심한데? 아니 이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기가 권력 잡았다고 대통령 됐다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의 거부감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주식시장도 굉장히 활황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도 제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 맞아요.
0: 상대적으로.
1: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만 나갔다 오면 뭐 그 부인 얘기 때문에 시끄럽고 계속 무슨 뭐 술이 어쩌고 뭐 누구를 불러서 뭐 친윤들과 어떻게 했다는 등 정말 국정 얘기가 아니고 그냥 대통령의 인격과 품성 뭐 행동 이런 것들 영부인 뭐 이런 얘기만 계속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야사가 좀 풍부했죠 당시에.
1: 야사가 너무 풍부했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절대적으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능력보다는 외부적인 어떤 요건 같은 것들이 증시, 반도체 이런 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그러면서 뒤쪽에서는 무슨 저 자기 다수당을 동원해서 법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박형준 시장님한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0: 뭐요?
1: 아니 왜 이상한 극우 네. 유튜버 같은데 출연하는지 이해가 안 돼.
0: 아 이게 청년층에게 다가서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 조언을 한 그 청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약간 좀 아 좀 짐작이 돼요. 네.
1: 아니 그게 그런데 그리고 또 저는 뭐 몰라 누구 복장 갖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만 좀 민망하더라고요. 진행자 네. 그분이 지난번에 김혜지 국회의원에 대해서 네. 장애인인 거를 그 다행으로 알아라 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막말을 그 했던 사람 아닙니까 박민영 그 대변인과 함께 그래서
0: 감동란이죠
1: 상당히 문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불러다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도 복장도 좀 몰라요. 제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0: 보수적이십니다.
1: 네, 네 보수적입니다. 저는 보수 정치인입니다만 아니 왜 저런데 나가서 저렇게 그 극단적인 유튜버하고 말씀을 하시지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영상을
0: 몰랐다고 또 해명했습니다.
1: 네, 그러면서 네. 이거 미안하게 됐다고 뭐 몰랐다고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그러면 그 캠프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감독단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후보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네. 잘 안 되더라고요.
0: 두 분.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플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4: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모두 지나가 버리리라. 머무는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리니. 책 속 이야기, 라이너 마리아 릴케 두이노의 비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것들을 마주하고 잠시 멈추어 고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5: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번 주말 주일 동안에도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더위에 지치시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7.5도로 선선하게 출발했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1도까지 오르겠고 춘천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한여름처럼 무척 덥겠습니다. 특히 오늘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후 들어 오존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깥 활동 계획 있으시다면 더욱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렇게 30도 안팎의 때일은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2.1도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7: 광고하기 좋아.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4: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돌봄.
6: 미안해,

0: 늦을 것 같아.
1: 아빠 늦게 와도 돼.
2: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3: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 나도 바쁘니까 끊어.
2: 주말에도 긴급 돌봄.
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2: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4: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이순환 우수제품.
6: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무상 방문 수거.
6: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6: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뒤에서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당장 큰일 날 것 같고 손만 떼면 금방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실은 그렇지 않죠? 아까부터 혼자서 쭉 아주 잘 달려왔다는 걸 한참 후에 알게 되곤 합니다.

넘어질 듯 말 듯 한참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면 잡아주고 있던 사람은 벌써 손을 뗀 지 오래였죠. 앞을 보면서 어떻게든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달릴 줄도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뭘 하든 불안해하면서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나를 믿고 쭉 달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입주 1318일차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